0: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몸을 위한 운동 파트너 이디다입니다.
0: 네, 오늘은 가족의 말 한마디가 운동을 바꿀 때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운동 이야기 시간인데 말이 핵심이라는 게 조금은 의외인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몸을 받아들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0: 몸이 받아들이는 신호에 가깝다고요?
1: 네. 우리는 보통 말을 내용으로 이해하지만 몸은 말을 타이밍과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단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말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건가요?
1: 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달이 끊기면 이 판단이 매번 다시 시작됩니다.
0: 그러면 운동의 흐름이 끊기겠죠?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이 길어지거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기보다 확인을 먼저 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도 되는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이 확인이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작아지고 느려지고 끊깁니다.
0: 청각장애인 분들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군요.
1: 네. 청각장애는요,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상태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가 다른 상태입니다. 소리 대신 시선, 표정, 리듬, 속도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됩니다.
0: 그래서 더 명확해야겠군요.
1: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다음 동작이 언제 나올지, 내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이게 예측이 되면 몸은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예측이 안 되면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은 것보다 일정한 리듬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리듬과 타이밍에서 만들어집니다.
0: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1: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이다, 어깨만 가볍게 참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서거나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자,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고 허리는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0: 시작이 좀 늦어지는군요.
1: 맞습니다.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지금 몸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지금 해도 되나? 이 상태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긴 설명 없이 리듬으로 가져갑니다. 자, 준비합니다. 박자를 먼저 익힐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깍지 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준비. 둘, 팔꿈치를 쭉 뻗어주세요.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0: 이건 특별히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1: 맞습니다. 지금 몸이 이해가 아니라 따라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듬으로 움직이는 연습 우리 한 번 더 익혀볼게요.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끼며 준비할 때 하나, 쭉 뻗을 때 둘.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준비, 둘, 뻗어요.
0: 예.
1: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동작을 조금 더 길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게요. 자, 준비. 이제는 박자가 조금 더 길어져요. 네 카운트로 늘어납니다. 역시 박자를 먼저 느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하나, 한 다리를 뒤로 내려놓고, 둘, 천천히 앉아요. 런지. 셋, 일어나면서 무릎을 들어올리고, 넷, 제자리. 자, 다시 한 번 더 가봅니다. 하나, 한 다리를 뒤로 내려놓고, 둘, 천천히 앉아요. 런지. 셋, 일어나면서 무릎 들어올리고, 넷, 제자리. 이제는 이 동작을 설명을 조금 줄이고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0: 네.
1: 하나, 둘, 셋, 넷. 다리 뒤로, 런지, 무릎 들고, 제자리.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0: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따라하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니까 훨씬 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이건 이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듬에 몸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동작이니 우리 계속 반복하며 오늘의 운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리듬을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들어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움직임과 같이 해볼게요. 다리 뒤로 런지, 무릎 들고 제자리.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이렇게 시각 정보가 함께 들어오면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0: 예.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옆에 누군가 있다면 손등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손을 살짝 맞잡습니다. 혼자라면요, 누군가와 함께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운동 다시 두어 번 더 맞춰볼까요?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서로 속도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아마 한 다리를 뒤로 보내는 이 런지 동작이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0: 확실히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는 안정감 느낌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소통과 전달이 맞는 상태입니다. 지금 느끼신 게 바로 핵심입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되려 몸은 복잡하고 멈추고, 설명이 단순해지고 리듬이 살아날수록 몸은 계속 흐르고 이어집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과 방식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0: 설명을 듣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불안해지고 긴장감이 드는데, 뭐 일단 믿고 따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동작이 훨씬 편하게 나와서 안정감이 드는 느낌인데요. 자, 오늘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몸은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신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0: 예, 오늘 동작과 함께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이 문장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 중구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된 우리 동네

0: 밤새 방앗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취미 활동도 하고 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도예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흙으로 구워진 그릇을 꾸미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저는 서울 중구 휴동약구 뒤쪽 골목에 도자기 공방 레포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수업 하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3: 도자기.
1: 도자기.
3: 도자기
1: 그림
3: 그리는
1: 아 맞아요 도자기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혹시 나 도자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 뭐 만들어 보셨어요?
4: 접시하고 컵하고
1: 흙 빚으셔가지고 많이 만드셨네요. 또 어떤 거 만드셨어요?
3: 접시에 그림 그리는
1: 접시에 그림 그리는 거 해보셨어요?
4: 다 만들어 봤을 거 하나
1: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혹시 도자기 가마에 몇 번 굽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럼 오늘 좀 알려드려야겠다.
5: 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즐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0: 네,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예. 이미 구워진 도자기 그릇 위에 색을 입히고 무늬를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작품에 마음을 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 지역활동팀 홍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동네 참새방앗간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권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이웃 간 관계를 형성한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도예 활동, 추석 음식 만들기,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참새방앗간은 5년 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참여자분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꾸준히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이웃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구워진 도자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 예,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간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복지관 인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자들을 도왔는데요. 안예은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7: 오늘 하는 프로그램은 한번 구워진 도자기에다가 도예용 물감으로 장식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직접 만드신 작품을 실생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큰 것 같습니다. 뭐 수업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뿌듯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수업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집중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미있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만든 작품은 예쁘게 구워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예, 직접 만든 그릇을 집에 가져가면 정말 의미가 크겠는데요.
0: 그렇죠. 예.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정성을 들인 시간이 담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 한 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김병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8: 좀 즐겁습니다. 사람들 친구도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또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즐거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하는 거죠. 근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곳에 와갖고 장애인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그 마음으로도 되게 평온한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같은 거는 여행을 잘 못 다니니까 좀 여행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좀 평온해졌을까? 남한테 늘 거리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여기 참석하고 나서부터 좀 아 나도 이제 사회에 이런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여기 와서 참석하고 나서부터 평온해졌다고 말하는 게 편하죠.
5: 예, 듣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든다는 게 일상에 큰 변화를 주는군요.
0: 맞습니다. 김병수 씨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뇌경색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어르신입니다. 처음에 는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컸지만 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9: 이 복지관 시설이라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서 도의를 했는데 먼저 선생님 계실 때는 직접 거길 갔었어요. 공방에 가서 그 접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뒤에 이름까지 써갖고 그러니까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게 정말 그리고 기억에 남고 참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 이 복지관 생긴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큰 힐링이에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아우 참 환자 미울 때 너무 많아요. 꽃 그려서 이제 뭐 할아버지 먹을 때 이제 거기다 뭐 해서 담아줘야지. 꽃 그림 지금 도안해놨어요. 그래서 뭐 못한 못한 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작품이니까 선생님들이 저렇게 도와주니까 고맙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5: 예, 정말 삶의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을 만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5: 예.
0: 함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5: 네, 오늘은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우리 동네 참새 방학 간 프로그램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5: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0: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교훈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몇 주에 걸쳐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먼저 부모가 자녀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처음 발견하게 됐을 때 가장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내 아이 발달이 느리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감지되었을 때요. 보통 어떤 어머니들은 좀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또 그리고요. 혹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알아보러 다니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면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발달 검사를 좀 미루기도 합니다. 부모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요. 그 부모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찾아서 뭐라도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아서요. 인지교육,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 사회성교육 뭐 많습니다. 부모가 직접 데리고 다니든 아니면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그 가정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전문가에게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 방법도 중요하겠죠.
1: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잘 알려진 가족 상담가 임종열 선생님의 저서 중에 엄마신이라는 것, 모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태어나서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를 볼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처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낯설고 서툴지만요. 아이 발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건데요. 모든 부모는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또 부모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이 시작됩니다. 부모인 내가 내뿜는 말들, 시선들, 마음들 모두가 양육 환경이 되는 순간들인데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양육 방법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가면요. 마치 부모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막 나타날 것 같고 바꿔야 될 것도 막 나타날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0: 같아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배우는 건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1: 아이가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 부모고요. 또 들리는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 말소리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아이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부모가 당연하겠죠.
0: 네. 특히 영유아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나 그 자라갈수록은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변수가 뭐 친구, 사회적 문화, 환경 많겠지만 영유아기는 정말 부모와 정말 밀착되어 있잖아요. 왜 부모가 더 나은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깊이 공감한다면 우리가 내 아이 발달을 위해서 전문가 교육이나 치료에만 아이를 맡기지 않고 정말 부모인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아이 발달이 질적으로 발달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
1: 예, 좋은 양육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잘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0: 맞습니다. 잘 가르치는 방법, 훈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정미 박사의 저서입니다. 잘 반응하는 방법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몇 회에 거쳐서 다룰 텐데요. 아이 발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당연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아이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모든 부모는 조바심이 나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데요. 당연하겠죠? 오죽하면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고 할까요?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순간에는 모든 걸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거, 물건, 장면, 사람, 환경, 그것을 함께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자칫 조바심이 나서 아이 눈은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꽃나무,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비둘기, 내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어떤 경우에는 좀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가르쳐봤자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중요한 핵심인데요. 아이 손잡고 밖에 나갔는데 어른은 날씨가 좋다고 저기 구름 좀 봐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는 또 바로 앞에서 그냥 뭐 비둘기나 다른 걸 유심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이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비둘기를 보고 있는데 비둘기가 뒤뚱뒤뚱 그다음에 목을 앞으로 팍팍팍 이렇게 찍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려오는 엄마 말은 뭡니까? 뭉게구름 이야기, 파란 하늘 이야기 이렇게 되니 아이 입장에서 보면 비둘기를 보면서 구름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1: 예.
0: 어쩌다가 이런 경우도 있죠. 살다가. 그런데 어른의 조바심 때문에 일상 상황에서 너무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면 배움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바로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반응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를 잘 깊이 관찰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찰 잘 합니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는 다칠세라, 뭐 잘못 먹을 수 없는 걸 집어 먹을까봐 계속 관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관찰한다는 게 아이의 행동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기 쉽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하기라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라는 관찰인데요. 다른 여기 말로 표현하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쉽게 설명하면요. 아이의 행동보다는 현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걸 함께 관심 가져라. 그리고 아이가 놀이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라.
1: 예.
0: 물론 위험한 건 빼고요. 그리고 아이의 현재 감정 상태에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뭐 하려고 저런 몸짓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을 들여다보면서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모방해라. 이겁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보면요. 아이가 옹알이 단계에 있는 아이라면은 옹알옹알옹알 하는 그 소리를 할머니들이 잘 하시잖아요.
1: 예.
0: 오, 그랬어. 옹옹옹 이렇게
1: 예.
0: 하시잖아요.
1: 예.
0: 그거를 젊은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삼촌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블록을 바닥에 톡톡톡톡 두드리는데

0: 저게 별, 별 의미 없이 두드린다라기보다는 옆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자기가 자발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1: 예. 자, 오늘은 장애를 가진 아이의 발달을 돕는 반응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교훈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2: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세종께서 아주 그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도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다고 제가 소개해드렸고 예.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이 훈민정음인데
1: 그렇죠.
2: 그리고 이 훈민정음에 나타난 이 정신이 또 대단해요. 바로 이 자주 민본 실용 정신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그것이 갖는 또 의미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세종께서 창제하고 반포한 훈민정음 정말 우리 민족 최고의 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2: 그죠. 우리 세계적으로도 봐도 자신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특히 훈민정음은 양반층이 아닌 그 시대로 보면 뭐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 창제 후에 그 반포를 하게 되는데 1446년 9월 10일 이때 이제 그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반포하면서 창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거든요.
1: 아, 제가 그러면 훈민정음의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라. 자, 저도 읽으면서 학창시절의 국어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시 읽어봐도 창제 동기가 정말 너무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요.
2: 이거 아마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거는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 이건 무슨 예전에 그 학력고사든 수능 시험이든 정말 출제 빈도가 높거든.
1: 공식처럼 외웠죠.
2: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창제를 하시면서 그 창제 동기를 밝히시는 이 부분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이 부분에는 자주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주. 그다음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한 글을 만들겠다. 이 민본 정신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건 문자로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전까지는 우리 한자 썼잖아요.
1: 너무 어렵잖아요.
2: 그렇죠. 일단 비주얼부터 피곤하잖아요. 한자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바로 자원과 모험으로 결합된 이 28자. 이거는 정말 일반 백성들도 이것을 조금만 공부하면
1: 쉽게 읽을 수 있다는
2: 거죠.
1: 예.
2: 바로 이런 그 쉬운 글자 실용정신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또 세계 어느 문자에도 창제 동기가 밝혀진 문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군요.
2: 뭐 알파벳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본 적이 없어요.
2: 뭐 히라카나 가나카나 없잖아요.
1: 예.
2: 바로 이런 점 때문에도 아주 그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문자입니다.
1: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 유산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것인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그를 창제했다는 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2: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일반 양반들은 그래도 다 한자를 익혀서 뭐 어쨌든 시간도 되고 뭐 여건도 되는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그럴 기회가 없죠. 농사 지어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이 뭐 조명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뭐 밤에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은 가장 쉽게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과 모험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이 훈민정음의 문자 모양은 발음 기관을 이제 딱 그대로 모양을 따고 있고요. 천지인 우리 하늘, 땅,

0: 다음에 사람의 모습을 담고 이 문자 조직에는 또 주역 철학의 원리를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문자고 무엇보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너무 편해요.
0: 아, 이게 가장 예. 큰 장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정말 쉽고 우리 한글 쉬운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 외국 학생들 또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출연해서. 예. 정말 우리말 한 3, 4년만 유학 온 학생들도 너무 잘해요. 제가 영어 한 50면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유창하게. 정말 이건 이 문자가 예. 이렇게 쉽다라는 거죠.
1: 아, 우리 한글을 정말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한글 창제에는 집현전 학자들도 크게 공헌을 했죠.
0: 예, 세종이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집현전. 지금도 경복궁안에 가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예전에 그 집현전 자리인데 성삼문, 박평년, 뭐 신숙주 이런 그 젊은 학자들이 이를 한글을 잘 연구하게 했고 특히 성삼문과 신숙주는 그 당시에 중국의 요동에 와 있던 음문학자 황찬이라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10번 이상 다녀오면서 계속 그들의 좀 그 문자 그 뭐 실력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잘 수입을 해서
1: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0: 예, 마침내 1446년 9월 상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에요. 그래서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입니다.
1: 그렇군요. 또 세종은 한글 보급을 위해서도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죠.
0: 그렇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1: 예.
0: 우리 지금도 이렇게 뭘 기억을 하려면 노래로 만들어주며
1: 예.
0: 그래서 예전에 뭐 새마을 노래도 있었고 한국을 빛낸 백명을 위해 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이게 술술 그 뭐 역사 같은 거 뭐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주왕 딱딱 기억나잖아요. 예, 예. 용비어천가가 바로 노래로 한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해동 육룡이 나르시아 일마다 천복이시. 두 번째 장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일세 곧 좋고 여름하나. 바로 이런 방식으로 쉽게 한글을 전파시켜 나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반포를 반대한 학자들도 있었죠.
0: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채말리 등이 대표적인데 가장 큰 게 중국과 다른 문자 쓰면 이건 사대에 어긋난다.
1: 예.
0: 이게 주된 이유예요. 이제까지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오다가 우리 독자적인 말과 글을 쓰게 되면 중국을 자극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이미 이두가 있는데 한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글은 잔재주의 불과다. 어떤 면에서는 채말리는
1: 예.
0: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문자 하는데 좀 막 되게 좀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1: 그렇군요. 최만리 등의 반대에 세종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0: 바로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또는 중국만 알고 우리 백성들은 뭐 처지를 생각 안 하느냐. 백성들이 그 문자를 모르니까 세종이 특히 어떤 부분을 많이 지적하냐면 소송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문자 모르게 되면 우리도 당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한글이 꼭 필요하고 특히 이 중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 이런 부분보다 더 필요한 거는 백성들이 얼마나 좀 안정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선택한 세종의 리더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1: 예, 오늘 특별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고 갖는 의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

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 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나도 써봤다 하면서 각자의 사용 방식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맛집이나 여행 코스 등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활용했더니 정말 유용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네, 2026년 시각장애인 재직자 AI 활용 직무 향상 과정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직무 향상 과정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해 퇴근한 뒤에 참여 가능한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의 수업 시간을 배치했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AI 기반 정보 접근 및 업무 활용 기초 교육, AI 활용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생성 실습, 직무별 맞춤형 AI 활용 실습 및 업무 적용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기간 중요하죠. 교육기간이 6월부터 12월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22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은요. 전화 02-733-8335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U2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네,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책 한 권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저도 그러지만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2021년 좀 됐는데 2021년 말에 출간한 뒤로 2년 반 동안 30만 권 넘게 판매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기준이 판매량 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그죠? 30만 권 넘게 판매됐으니까 어떤 책인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봅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오늘 감상할 작품 임찬익 감독의 다우렌의 결혼입니다. 영화의 배경이요, 카자흐스탄이에요. 초원과 대도시, 광야와 협곡을 오가며 카자흐스탄 특유의 대자연을 담고 그 속에서 소담하게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풍습까지 성실히 묘사한 영화에서 2024년 개봉 당시에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는 영화라는 얘기 많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디오가 부릅니다. 팝콘.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해 1월부터 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1: 맞아요.
0: 그 사이에 일상에 생긴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1: 네, 요즘 책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0: 네.
1: 예전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보다도요. 얼마 전에도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책 추천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복학 및 군입대를 앞두고 그 친구에게 저는 삼국지를 한 번쯤 읽어보면 좋다고 추천했었어요.
0: 네.
1: 그리고 퇴근길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새로운 세상에 나설 20살 청춘에게 진정으로 필요할 문장은 무엇일까 하고요. 네. 결국 며칠 뒤에 총 4권의 리스트를 다시 전달해 주었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 줄씩 덧붙여 주어서요.
0: 근데 이제 개수가 4권이다. 어찌 보면 짧게 끝낼 수 있는 걸 지금 곱하기 4를 해줬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거예요?
1: 네,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했었어요. 네. 이 책들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책들이었어요.
0: 나의 아쉬움?
1: 네, 맞아요. 다행히 그 친구도 정말 감동했었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남기더라고요. 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에게는 화려한 꽃다발만큼 앞으로의 항로를 비춰줄 단단한 문장들이 필요할 텐데요.
0: 네. 오, 지금 이 문장 아주 단단한 문장인데.
1: 그럼요. 네. 오늘 가져온 이 책은 그때 함께 추천했었던 4권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중심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0: 네.
1: 언제나 혼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어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40대 초반인 저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꿋꿋이 버텨내서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
1: 맞아요.
0: 궁금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사실 이 명절을 이제야 들고 왔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인데요.
0: 네. 네,
1: 예전 대학생들이 진행했었던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추천했었던 책이었거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에세이로 구분되지만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적 교양을 키우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이기도 하죠.
0: 네. 네,
1: 무엇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문장은 웬만한 소설보다 강렬해요. 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꾸준히 역대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정도였죠.
0: 이 책을 주로 이제 젊은 층에 추천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일반적으로 학창 시절에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0: 네. 네.
1: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세상이 강요하는 질서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그럴 때에는 세상에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텐데요. 낯선 관점을 열어주는 안내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에 혹은 내가 믿어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순간을 지나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꼭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0: 권해드릴게요.
1: 그 저자가 궁금합니다. 이름이 룰루 밀러인데 어떤 분인가요?
0: 네,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베테랑 과학 기자입니다.
1: 기자.
0: 네, 네. 15년 넘게 미국 공영 방송국인 NPR에서 일하고 있죠. 네, 그곳에서 방송도 기획하고 이따금씩 직접 방송 출연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잡지사에도 꾸준히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회고록인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과 실연의 아픔 이후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작가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질서해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답을 찾아내선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의 회고록. 네. 그죠. 근데 제목이.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0: 맞아요.
1: 이게 뭔가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의미예요?
0: 네, 이 문장은 철저히 과학적인 명제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는 아 정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고
1: 아닌데? 어제도 먹었는데?
0: 지게 네. 될 텐데 이 책을 읽으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룰루 밀러는 이 책에서 한 남자의 삶에 매료됩니다. 그 남자는 룰루 밀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죠.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었거든요. 이 책은 그녀의 집요한 추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쫓아다닌 인물은 바로 평생 수천 종의 물고기에 이름을 붙였었던 현대 분류학의 거두인 데이비드 스터 조던입니다.
1: 데이비드 스터
0: 조던.
1: 조던.
0: 네.
1: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슈퍼스타입니다.
0: 예.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찾은 게 역사 속의 과학자. 네. 그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답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네. 누굽니까?
0: 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자 전 세계 물고기 중에 무려 5분의 1을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 전설적인 어류 분류학자예요.
1: 스쿠버 다이버예요? 다이버들이 물고기 찾아서.
0: 그러니까요.
1: 예.
0: 책의 초반부에서 룰루 밀러는 그를 거의 영웅처럼 묘사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생태 분류에 몰두했던 모습이나 스승인 루이 아가시를 따라서 페니키스 섬에서 분류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던이 오랜 기간 수집했었던 수천 개의 어류 표본병이 지진으로 산산히 흩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1: 이러면 눈물 나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예. 그때 반응이 또 압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물고기들의 살점에 직접 바늘을 꽂아서 이름표를 붙여냅니다.
1: 그러니까 집념을 가진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0: 네.
1: 근데 제목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0: 네.
1: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0: 네. 현대 분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류라는 카테고리가 네.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네. 말합니다. 고래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그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육지에 살았었다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현대 분기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에 산다고 산토끼와 선독수리, 산에 사는 수염난 사람까지 모두 산어류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1: 네.
0: 작가는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을 설명하는 데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10분 발휘합니다. 데이비드 스터 조던의 삶과 현대의 과학적인 사실이 맞물려서 작가에게는 구원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과정이 독자에게는 여느 반전소설 못지않은 강렬한 감정 파도를 선사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0: 뭔 얘기지?
1: 그러니까 자꾸 강렬하다고 하니까
0: 강렬합니다.
1: 알겠어요. 일단 읽어보라는 얘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읽고 났을 때 네. 뭔가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의 네.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을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생물에게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1: 네.
0: 혼돈에 절망하던 작가가 마침내 세상을 마주하면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어쩌면 장애라는 이름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의를 위해서 그어놓은 분류 너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타인이 그어놓은 테두리 밖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청춘에게 그리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어른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요.
0: 네, 윤하가 부른 태양물고기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저한테 이제 첫 안내견이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중도장애 시각장애인이 돼서 토지는 22년도에 제가 5월에 만나게 된 안내견입니다. 제가 이제 지팡이로만 짚고 다니면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내견 같은 경우는 목적지나 이런 곳에 또 제가 잘 찾아다니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장애물을 잘 찾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도 많이 되고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뭐 중도 시각 됐을 때는 나오기가 조금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장소를 이제 새로운 곳을 다니다거나 이러면은 물론 이제 복지 바우처 이런 택시들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이 동네 잠깐이라도 뭔가 사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를 불러서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혼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혼자서 나가기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내견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는 게 그런 거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서울 중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종은경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이 길을 찾는다든지 장애물을 피하는 것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혼자 이동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이동할 때는 활동지원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지만 나 혼자 독립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면 좀 더 독립성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문수의 비밀.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영화 제목이 다우렌의 결혼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외국인의 결혼 이야기인가요?
1: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내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자 또 UN에서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딱 어울리는 영화를 한 편 골랐어요. 다큐멘터리 조연출인 승주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짜 결혼식을 찍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0: 네.
1: 고려인 박루슬란 씨가 감독을 맡았고 승주는 배우 이주승, 신부 아디나는 고려인 아디나 바잔, 또 촬영 감독 영태는 구성환 씨가 연기했어요.
0: 그러면은 이 신부는 아니고 신랑 이름이 가짜 신랑 이름이 다우렌.
1: 맞습니다.
0: 아예 어쩐지 좌충우돌 이야기가 예상이 네. 됩니다.
1: 네, 좀 코믹 요소도 있고 네. 잔잔하게 힐링도 되는 영화예요. 조연출 승주는 케냐의 난민촌에서 촬영한 다큐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노트를 잃어버린 바람에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서
0: 아이고.
1: 케냐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적어요. 근데 김 PD가 방송 전에 그걸 발견하고 다큐의 생명은 팩트라면서 승주를 혼내고요. 송 대표는 김 PD에게 빌어서 승주의 실직을 막아주고
0: 네.
1: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카자흐스탄 편 연출을 승주에게 맡겨요. 고려인 감독 박유라가 한국말과 러시아말을 잘해서 통역이나 코디가 따로 필요도 없었죠.
0: 그렇군요. 그 첫 연출을 맡은 거예요? 그럼 안 할 이유가 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네.
1: 또 인건비도 아낄 겸 해서 승준은 촬영 감독 영태와 같이 출장을 가는데요. 유라가 다짜고짜 술을 마시자고 하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제작비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0: 아이고, 예.
1: 또 촬영 장소도 몰라서 애태우다가 어찌저찌 해서 결혼식장으로 가지만 중간에 차가 진흙길에 빠지는 바람에 또 제 시간에 가지 못하죠.
0: 네.
1: 그래서 망했다 해서 이제 승주가 귀국하겠다고 하자.
0: 왜 아니겠어요.
1: 네. 송 대표는 반드시 결혼식을 찍어오라며 이번에 잘하면은 찍고 싶어 했던 것들도 다 연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유라는 돈을 안 드리고 다큐를 찍을 수 있을 거라며 자기 할머니와 삼촌이 사는 마을을 알려줘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함께 감상하시죠. 김봄 성우의 해설, 장지민 성우의 더빙입니다.
2: 영태가 길거리 음식점에서 케밥을 사들고 온다.
3: 이 카자흐스탄으로 오면 양고기나 실컷 먹을 줄 알았는데 꼭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리고 호텔 조식은 또 왜 안 먹는 거야 도대체?
4: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돈 아껴야지.
3: 야, 승준아,
5: 우리 신혼부부라고 식을까?
4: 고려인 결혼식을 찍어야 돼. 기획안이랑 다른 거 찍으면 곧바로 아웃이래.
3: 너나 나나 이것도 안 찍고 가면 우리 잔금도 못 받잖아. 포기할 거 아니면 우리 송진 주고 가보자. 어?
2: 승주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다.
3: 뭔데 그렇게 심각해? 응?
2: 산과 들판, 호수가 있는 풍경 사진이다.
3: 너 이거 어디야? 와, 대박.
4: 이거 유라 감독이 보낸 거야?
3: 갖다 대면 그림이네. 야, 가자. 가서 결혼식이든 모두 찍자.

0: 내 정도는 그냥 다 나오고 있다. 가자.
1: 승주와 영태가 카자흐스탄의 대표 도시 알마티를 떠나 유라의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로 출발한다. 푸른 들판 사이로 개울이 흐르고 말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에르잔의 차가 도로에 있는 파란색 기둥 사이를 통과한다. 잠시 후 승주와 영태가 짐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다.
0: 야, 승주야 어떻게 하냐?
2: 안녕.
0: 아이, 에르잔 오늘 안 자고 가? 나랑 오늘 보드카드 하죠.
2: 마음만 지켜야 돼. 빨리빨리 가.
0: 아이, 빨리빨리 한다. 이 파차린다며.
2: 바이바이 가이즈. 바이바이.
0: 아, 뭐 진짜 가는 거야? 아이씨.
1: 에르잔이 차를 타고 떠나자 승주와 영태가 손을 흔들며 배웅한다. 두 사람이 짐 가방을 끌고 마을로 향한다.
3: 나브로파샤 할라바지. 어서 와.
1: 유라의 삼촌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반긴다. 잠시 후
4: 국식. 고려 사람 국식. 한번 먹어봐.
0: 아이, 잘 먹겠습니다.
4: 나도.
0: 감사합니다.
4: 많이 먹어.
0: 네. 와, 대박. 야, 안에 국수 들었네.
1: 영태와 승주가 할머니의 집 주방에서 비빔국수를 먹는다.
5: 진짜 맛있네.
0: 야, 이건 뭐랄까? 응? 이 평양냉면과 단체국수의 좋은 장점만 있는 맛이랄까?
6: 아, 이거 뭐랄까? 이 환상의 조합.
0: 아유, 재밌네. 응? 맛있어, 맛있어.
7: 형, 먹방해도 되겠다.
8: 왜 국시가 국시 맛이지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다.
5: 형 이거 찍자.
0: 자, 그냥 좀 먹자 오늘은 좀. 응?
4: 한 그릇 또 먹어. 응?
0: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같아요.
1: 영태가 할머니를 와락 껴안는다. 승주가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강가에 앉아 양손에 물을 적신다. 강가에선 소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시고 있다. 승주가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승주가 들판에 앉아 쉬고 있는 양떼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곤 멈칫한다. 말을 탄 누군가가 양떼들을 지켜보는 중이다. 승주가 말 탄 사람을 자세히 확대해서 본다.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내린 젊은 여자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승주가 놀란 얼굴로 카메라에서 눈을 뗀다. 뒤이어 여자가 찡그린 채 말머리를 돌리자 승주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여자가 멀어져가는 승주를 가만히 응시한다. 삼촌이 휘파람을 불며 뒷마당에서 숯불에 감자를 굽고 있다.
8: 어서 오라. 한잔해야지.
1: 승주와 영태가 다가온다.
9: 삼촌이 처음부터 술을 권하는 게 이게 좀 영 미심쩍인데요.
10: 네. 네, 삼촌은 고려인 마을을 내일 다녀와서 결혼식을 하는지 보고 없으면은 카자흐스탄의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확신을 줍니다. 승주와 영태는 삼촌의 허풍에 의심을 하지만 또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다음 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영태는 전통주를 마시는 주민들과 합석을 하고요. 승주는 뛰어가는 아이들을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봐요. 근데 한 여자가 양궁으로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는데 네. 들판에서 말을 타던 아디나였고요. 아디나는 촬영을 하던 승주를 보고 나가라고 해요. 승주는 영태한테 돌아가는데 그새 삼촌이 와 있었죠.
9: 어떻게 뭐 구해온다니까 좋은 소식 가져왔을까요?
10: 아, 네. 삼촌은 마을로 가다가 사진을 찍고 있는 고려인 신혼부부를 발견했고요. 네. 그 마을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문제는 그 결혼식이 한 달 뒤라는 거였어요.
9: 예.
10: 네, 승주는 일주일 안에 영상을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리허설처럼 미리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식장 대여료나 또 음식값이 필요해서 돈이 없는 승주한테는 불가능했죠.
9: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계속 만나보시죠.
11: 그래, 내가 이 유라 동무들이니까 이번 결혼식은 꼭 찍게 할게. 그럼 이 마을에서

0: 가짜 신랑 신부를 구하자. 에이, 가작 사람들 이 마을 잔치 좋아해. 한동안 이 마을 잔치가 없었어. 이 바빴어, 바빴어. 어? 이번 결혼식 하면 모두가 다 즐거운 잔치가 될게야.
1: 삼촌 안 돼요.
2: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당겨 찍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 반응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진짜처럼 보이겠어요?
0: 이러면 일 없담. 이 사람들이 다 결혼식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럼 진짜가 되지. 맞지?
3: 그러네. 삼촌 말 맞네. 아니 마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아 그게 진짠 거지.
2: 응? 삼촌 그건 조작이잖아요.
4: 영태와 삼촌이 입을 다문다. 송 대표 사무실.
5: 그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서 별 변화가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6: 아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잠시만요.
7: 대표님.
8: 섭외도 안 되고 저희 철수할게요.
6: 야 안 돼. 어?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찍어가지고 한국에 와야 돼. 여기 연출해서라도 찍어와.
7: 제가 인터뷰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지만 그건 진짜 아니죠.
6: 야 승주야.
8: 어? 그 카자
6: 결혼식이든 고려인 결혼식이든 네가
8: 무조건 어떻게든 찍어.
7: 대표님. 아 미치겠네 진짜.
4: 승주와 영태가 삼촌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고 다닌다. 길에 걸어오던 마을 남자들이 삼촌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간다. 영태가 덩달아 웃으며 젊은 남자를 가리킨다.
9: 어, 한 번에 찾았어.
4: 회상.
10: 마을 사람들 속이려면 신랑 신부는 무조건 미혼이어야 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결혼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4: 현재.
11: 20대. 오, 아가 셋이야. 제 둘째고. 그리고 이 고려 사람 아니야. 이 키르키스탄 사람.
4: 회상.
10: 다큐의 컨셉은 고려인의 결혼. 따라서 신랑 신부 중 한 명은 무조건 고려인이어야 합니다.
4: 현재.
9: 오삼성, 젊은 여자.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내린다. 엄마랑 있네.
11: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내 속에 아도 있고.
9: 아니 20대 초반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 여기는?
11: 아니 그거야 한국인 늦게 하는 거지.
9: 삼촌 왜 안 했어요?
3: 고려인 총은 여기 있었네.
9: 빨리 야, 찾아보시죠.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
4: 삼촌이 누군가를 발견한다.
11: 야 아진아. 이 신부감은 야 이 아진아가 딱이지.
4: 아디나가 말을 타고 온다.
7: 삼촌이 통역 좀 해주세요.
4: 세 사람이 아디나의 앞으로 걸어간다.
11: 브리벳.
12: 안녕.
13: 안녕하세요.
12: 잘 지내지?
13: 네.
12: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 다큐를 찍으러 왔어. 그런데 신부가 없어서 신부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신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13: 한국에서는 결혼을 가짜로 하고 그러나 봐요.
4: 아디나가 차갑게 말을 몰고 가버린다.
11: 뭐라고 했냐 하면
2: 어떻게 결혼식을 가짜로 찍어요?
11: 이야 벌써 다 알아들어? 몰라 제스. 아.
2: 근데 저 여자분은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11: 글쎄 무슨 일을 해야 한다지. 일단 이 목장에서 양, 소, 말을 돌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알마티 대학에서는 양궁 선수였다.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이 선생질한다. 마을 어르신들 집도 고쳐주고 울타리도 세우고 벤치도 칠해주고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
14: 야, 그 홍반장이네. 홍반장.
11: 홍반장?
2: 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11: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진아, 이 못하는 일이 없어.
15: 아, 아디나가 단번에 거절했지만 야, 근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고 다른 네. 방법도 근데 마땅히 없을 텐데요.
16: 네, 예. 그래서 이제 승주 일행은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봐요. 아디나는 아이들한테 양궁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네. 출연료가 있다는 삼촌의 말에 아디나는 신랑이 누구냐고 묻지만 승주라는 걸 알자마자 안 한다면서 쌩 가버립니다. 네. 삼촌은 나이가 많고 또 영태는 누가 봐도 몽골 사람의 외모여가지고 승주가 신랑으로는 적격이었죠. 네. 승주의 카자흐스탄식 이름 다울에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15: 자, 뭐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신부를 구하러 네. 다른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16: 네. 근데 그날 밤 아디나는 엄마가 신장병 때문에 쓰러지셔서 아이고, 예. 삼촌의 집에 급히 찾아옵니다. 삼촌의 차로 병원까지 가고요. 승주가 아디나 엄마를 업고 뛰면서 위기를 넘기죠. 고마워하던 아디나는 가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승주 말처럼 잔치를 해서 주민들을 잠시 행복하게 해주자고 좋게 생각을 바꾼 거죠. 삼촌 덕에 결혼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요. 마을이 무슬림 문화이기도 하고 신랑이 사냥을 하는 게 고려인 풍습이라는 삼촌의 말에 승주와 영태는 잔치 음식을 위해서 멧돼지 사냥을 나갔는데요. 네. 영태가 공격을 당하려는 순간 승주가 총을 쏴서 멧돼지를 잡아와요.
15: 화면 해설 영화 다울의 내 결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17: 지금 오네. 어서 오라.
18: 시작하지.
17: 와. 아디나, 이 국시 하라쇼?
13: 국시 너무 맛있죠?
17: 아,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19: 많이 먹어. 예?
17: 근데 아디나도 국시 알아요?
20: 국시 잘 알지. 이 좋은 날 먹는 음석이니까.
17: 야, 국시도 먹고 직접 멧돼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신랑 진짜 된 것 같네.
19: 진짜 신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신랑하고 멧돼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21: 응? 삼촌, 아니 그 신랑이 사냥을 한다는 풍습 그 뻔이었어요?
17: 아 뭐예요?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사냥했는데. 네. 아, 너무하네 진짜.
19: 아, 됐어. 돼지고기 있으니까 됐다.
13: 승주와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서로를 본다.
20: 빠이말 가바나.
12: 승주 네가 멋진 남자로서 멧돼지를 잡은 거야. 잘했다. 악수하자.
20: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17: 먹어. 먹자. 예.
13: 승주가 아디나에게 총 쏘는 신용을 해보이고는 국수를 먹는다. 잠시 후 아디나와 승주가 나란히 마을 길을 걸어간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17: 아.
13: 아디나가 집으로 가다가 멈칫하며 승주를 돌아본다. 잠깐 들어올래요?
17: 야.
22: 예? 잭스. 줄.
13: 승주가 미소 지으며 아디나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아디나가 차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가 승주에게 말을 건다.
23: 아디나는 지금
13: 다우렌이 나를 업었을 때 결혼할 사람이구나 바로 알았지. 엄마, 이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다고 대답하잖아. 엄마, 이 결혼 가짜로.
12: 아디나 뭐든지 잘해요.
23: 이야.
13: 다우렌, 한국은 양궁을 잘하니까 아디나 양궁 꼭 다시 시작하게 해줘. 알겠지?
17: 야!
23: 예?
12: 아디나, 화장실 어디야?
13: 아디나가 손짓하자 승주가 주방문을 열고 나간다. 승주가 두리번거리다 또 다른 문을 연다. 화장실이 아니라 아디나의 방이다. 승주가 문을 닫으려다가 이내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본다. 방 안 벽면에 바닷가 사진이 걸려있다. 달이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광안리 사진이다. 장식장 벽면엔 양궁을 하는 아디나의 사진들이 붙어있다. 승주가 피식 웃으며 방에서 나간다. 아디나와 승주가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다. 안녕히 가세요.
17: 어디 가야?
13: 아디나가 승주를 한번 돌아보고는 웃으며 간다.
17: 같이 가요. 같이.
13: 나랑 같이요?
17: 어, 야.
13: 승주와 아디나가 온 곳은 양대들이 논의는 푸른 들판이다. 아디나가 말 위에 올라탄 상태로 승주와 양떼들을 본다. 승주가 양팔을 벌리고 아이처럼 양떼들 쪽으로 뛰어가자 양들이 기겁하며 달아난다. 아디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는다. 승주가 양떼들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자 아디나가 말을 타고 승주를 쫓아간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15: 이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16: 그렇죠. 네, 네. 좀 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날 밤 아디나의 엄마는 다우렌이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을 하면 다우렌을 따라서 한국에 가든 또 알마티로 가든 이곳을 떠나라고 부탁을 하고 아디나는 그러겠다며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다음 날 승주와 아디나는 호숫가에서 웨딩사진을 찍고 아디나는 승주가 싸온 김밥이 맛있다며 떡볶이도 먹고 싶다고 해요. 샤린협곡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디나는 여기 살면서도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
15: 이게 어머니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16: 네. 승주는 방에서 한국 사진을 봤다며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묻고 여기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해요. 근데 아디나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평가하냐면서 네, 이곳에 있다고 자기 꿈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쏘아붙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디나는 양궁하는 사진과 바다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다음 날 주민들이 모여서 신나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영태가 촬영을 하는데 승주와 아디나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아요.
15: 네, 화면에 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마지막 내용입니다.
0: 야, 승주야. 어? 오늘 좀 그림 좀 만들게. 아주나 데리고 좀 춤춰봐 빨리.
13: 테이블 앞으로 나간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신부가 신랑의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한 뒤 신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0: 뭐 하는 거지? 야, 좀 제대로 좀 해봐.
13: 승주가 어색해하자 신부가 미소 띈 얼굴로 리드를 한다.
0: 야, 좋다 좋다.
13: 삼촌과 할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지켜본다.
0: 야, 그림 좋아.
13: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진 승주와 아디나가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눈을 맞추며 다정히 춤을 춘다. 그렇게 예식이 무르익어가고 어느덧 신랑 신부가 차를 타고 떠날 시간이 온다. 엄마가 딸의 양보를 번갈아 비비며 입맞춤 소리를 낸다. 잘 가. 승주가 차 뒷문을 열어주자 아디나가 조심스럽게 올라탄다. 다우렌, 아디나를 잘 부탁해. 행복해야 돼. 엄마가 승주를 꼭 안아준다. 승주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반대편 문 쪽으로 가서 차에 탄다. 풍선을 단 신혼부부의 차가 출발하고 영태가 그 모습을 촬영한다.
1: 아, 끝났네.
13: 신혼부부의 차가 한적한 도로에 멈춰서고 운전석에 앉은 삼촌이 뒤를 돌아본다.
5: 승주,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17: 네.
5: 아진아, 이 무엇이나...
13: 삼촌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디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신랑 신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삼촌이 차를 몰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예식장엔 하객들만 남아 왁자지껄 웃으며 술을 마시는 중이다. 유쾌하게 술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영태도 끼어있다. 아디나가 차에서 내려 들판을 걸어가고 승주가 그 뒤를 따른다. 아디나가 멈춰서더니 잠시 침묵한다. 이윽고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승주를 돌아본다.

0: 오스민,
1: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네요. 아디나가 손을 내밀자 승주가 그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한다.
0: Goodbye, Dorian.
1: 아디나가 승주의 손을 놓고 들판 쪽으로 걸어간다. 승주가 그런 아디나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아디나가 방 안 화장대 앞에 앉아 신부 화장을 지우기 시작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과 코, 볼과 이마를 꼼꼼히 지워나간다. 아디나가 사진 한 장을 들어서 본다. 화살을 활에 고정시키는 자신의 모습이다. 아디나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긴다. 승주가 방 안에 걸어둔 파란색 예식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소파에 앉아있는 승주의 옆에 캐리어 가방이 놓여있다.
2: 아, 이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결말인데 아, 좀 씁쓸하네요. 예, 네. 아쉽고요.
3: 네. 유라가 목발을 짚고 나와서 승주와 영태를 배웅하고요. 승주는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식 영상 속의 아디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네. 네, 아디나한테 보낸 승주의 메시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마을의 초원과 주민들이 그립고 결혼식 때 주민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을 봤는데 즐거워하면 그만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 네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다큐는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샤린 협곡에서 주제넘게 했던 말도 사과합니다. 승주는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거라고 하죠.
2: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첫 연출 데뷔를 앞두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3: 그렇죠. 예. 네, 송 대표는 마감 내에 납품만 하면 되는 거여서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간다고 알려주지만 네. 그래도 승주는 사표를 내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갈치 다큐를 찍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수산 경매장을 촬영하고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마침 TV에 나오는 부산 양궁대회 중계에서
4: 소름.
3: 아디나가 10점을 쏘는 거예요. 와. 승주는 못 보고 나가고요. 광안리 해변을
2: 네.
3: 광안리 해변을 걷다가 다우렌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디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웃고요. 호숫가 웨딩 촬영 때 갈치 다큐와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던 승주와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아디나의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돼요.
2: 자, 그렇군요. 왠지 그 뒤에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영화 다우렌의 결혼 지금까지 화면에서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마지막 곡으로 핑크 스웨치의 At My Wors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주관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고 이를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벗어나 접한 세상은 배웠던 지식과 달라 괴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의심 없이 믿어왔던 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통해 답만을 의심했을 뿐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동안 왜 질문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로 제 고민을 변경했습니다. 문장을 읽었을 당시 철학 혹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의외로 바로 뒤 챕터에서 발견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도 해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때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청소년기의 추억과 함께 두통을 가져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방정식을 기억하시나요? 수학시험 문제로 접하고 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방정식의 의미를 고민하는 여정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 전부를 축약한 한 문장입니다. 방정식이란 단어만 인생으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 방안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통찰을 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경험 혹은 지식,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 정보들 속에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없는 경험과 지식, 정보들은 자체로 의미도 없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자와 환경과 서사에 따라 관계가 생긴다면 의미와 중요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아 간과하던 실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여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관계성이 현저히 낮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 몸을 움직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든 도서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쌓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라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 순간 기회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혹은 최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과 최적을 아우르는 개념인 효율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효율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제가 전공하던 공학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여정은 주로 공학과 과학,
그리고 수학에 기반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선 제가 공학을 접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들은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지만 관점의 전환을 위해 일부만 다뤘습니다. 공학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핵심인 학문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식하고 삶의 도구로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학을 다루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숫자나 연산기호로 표현된 공식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계산은 필요합니다. 여러 계산들 중 가장 핵심은 효율은 비용분의 기능이라는 계산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학문을 나누었지만 다루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각기 다른 학문을 통해 세상을 접할 때 효율을 계산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면 제가 의도하는 도구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미 잘 알려진 정보와 답을 이해하기 위한 공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러 고민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 간주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다뤄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어인 숫자와 단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일련의 숫자와 단위로 기술해두면 그 자체로 순서와 같은 관계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면 청소년기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단원인 함수가 됩니다. 함수를 그려놓고 퍼즐처럼 이리저리 돌려볼 생각입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웠던 함수가 제 이야기로 인해 보드게임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듯합니다. 3장은 우리가 알아낸 관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알 수 없었던 사실들과 미래를 유추할 예정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제목으로 적힌 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유추하는 가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요구가 동력원이 되어 신학, 종교학을 넘어 인문학, 그리고 지금 다루려 하는 공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학의 또 다른 목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의 정확한 유추입니다. 유추한 바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공학 분야를 품질 제어라 하며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분야가 공학 연구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툴을 이용해 유추하면 더욱 효율적이겠지만 이 책에 기재하는 흐름만 이해해도 행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장인 4장은 모든 내용을 토대로 행복 방정식을
간단히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정량적인 방정식으로만 바꾸었기에 도출한 방정식의 의미가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진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답에 대한 대부분의 표현은 정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성적인 표현을 공학도구인 숫자와 단위를 사용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이해했을 관계를 좀 더 정량화된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록은 본론에 기재한 수학과 과학, 공학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유용한 지식이었는지, 또한 전혀 관계 없을 것만 같았던 행복한 인생과도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철학 및 인문학에 기반한 고민에 만족하지 못했던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학이라는 관점을 주제로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도서로 길게 정리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첫 느낌이 진부함이길 바라봅니다. 즉, 행복을 얻는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학적 관점 또한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삶에도 적용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기법, 디테일 요소들의 정량화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제 고민의 발자취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 공학자를 꿈꾸며 허용강 공학연구원 5장 정보들의 관계성. 모두가 연결된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존재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들까지 고려하면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사물, 현상들은 모두 시공간에 존재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소 하나 이상의 존재와 종속적인 관련을 가지며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만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으로 뭐뭐에 관계하다 혹은 뭐뭐에 관계되어 있다와 같이 관계 유무만을 지칭하는 단순한 동사 표현이 있으며, 어떠한 관계 혹은 어떤 관계와 같이 서술하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현상들과 관련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형용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공학을 포함한 수학과 과학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특히 수학적 대상들의 모임인 집합을 연구하는 분야인 수학집합론에서 다루는 이항관계는 현대수학을 논리적으로 지탱하는 밑바탕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뉜 집단의 관계 특성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으로
이러한 관계 특성들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함수편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가설, 법칙, 이론 관계까지 단계별로 검증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존재들의 관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와 새로이 밝혀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행복 역시도 행복이란 개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념들과의 관계로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은 신체적 요인일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 혹은 정신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요인 그 자체를 행복함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 요인들이 행복을 위한 혹은 행복에 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찾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설은 어느 특정 두 개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들로 이루어진 명제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 두 명제 간의 관계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개의 관계 중에 속하게 됩니다. 조건 관계는 언어적 표현으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인 현금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역으로 행복해진다고 현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행복의 관계를 표현한 이 명제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현금이 행복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도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 명제는 정량적 수치가 표기됨에 따라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에서는 관계성의 유무 확인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정량적 표현인 함수로 확장합니다. 정량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표에 도시한 것이 그래프이며 특정한 상황에서의 조건 혹은 결과값을 추정할 수 있게 변수와 결과값 관계를 연상기호로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부터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 형태를 보면서 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용강 박사는 행복을 공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을 숫자와 단위로 보기를 권합니다. 행복이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설계도라 말하는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저와 데이비드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1: 데이비드 말로는 스너글러 하다 만난 여자라고 하던데.
0: 스너글러 하다 만난 여자는 그쪽 아닌가?
2: 데이지, 나가자. 어?
1: 데이비드, 괜찮아요.
2: 마을에, 내가 다 설명할게요. 예? 전부 다.
1: 데이비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상황 뭔지 알겠어. 말하는 걸 보면 데이비드가 나랑 결혼 거래한 걸 새롭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이미 그쪽은 나와 데이비드의 결혼을 찬성한 거 아니었나?
0: 아니에요. 전 처음부터 두 사람 결혼 반대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1: 사랑에 불법이 어디 있고 합법이 어디 있어. 사랑은 그게 뭐가 됐든 다 합법이야. 그게 사랑이지. 불법마저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0: 불법 계약 결혼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 그래, 반지. 이 실반지 데이비드가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프로포즈 하면서.
1: 나도 반지 선물 받았는데 데이비드한테. 자, 어때? 내가 받은 반지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
0: 씨, 되게 좋아 보이네.
3: 야, 이거 데이비드는 다리 아픈 여자친구를 버린 거야? 아이고.
4: 장은 다리를 끌고 나가는 데이지를 보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지는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다.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장은 손에 힘을 꽉 쥐었다.
2: 지금 데이지를 따라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5: 신부님은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로 가시고요.
6: 그래요.
5: 신랑분도 들어오세요. 턱시도 입어봐야 되니까.
2: 예.
3: 내 짐작대로였어. 어? 영주권 따려고 마그릿 꼬득인 거야. 아니 근데 마그릿은 자네 의견을 왜 받아들였을까? 어? 마그릿이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2: 전 턱시도 입어봐야 돼서 이만. 마거릿이 왜 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고? 올리버, 당신은 외롭고 우울한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4: 데일 코트는 장에게 잘 어울렸다. 마거릿은 계약서에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고 웨딩드레스 수선비와 턱시도 값을 카드로 긁었다.
5: 네, 카드 받았습니다. 일시불 결제하겠습니다.
1: 저 결혼 예복은 일요일 아침 성당으로 가져다 줘요.
5: 네, 여기 카드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7: 아유, 고맙습니다.
1: 고마워요.
3: 아유, 나 참 내 정신 좀 봐. 네? 아니 나는 노래 교실 가야 할 시간이라서 그럼 이만. 네.
1: 갑자기 노래 교실 간다고?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우리 단둘이 있을 수 있잖아.
2: 단둘이 있어서 잘 됐다고? 아, 마거릿 씨 본격적으로 데이지에 대해 따져 물을 건가 보다.
1: 이제 성당으로 갈까?
2: 예? 어라? 데이지 얘기를 안 하네. 아, 다행이다.
7: 마거릿, 날씨가 추워요.
2: 자,
4: 장은 흘러내린 밍크 목도리를 마거릿의 목에 둘러주었다. 마거릿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세례자 요한 성당이 보였다.

0: 성당 사제관 벽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자 장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1: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래로 결혼하는 건 죄이지만 그게 죄일지라도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2: 자, 방금 내린 커피입니다.
3: 아, 예. 고맙습니다, 신부님.
2: 근데 마거릿, 무슨 일로?
3: 신부님, 저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식 올리고 싶어서요. 낮 1시면 좋겠습니다.
2: 오늘이 수요일인데 일요일에 결혼을 하겠다고요?
4: 예, 나흘 후입니다.
2: 4일 후라. 근데요.
3: 왜요, 신부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4: 시간이 촉박한가요? 아니면 그날 다른 예식이 있나요?
2: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3: 다만 뭐죠?
2: 예비 부부 교리를 받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신부님, 저는 두 번의 결혼식을 했을 때 이미 받았어요.
2: 아, 그래도 다시 받아야지요.
5: 아우, 예비 부부 교리를 받고 결혼식을 하려면 언제 할지 몰라. 그 사이에 마거린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3: 신부님,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2: 마거릿,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죠? 예비 부부 교리 받고 여유 있게 날을 잡아서 지내.
3: 신부님,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늙은이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1: 하나님, 저 결혼 좀 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2: 예, 알겠습니다. 예비 부부 교리도 두 번 받았으니 선처할게요. 일요일 낮 1시에 결혼식 올리시죠.
3: 고맙습니다, 신부님.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양쪽 모두 증인 한 사람씩은 세워야 합니다.
3: 물론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아멘.
0: 사제관을 나온 장은 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은 흔쾌히 증인이 되겠다며 약속했다. 성당 앞에서 두 사람은 노란 택시를 잡아탔다. 노란 택시가 맨해튼을 빠져나가는 동안 차창 밖을 보는데 웰컴 투 뉴욕이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웰컴 투 뉴욕하고 읊조리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6: 우리 아버지는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관광객들한테 장난감 조형물을 팔았어요.
3: 데이비드가 아버지 얘기한 건 처음인데 아버지는 어디 계셔?
6: 저보다 더 일찍 미국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3: 저런, 엠파이어 빌딩 보면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다.
6: 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것도 제일 먼저 알려드렸을 텐데 참 좋아하셨을 거예요.
3: 아버지 얘기해줘서 고마워.
6: 예, 아버지 얘기를 해서 그런가? 마거릿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네.

0: 우리 결혼을 자축하는 곳이 이 정도는 돼야지.
1: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경찰하고 부딪힐까봐 맨해튼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0: 우리 조금 걸을까?
1: 어, 예 좋아요. 어, 막걸리 채 좀 잡아요.
0: 어. 아. 케리가 죽기 전에는 차 몰고 종종 이곳에 왔었어. 저 그 거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 곳도 여기야.
1: 아.
0: 밤만 불이 들어오는 트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지.
1: 아, 그래서 그랬구나.
0: 트리를 보고 있으면 이곳 생각이 났거든. 데이비드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1: 예. 아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진짜.
0: 봄에는 내 차 몰고 오자.
1: 어, 차가 있었어요?
0: 그럼 지하 주차장에 있지. 게리 죽고 나서 타지 않았는데 운전은 데이비드가 해.
1: 예 좋아요.
0: 데이비드가 운전하면 난 옆에서 초콜릿 먹여줄게.
1: 아.
0: 바나나도 먹여주고 크로넛도 먹여주고. 야. 그런 자잘한 건 게리랑 못해봤거든. 나오니까 너무 좋다.
1: 예.
0: 왜 그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나 몰라. 어머, 어, 저 새들 좀 봐.
2: 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새들은 두 줄로 하늘을 날아 건너편 산으로 사라졌다.
0: 데이비드?
1: 네, 마거리.
0: 데이비드를 향한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1: 예? 아, 예. 이건 또 무슨 신호지?
0: 설렘.
1: 설렘?
0: 처음에 데이비드는 나한테 철새 같은 방문객이었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 데이비드 하고 부르면 막 설레는 거야. 데이비드를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행복하든지. 데이비드가 오는 날은 목욕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잠옷을 입었어. 늙은이 냄새 날까 봐 이도 두 번씩 닦았고. 가끔은 질투도 했지. 다른 여자를 안아주러 간 게 아닐까. 폴로 산책을 한 번씩 더 시킨 것도 결국은 질투심 때문이야.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질투라니 추하지 않을까. 우아하게 늙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 진짜 마음은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잡고 싶었어.
1: 방문객? 어? 잠깐만요. 그 저 한국에 방문객이란 시가 있어요.
0: 시?
1: 예. 한국의 정연종 시인이 쓴 건데요.
0: 궁금하다. 읽어줘봐.
1: 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0: 어, 너무 좋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라는 말에 공감해. 데이비드를 기다리면서 나도 그런 생각했거든. 더 이상 데이비드는 나한테 방문객이 아니야. 나의 미래지.
1: 저, 마거리, 목도리가 다 흘러내렸어요. 아유, 추우셨겠다. 근데요, 마거리한테 반지 준 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마거리 씨 제 제안을 거절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었던지 그냥 아우.
0: 난 기분 좋았었는데.
1: 아.
0: 늙었지만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 하지만 데이비드의 제안을 무작정 받아줄 순 없었어.
1: 왜요?
0: 이 거래는

0: 이대에게 훨씬 손해니까.
1: 제가 손해라고요?
0: 나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지만 데이비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까지 보여줘야 하니까 없는 사랑을 만들어줘야 하잖아. 그게 거짓일지라도. 게다가 나랑 결혼하려면 포기할 것도 많고 참을 것도 많고 노력할 것도 많으니까 손해지.
1: 마거리 씨,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도.
0: 그동안 스노글러 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데이비드, 울어?
1: 아유, 저, 너무, 너무 좋아서요. 마거릿이 안아주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위로받는 것 같고, 저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2: 불법 체류자 주제에 무슨 인권을 따져. 야, 너는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추방이야.
1: 스노글러 일도 그게 쉽진 않았어요.
3: 아, 사진하고 다르잖아. 아, 난 당신 같은 남자를 원한 게 아니야. 아, 돌아가!
1: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정처 없이 거리를 쏟아낸 적도 많고.
0: 아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1: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 안아줬는데, 하지만 저를 안아준 사람은 없었는데, 나를 안아준 사람은 마거릿 처음이에요.
0: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데이비드, 고개 들고 저 새 좀 봐. 네.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아?
1: 아, 그러네요. 마거릿은요, 저한테 현재이면서 미래예요. 마거릿 씨, 저를 훨훨 날게 해줬다고요. 훨훨.
4: 호수 위로 새들이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다. 장은 두 팔을 새처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거릿 주변을 돌았다. 새들이 산 너머로 날아가고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1: 뭘요?
2: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아,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휴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휴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야! 잠시만 멈춰!
0: 뒤쪽의 상황을 모르는지 계속 멀어져가는 현우의 휴대폰 불빛을 본 연희가 소리를 질렀다. 싸늘한 바람이 건물을 훑고 지나가자 건물 위에 둘러진 천막들이 펄럭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휴의 온몸에 소름이 오스스 돋아났다. 못 들은 듯 계속 앞으로 나가는 현우를 데려오겠다며 유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 뭐가 보여요?
4: 야, 여기 쥐새끼들이 떼거리로.
0: 웅얼대던 란주는 갑자기 풀에서 손을 떼며 벌떡 일어섰다. 효석은 다시 일어난 란주의 팔꿈치에 바짝 매달렸다.
4: 라투스 서식지 같은데?
0: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들고 있는 각목을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란주의 눈빛에 처음으로 긴장이 서렸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대형견만한 몸집이었다. 란주가 위에서 아래로 각목을 내리찍었지만 허탕이었다. 란주의 각목을 쉽게 피한 라투스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라투스와 눈이 마주치고 놀란 효석은 소리를 질렀고 깨진 화분을 밟고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였다. 또 다른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혼비백산한 효석의 머리를 밟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연휴의 눈에 그 모습은 꼭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머리를 밟힌 순간 효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았고 란주 역시 놀라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각목을 떨어뜨렸다. 공중으로 떠오른 라투스는 무너진 담장을 딛고 연희가 휘두르는 각목을 귀신같이 피하며 놀리듯 또 한 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짐승이 그렇게 잽싸게 오가니 심장이 벌렁거렸다. 효석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로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5: 야! 쥐 갔냐? 갔어? 갔냐고! 갔다고 말해줘! 란주가 잡았어!
1: 미친놈이냐?
0: 어느새 현우와 돌아온 유라가 효석의 뒤통수를 찰싹 때렸다. 효석은 겨우 고개를 들고 소초모두를 둘러봤다.
4: 여기 라투스 되게 많은 것 같아. 프레기역을 봤는데 소형 라투스들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0: 강목을 꽉 쥔 란주의 말에 현우와 유라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렸다. 또 한 번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한 손으로만 강목을 줄 수 없어 침을 삼켜가며 냄새를 버텼다. 네 발로 달리는 소형 라투스들은 재빨랐다. 움직임이 느껴져서 강목을 휘두르면 허공을 가르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라투스들은 소초모들을 놀리듯 나타났다 숨기를 반복했다. 계속해서 헛스윙만 날리던 소초모들이 조금씩 지쳐가던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반짝이며 빛나더니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현우가 놀라 한 발 뒤로 딛고 운없게도 미끄러운 양철 냄비를 밟아 자빠지던 순간 라투스 한 마리가 현우 위로 몸을 날렸다. 모두가 당황한 찰나 또 하나의 검은 형체가 현우 위로 마주 날아올랐다. 검은색 턱시도 고양이였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녀석은 정확하게 라투스의 목을 물었다. 함께 땅으로 떨어진 라투스가 몸을 뒤틀고 펄쩍펄쩍 날뛰어도 녀석은 라투스의 목에 박힌 이빨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앞발로 라투스의 얼굴을 할퀴어댔다. 라투스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턱시도 고양이의 몸도 함께 허공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라투스가 난리를 칠수록 턱시도 고양이는 목을 더 꽉 무는 듯 라투스의 벌어진 입에서 캐캐거리는 쇳소리와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턱시도 고양이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두 짐승에게서 한 발씩 떨어져서 입을 헤벌린 채 그 혈투를 보고 있었다. 라투스의 몸부림은 어느새 잦아들더니 결국 멈췄다. 턱시도 고양이의 승리였다. 녀석은 숨이 끊어진 라투스에게서 입을 떼고는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곧추세웠다. 그러고는 앞발로 야무지게 얼굴 털을 다듬고 높은 톤으로 야옹야옹 울더니 현우에게 다가가 몸을 비벼댔다. 곧 담장 위로 올라간 턱시도 고양이는 따라오라는 듯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소초모들은 어리빠진 표정으로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다. 연희는 자신이 몇 번이고 시도해도 실패한 것을 단번에 해낸 턱시도 고양이가 경이롭게 느껴졌다.
1: 네가 하라고 시킨 거야?
0: 어리빠져 있는 현우를 일으켜주며 연희가 물었다.
3: 뭘?
1: 저 고양이랑 라투스.
3: 아니 방금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했어.
0: 연희는 넋이 나간 현우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연희의 척추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소형 라투스도 이렇게 크고 빠른데 현우와 함께 본 그 괴물을 실제로 만나면 자신들이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됐다.
1: 이따위 강목이 아니라 활이랑 화살이 있었더라면, 거리만 좀 더 벌리고 활을 쏠 수 있었더라면.
0: 연희는 치솟는 걱정을 억누르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일행의 뒤를 따랐다.
2: 일단은 고양이가 사라진 쪽으로 가보자.
1: 네.
2: 라투스 조심하고, 생각보다 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0: 유라의 말에 연희도 란주도 땅에 떨어뜨린 강목을 다시 찾아주었다. 소초모들은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담벼락을 차례로 타고 올랐다.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곳은 절반쯤 무너진 주택 아니었다. 양옆에 세워진 다른 폐 건물들 때문에 빛 한 점이 아쉬울 만큼 어두운 곳. 갑자기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사라지자 현우는 당황한 듯 보였다. 오히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연희의 제안에 소초모들은 일사불란하게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제 부서진 벽면에서 비추어오는 한 줌의 흐린 달빛과 서로의 손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때 뭔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4: 왜? 무슨 일이야?
0: 무엇인가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며 효석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둠 속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움직이던 것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만한 높이에 한 쌍의 눈이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비슷하게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덩치가 어린아이만한 것도 있었고 그보다 좀 더 큰 것도 보였다.
3: 저거 뭐야? 아까 그 거대한 놈 아니야?
2: 아이씨, 너무 크잖아. 걔네가 엄청 많아. 이걸 다 어떻게 잡아?
0: 유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현우는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연유는 현우 앞에 서서 강목을 꽉 쥐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3: 저놈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0: 어둠 속에 눈을 본 효석이 낮게 웅얼거렸다. 그러자 란주가 용감하게 강목을 쥐고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3: 선배 뭐하는 거예요?
0: 계속 뒷걸음질을 치던 현우가 란주의 팔뚝을 잡았다. 하지만 란주는 결심한 듯 현우의 팔을 뿌리쳤다. 그를 본 연희도 현우의 옆에서 란주의 옆으로 나섰다.
3: 연희야, 너까지 왜 이래? 가지마.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다들 다치면 어쩌라고 그래요.
0: 현우는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4: 내가 셋을 테니까 한 놈씩 맞자.
2: 나도 도울게.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다가오며 답했다.
4: 좋아. 난 정면에 제일 큰 놈을 맡을게.
1: 그럼 전 오른쪽 놈을 맡을게요.
2: 난 뒤에서 기다리다가 추가 공격이 들어오는 쪽을 돌게.
0: 세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현우는 무시한 채 도원결이라도 하듯 비장하게 말했다. 연희가 어둠 속에서 란주의 손을 찾아 쥐었다. 란주도 연희의 손을 꽉 쥐었다. 유라는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4: 그럼 샌다. 효석이, 너는 쟤네 움직임 잘 봐줘.
3: 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우린 할 수 있다. 셋, 둘, 하나!
0: 란주는 기압을 넣고 소리를 줄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란주의 기압 소리를 들은 연희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금이라도 몸을 커 보이게 하려고 양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편의 라투스에게로 달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라투스들을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강목과 매우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날카로운 괴성이 폐 건물을 울렸다. 히어로라는 비장함도 잠시였다. 자신이 때린 것의 단단함을 느끼자마자 란주는 비명을 질렀다. 라투스를 향해 두어 번 강목을 휘두르던 연희 역시 란주의 소리에 놀라 함께 비명을 질렀다. 란주가 뒤돌아 도망치는 것을 본 연희와 유라는 덩달아 놀란 효석, 현우와 함께 건물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다름질쳤다. 다섯 사람의 비명과 놀란 짐승들의 괴성이 재개발 지역 깊숙이 자리한 폐 건물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0: 지후 개 임무
1: 기안서 기안부서 특수부 기안자 윤지후 기안일자 2026년 6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7월 6일 제목 특수부 인원 충원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이 기안서를 올립니다. 부서, 특수부, 고용 형태, 계약직, 경력 사항, 1, 2등급 초임, 직급 사원, 담당 업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 조사팀 지원, 결재, 담당 윤지후, 본부장 양원혁.
2: 수사는 저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퍼스트나 세컨드 애들까지 충원할 필요가 있는지.
0: 지후의 기안서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태곤 제로였다. 범초본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초능력 등급을 초인 요원의 호칭으로 삼았다. 태곤은 같은 등급의 요원이 아니면 말도 잘 섞지 않기로 유명한 오만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어린 지후가 자신을 제치고 특수부 팀장이 된 데에 매번 큰 불만을 내비치곤 했다. 태곤의 말에 다른 팀원들이 한마디씩 거들려 몸을 들썩이자 원혁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3: 아, 자네들끼리 한 달 동안 아무 진척이 없지 않았나? 이번 건도 그냥 윤지우 제로가 팀장을 맡는 걸로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윤지우 제로 나 좀 따로 보세요.
0: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혁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태곤의 시선이 느껴졌다.
4: 더 하실 말씀이라도.
0: 지후가 물었지만 원혁은 일단 따라오라는 제스처만 취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을 지나 본부장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자 원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놨다. 지훈은 원혁을 흘끗 보고는 파일을 가져와 열어봤다. 안에는 결제 서류가 들어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셔틀 외교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오늘날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

시집과 넉 달 만에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안동에서 다시 총리님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셔틀 외교가 거듭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굳건한 신뢰 위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이 뛰는 수원 FC 위민과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북한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장에는 3천 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져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축구단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1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음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CJ 제1제당 등 제분업체 7곳이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공급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체 7곳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라면, 제과업체 등의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24차례나 가격 인상, 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고 밀가루 물량 등도 담합했습니다. 전국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고령 인구의 삶과 이야기를 청년들이 기록하고 조사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무형유산 지식자원 기초조사는 무형유산 분야의 청년과 대학생 연구자들이 전국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75세에서 90세 고령 인구를 찾아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갈등과 비방 대신 공정한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는 오늘 선언문을 통해 학교 안전과 AI 디지털 미래 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서울 교육의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정근식 현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는 각각 진보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김영배, 한만중, 조전혁, 이학인, 윤호상, 정근식, 홍재남, 류순호 후보 모두 8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8주 연속 톱10에 올랐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현지 시각 19일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틀곡 수임은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34위를 차지했고 빌보드 200에서는 그룹 코르티스의 미니 2집 그린 그린이 3위로 진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100,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은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1시간에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KBS.

강원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배우 김태리 씨가 출연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이 영화 본 분 계십니까? 이 영화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답니다. 오히려 다른 영화에 있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영화 스토리는 그냥 직접 밥을 짓고 계절 음식을 만들고 조용한 시골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나도 저런 음식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돌아보면 우리 일상과 비슷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디저트, 또 좋아하는 사람과의 짧은 통화까지 기분 좋은 순간이 숨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거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미처 못 본 우리 하루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행복 하나라도 꼭 발견해 보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김종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행복.

0: 출출할 땐 따뜻한 쌀밥과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어도 입맛이 돌고요. 또 식사 후에는 내 취향에 맞는 커피 한 잔 더하면 미소가 저절로 나오죠. 거기에 수다가 또 술술 풀리는 밥 친구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더해지면 정말 부러울 게 없어지는데, 자, 지금부터 노래 선물과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 함께 해보세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크레이지 콰이가 부르는 젠틀 레인,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Sit down, please. I'd like to ask you.

0: 했어요, 이거.
1: 어, 그런가? 해바라기 1집에도 같이 담겼죠. 그래서 2년 뒤에 1집 앨범에 먼저 수록이 됐고 2년 뒤에 해바라기 1집에도 같이 실어놓은 노래입니다.
0: 예. 예전에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1: 어떻게요?
0: 랄랄랄라 이거 비슷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때 그런 게 유행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유행이면 70년대 말 80년대 초인데라는
2: 그렇죠.
1: 그 학생 때 기타 치기 노래하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마주가 돼서 나오는 거죠. 곡 자체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닐영의 하러브고 올드와드 같은 그 창법을 쓰시죠. 그때 그 이런 창법을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0: 그러니까 이시호 씨가 곡을 잘 써요.
1: 그렇죠. 아, 아주 박사님이시죠. 음악 잘하시는 분입니다.
0: 야, 이 노래를 송봉주 씨는 해바라기 활동하실 때 이조 씨랑 같이 불렀죠.
1: 예, 많이 불렀죠.
0: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자, 해바라기 출신이었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금방.

0: 행복을 주는 사람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는데요.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는 행복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그래요. 반찬이 계란 후라이 나오는 것도 행복이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또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하다. 야, 넌 진짜 사람 잘 만났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어떠세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까이서 쳤다보면 누가?
1: 주변에 많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뭐 한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던 언니, 형님들, 동네 아저씨 다 뭔가 주고받고.
0: 맞아요. 자식을 낳고 키운다라는 것도 자식이 또 칭찬받을 일 했을 때 그때 아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아니면 그냥 아기가 그냥 새근새근 잘 자는 모습만 봐도 아 이게 행복이구나.
1: 그게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우고 전 화해를 잘 못하지만 자식하고는 싸우면 자는 모습 보면 그 옛날 모습이 다 보인대요.
0: 그래,
1: 그래. 아기 때 모습이.
0: 그럼요.
1: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 내가 한발 물러서지. 근데 아유, 뭐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
1: 못 이기죠.
0: 그래요. 야, 청취자 여러분은 주변에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이게 또 행복해지는 기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1: 근데 대부분 보면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또 불행도 줘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상처를 주고 아. 어떤 때는 또 나를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2: 그게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대치가 맞아요. 있으면 스트레스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행복을 주는 사람. 자,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행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싱어송라이터이자 MC 겸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 K-POP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인 이수만 씨의 곡입니다. 행복. 이수만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0: 맞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H.O.T의 행복. 그러니까 이수만 씨도 행복을 부르고 이수만 씨 소속 가수 H.O.T도 행복을 부르고 그런 행복이네요.
2: 1977년도 이 노래를 만드셔서부터 부르셨네요. 어쨌든 이 가수 이수만을 세상에 알린 곡이기도 한데 이후에 가수 생활을 접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1985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음악 전문 채널인 MTV 탄생과 성장을 보면서 춤과 노래, 패션이 어우러진 음악의 미래를 보고 H.O.T라는 그룹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0: 아유, 요건도 좀 이거 좀 조사가 좀
2: 잘못됐나요?
0: 잘못됐다기보다도 H.O.T 가기까지 H.O.T 가기가
1: 일이 많았죠.
0: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렸죠.
1: 그렇죠.
0: 현진영을 맨 처음에 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음반을 냈던 음반이 한동준 씨 음반이었고
2: 네.
0: 그다음에 김광진 씨 거 제작하다가 아예 현진영을 먼저 하자 했다가 네. 현진영 다음에 유영진이라는 친구 또 메이저라는 친구 뭐 기타 등등 많이 냈었는데
2: 네.
0: 다 안 됐어요. 다.
2: 이게 정말 이수만 씨의 나 이걸로 마지막이다 하고 낸 그 음반이 H.O.T였죠.
0: 다행히도.
2: 네네.
0: 근데 음악은 그다지 이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2: 뭐가요?
0: H.O.T 타이틀곡이 1집 타이틀곡 기억나세요?
2: 전사의 후예요.
0: 그 반응이 없었다니까 형님.
2: 아 그래요?
0: 그때 우리가 같이 가요톱텐에 올라갔을 때 아, 데뷔 동기예요 96년도.
2: 아 그래요? 그 뭐가
0: 캔디가 떴죠.
2: 캔디야.
0: 캔디 후속곡 캔디가 아, 엄청나게 되는 바람에.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H.O.T의 행복이 아니라 이수만 씨의 행복입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행복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행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1: 네, 1978년도 조경수 씨가 발표한 노래죠. 행복이란.
0: 아, 이 노래도 제목이 저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 그러면 이수만의 행복이냐 조경수의 행복이냐 이랬는데 이 노래는 제목이 행복이란이네. 행복이란.
1: 48년생이시네요. 66년도에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경수와 메신저스라는 팀을 아셨어요. 그때는 그 팀과 함께 뭐 김북나 트리퍼스,
0: 맞아.
1: 장계현과 템페스트.
0: 78년도에 이때 이 행복이라는 음반에 이 노래도 있었어요. 영맨. YMCA도 있었어요.
1: YMCA가
0: YMCA란 노래를
1: 번안을 하셨죠.
0: 아, 빌리지 피플이 불렀지만 번안을 해가지고 조경수 씨가 또 대박을 냈던.
1: 또 안악이란 노래도 번안을 했었어요.
0: 아, 맞아요.
1: 그 필리핀 노래.
0: 근데 이때 이런 노래들을 많이 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클럽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디스코 이런 앨범을 트는 게 아니라 라이브 연주를 했으니까.
0: 맞아요.
1: 가사에 당신 없는 행복이란 없다.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그 애창을 하셨고 조경수 씨에게는 그 인생곡이 됐다고 하네요.
0: 맞아요.
1: 조경수 씨는 또 배우 조수훈 씨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시죠.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조경수의 행복이란.

0: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자, 이번에 만나볼 행복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행복한 날을 에코의 노래가 있죠. 네, 97년 8월에 발매된 가수 에코의 2집 앨범이죠. 보이스 오브 에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이후에 허각 씨가 2010년에 발매한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해요. 행복한 날을. 네. 이 노래 많이 여러분들
2: 많이들,
1: 많이들 좋아하셨었어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 3인조 R&B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던 그런 팀.
1: 여성 3인조 그룹이죠.
0: 에코의 행복한 날을.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0: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왔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행복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행복은 어떤 행복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작사 작곡이 오동식 씨가 하셨네요.
2: 많이 쓰신 분이죠.
1: 네?
2: 아, 많이 쓰신 분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그 노랫말 중에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그 소절에 대해서 벽제 화장터에서 자신이 느낀 마음을 그대로 담은 슬픈 노래라고.
3: 야, 이거 화장터에서.
1: 예, 이야기하시네요. 어쨌든 그 이문세 씨의 노래들은 리메이크곡으로도 많이 불렸는데 83년 정규 1집 수록곡 나는 행복한 사람은 이후에 장철웅, 최아 씨 등이 리메이크를 했고 1989년에 발매한 이문세 베스트 CD 이문세 추억 골든 외에도 골든에도 다른 2집 수록곡 함께 실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문세 씨 곡들은 뭐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2: 뭐 나는 행복한 사람이나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치면 역주행을 한 노래들이죠.
1: 네, 맞습니다.
0: 아, 나는 그냥 이 가사가 그냥 그대 사랑하고 나도 그냥 행복하고 잘 지낸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 화장터에서 이게 또 삶의 마지막을 느끼고 아, 그래도 난 살아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곡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잘 생각해보면 행복한 거 많으니까 불행보다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각해봅시다. 자,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0: 나는 행복한 사람 자전거 탄 풍경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행복은 어떤 행복인지.
1: 아, 이게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네. 사실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
0: 난 행복해.
1: 사실 이 노래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0: 그래요? 자세히 안 들어봐가지고 어떤 뜻인가요?
1: 아,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아. 나는 행복할 테니까 너도 잘 살아.
0: 행복하지 않... 아, 그런 뜻이구나. 너 기분 어떠니? 남자친구 떠나는데. 아니야, 행복해. 아, 솔직하게 얘기. 아니, 그냥 행복하다니까. 그런 거네요. 아하. 근데 우리가 행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도 행복, 아까 송봉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크로바 내 입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행운만 생각하면은 행복은 없어지죠.
1: 내 입 찾느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하잖아요.
0: 맞아요.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을 하면 되는데 자꾸 없는 것에 대한 행복. 아, 저 친구는 저게 있어서 좋겠다. 난 저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행복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송봉주 씨,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행복?
2: 가장 큰 행복이요? 야,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있다 생각하면 참 많고 아, 좀 없다 생각하면 없고 이러네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높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네. 어제 저녁에 좀 행복했어요.
0: 어떤 뭐 때문에 행복했나요?
1: 아, 집에 저녁을 혼자 먹게 돼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네. 한라봉이 한 게 남아있는 거야.
0: 뭐가?
1: 한라봉.
0: 한라봉? 한라봉이라고 그러면 그게 사과인가요? 아니면 귤인가요?
1: 귤인데.
0: 귤인데 이제 한라산에서 나는 귤인가? 아,
3: 귤 종류예요.
0: 아, 귤 종류?
1: 맛있는 귤이거든요. 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2: 그런 거죠. 그런 거.
0: 아, 그게 진짜
1: 행복하게 귤 하나 까먹었습니다.
0: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한라봉이다. 김호수 씨 어떠세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3: 아, 진짜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히트곡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외국에서도 알던데요?
3: 그럼 더 행복한
0: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왜 그 우리 노래 선물에도 또 팝 음악 평론가들이라든가 팝 칼럼니스트 많이 이렇게 음악 칼럼니스트 많이 만났는데 강원래 씨 히트곡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큰 행복인 줄 아냐고. 아, 그래요? 그 예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소속사가 뭐 괴롭혔다 뭐 그냥 키운 다음에 뭐 했다 그러지만 그 가수의 이름이라든가 히트곡 하나라도 있다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제작자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형님 꿈 때리셔봐라로 영화도 만들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그뭐 식당도 할수 있죠, 형. 근데 그 식당을 하면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광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말이 많았나? 아무튼 나에게는 너에게는.
1: 아니, 그 이런 얘기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0: 맞아, 맞아. 얘기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0: 함께 할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 아, 이것도 다 행복이다라는
1: 거. 야, 진행한 지 오래됐다.
0: 그래요. 자, 수요일에 함께한 뜨거운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 이소라의 난 행복해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라이브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뜨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이룸통장 사업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 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제, 자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나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와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전국 최초로 2018년에 시작된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청년이 매월 10만 원과 15만 원, 20만 원 중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더 늘려서 65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5월 22일까지니까 이 완화된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엔진을 켜둘게.

수요일 내일은 불운하는 첫 곡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인지 재활을 돕는 보조기기 소개해드리고요. 5월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에서는 의자와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대근육 하체 운동법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빛 아트 컴퍼니 대표 김자형입니다. 2009년도 이분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서 무용단을 만들었고 2021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룩스빛입니다. 저희는 함께하자.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의 작품보다 군무를 합니다. 이 군무의 의미가 무대라는 사회에 너와 내가 부딪히고 너와 내가 불편을 느끼고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너와 내가 함께하면서 가는 사회다. 이 사회 속에서 춤을 통해서 성장해서 우리가 진짜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작품도 똑같은 카운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틀리는 동작들을 우리는 그 카운트에 맞춰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더해서 똑같은 동작들을 보여주는 게 관객들한테 그게 좀 많이 요즘 어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으로 가고 있고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동작을 가르쳐서 무대에서 춤을 표현할 때 그들의 미소가 그냥 보통의 미소가 아니에요. 진짜 천만 금을 줘도 그 웃음이 그냥 나오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함께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함께하니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춤을 추면서 또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인사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분들이 늘 하는 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박수를 받겠어요? 하는 그게 자기 만족 감, 그게 행복감, 그런 게 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포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인지 재활을 돕는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지 재활 보조기기는 AI 기반의 신경인지 언어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과 언어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입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형 훈련과 달리 사용자의 수행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같은 인지훈련은 물론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언어재활 콘텐츠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기반 운영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나 기관에서 대상자 관리와 훈련 결과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훈련 난이도와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재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0: 네, 그럼 기존의 인지재활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1: 기존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정해진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기는 사람마다 다른 인지 수준에 맞춰 훈련을 추천해준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AI가 사용자의 정답률이나 반응 속도를 분석해서 너무 쉽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딱 맞는 수준의 훈련을 골라주기도 하고요. 또 병원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관, 집과 같은 생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0: 아, 그 AI 기반 맞춤형 인지 재활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실제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1: AI는 사용자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훈련 방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기억력 영역이 약하고 또 다른 사용자는 주의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AI는 이런 차이를 분석해 대상자별 맞춤 훈련을 제안합니다. 난이도나 제한 시간, 문제 구성도 사용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데요. 따라서 너무 쉽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훈련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사용자의 변화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인지 재활 보조기기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죠?
1: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간단한 기초 테스트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훈련이 순서대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에서는 그림이나 단어를 기억하는 문제가 나오고 주의력 훈련에서는 같은 그림 찾기나 집중력 문제가 제공됩니다. 또 장보기나 계산하기처럼 실제 생활과 비슷한 상황을 활용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태블릿이나 PC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문제풀이 속도나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꼈지만 게임처럼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일상과 가까운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0: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인지 기능들을 훈련할 수 있는 보조기기일까요?
1: 해당 보조기기는 크게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같은 인지 영역을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력 훈련은 같은 그림 찾기나 집중해서 패턴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억력 훈련은 그림이나 단어를 잠시 기억했다가 다시 떠올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기능 훈련에서는 규칙 찾기나 범주 나누기 같은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인지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장보기나 계산하기처럼 일상과 가까운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언어 재활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훈련들이 포함된 거죠?
1: 네. 이 보조기기에는 인지훈련뿐 아니라 언어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언어 재활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는 읽기 훈련이나 설명을 듣고 맞는 답을 찾는 청각이해 훈련 등이 있는데요. 또 말하기 훈련에서는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녹음 기능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발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기 훈련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소리를 보고 직접 단어를 적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훈련들은 단순히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인지저하로 인해 말하기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혹시 그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네. 해당 보조기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서 진행된 실증 사업에서도 처음 태블릿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낯설어 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화면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문제 진행 방식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인데요. 또 게임처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그 실제로 사용해본 대상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1: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대상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점점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 훈련이나 장보기, 계산하기 같은 생활형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게임처럼 느껴져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오답이 줄어드는 걸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리포트 기능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네. 이 보조기기는 훈련 결과를 단순 점수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의 훈련을 자주 했는지, 이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졌는지 등에 대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나 치료사 입장에서도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 스스로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병원이나 복지기관 또 가정에서는 이 보조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해당 보조기기는 병원뿐 아니라 복지기관이나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병원에서는 인지재활 치료나 언어재활 프로그램에 활용하면서 대상자의 훈련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보건소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실증사업에서도 노인회나 지역재활센터 같은 생활공간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또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태블릿이나 PC를 활용해 꾸준히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럼 이런 인지재활 보조기기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1: 이러한 인지재활 보조기기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예방이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 뇌졸중이나 뇌손상 이후 인지기능이나 언어기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처럼 학습과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개인 수준에 맞춰 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부담을 줄이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예방과 인지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보조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동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히.

0: 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 요즘 운동하려고 하면은 그 헬스장 등록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특히 강도 있는 운동은 네. 꼭 운동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은 장소보다 사용방식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합니다.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하체 운동이 가능하고요. 예. 집에서도 대근육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운동하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체력 소모가 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근데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아 이거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누군가 바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강도보다는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안전입니다.
1: 안전.
0: 의자가 흔들리진 않는지 바닥이 미끄럽진 않은지 주변에 걸리거나 부딪힐 물건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네.
0: 특히 오늘은 의자나 휠체어를 활용해서 진행할 거라 손으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몸에게 겁을 주면 오래 못 갑니다.
1: 오, 예.
0: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오늘은 운동 강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하체를 조금 더 활발하게 써본다는 거죠?
0: 맞아요. 오늘은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하체 대근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깨워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처럼 큰 근육들을 사용하면 몸 전체의 열감도 올라오고 순환도 훨씬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안에서 안전하게 강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0: 좋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주세요.
1: 네네.
0: 엉덩이는 의자 가운데쯤 안정적으로 앉고
1: 조금 빼야 되는구나. 예,
0: 양 발은 바닥을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자, 이때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위를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만 가져가세요.
1: 예.
0: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마치 숫자 4처럼 다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1: 예.
0: 혹시 발목을 무릎 위까지 올리는 게 어렵다면
1: 예.
0: 종아리 아래쪽이나 발끝만 가볍게 걸쳐도 괜찮습니다.
1: 아하, 예.
0: 중요한 건 다리를 높이 올리는 높이가 아니라 고관절 주변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1: 아, 예, 예.
0: 지금 엉덩이 옆쪽이나 허벅지 바깥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1: 네.
0: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아, 벌써 그저 엉덩이 쪽이 당기는 느낌이 좀 왔어요.
0: 네. 오, 맞습니다. 지금 고관절과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스트레칭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푹 쏟아지듯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1: 아파요. 네, 그러는데.
0: 몸을 접는다기보단 배꼽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보세요.
1: 네네.
0: 자, 이때 내 손은 발목이나 무릎을 잡고 진행하셔도 좋고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잡이나 팔걸이를 잡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주세요. 하나, 숨 들이마시고 둘, 내쉬면서 아주 조금 더 앞으로 셋, 엉덩이 깊숙한 곳이 길어지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자, 턱과 어깨에는 힘을 빼고 호흡은 참지 않습니다. 지금 시원하다와 아프다의 중간 정도 느낌이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1: 야, 이거 근데 생각보다 좀 시원한데요. 엉덩이 뒤쪽까지 아주 그냥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고관절 주변이 많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예.
0: 이 부위가 굳으면 허리까지 같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이때 고개부터 번쩍 들지 마시고 허리를 하나씩 하나씩 세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1: 예.
0: 올라오실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주세요. 좋습니다. 반대쪽도 천천히 동일하게 진행해 보세요.
1: 예. 야, 진짜 뭐 요 짧은 시간에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몸이 좀 깨어난 느낌? 뭐 이런 게 듭니다.
0: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두 발을

0: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고 네. 까치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까치발. 오, 예, 예.
0: 발가락은 바닥을 가볍게 눌러주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하나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둘 올리고,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오, 이번에는 조금 더 리듬감 있게 가볼까요? 아, 예.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종아리가 펌프처럼 움직이는 느낌 느껴보시면 단계. 좋겠습니다. 발목이 흔들리는 분들은 의자 양 옆이나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가볍게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1: 훨씬 안정감이 있네요. 이렇게 잡고 하니까 이거 은근 저 다리가 저 금방 뜨거워지는데요?
0: 맞아요.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과 연결이 깊습니다. 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발목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까치발만 반복해도 발목과 종아리가 같이 깨어나면서 몸 전체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리듬 타볼게요. 네. 뒤꿈치를 업, 업, 업, 업, 업.
1: 어우야, 이거 대표님 구형이 높아지니까 분위기가 더 올라갑니다. 네.
0: 자, 이제 진짜 하체를 더 열심히 깨워 보겠습니다.
1: 예.
0: 자, 스트레칭을 했으니 이번에는 일어서서 진행해 볼 건데요.
1: 아, 예.
0: 자, 이때 안전하게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꼭 안전하게 준비해 주세요. 특히 균형이 불안한 분들은 꼭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지지하면서 진행합니다.
1: 예.
0: 지금부터는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예.
0: 발바닥이 바닥을 잘 느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1: 예. 어떤 동작인가요?
0: 자, 먼저 한 발은 까치발 상태로 준비합니다.
1: 까치발 한 발은.
0: 그리고 반대편 다리에 체중을 실어 한 발로 중심 잡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 힘든데 힘든데 이거.
0: 오, 몸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1: 예.
0: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 내 몸이 중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중심 잡고 둘 발바닥 바닥을 느끼고요.
1: 예.
0: 셋 배꼽 아래 힘 가볍게 모아봅니다.
1: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0: 지금 내 발목,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 안쪽 작은 근육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단순히 서 있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협응력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혹시 한 발 서기가 어렵다면 발끝만 살짝 뒤로 보내서 바닥에 가볍게 터치한 상태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자세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경험입니다.
1: 예. 다음 동작도 이어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자, 까치발했던 다리를 이번에는 뒤로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뒤꿈치부터 쿵 내려놓지 마시고 발끝이 먼저 닿고 뒤꿈치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갑니다.
1: 네.
0: 그리고 앞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1: 예.
0: 이거 바로 런지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자, 하나 다리를 뒤로 길게 보내고 둘 앞에 있는 무릎 천천히 굽혀요. 셋 바닥을 밀어내며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발끝 방향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야, 이렇게 하면 확실히 허벅지랑 엉덩이가 많이 쓰이네요.
0: 그렇죠. 지금 허벅지 앞쪽,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엉덩이 근육은 오래 앉아있을수록 점점 잠들기 쉬운 근육인데요. 지금 그 부위가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점점 익숙해질수록 무릎을 조금 더 깊게 굽혀보세요. 중요한 건 몸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시 올라오는 힘입니다.
1: 예.
0: 올라올 때 허벅지와 엉덩이가 같이 밀어준다는 느낌 가져가 보실게요.
1: 이렇게.
0: 어우,
1: 예.
0: 좋습니다.
1: 예. 이거 익숙해지면 동작을 더 크게 해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두 손을 떼고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준비 자세에서는 앞으로 나란히, 앉는 런지 동작에서는 만세를 하듯 팔을 위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러면 하체뿐만 아니라 몸통과 균형감각까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 예.
0: 특히 팔을 위로 뻗는 순간 몸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 흔들림을 버티면서 몸 안쪽 코어 근육들도 같이 깨어나게 됩니다.
1: 예.
0: 몸이 점점 더 넓게 열리는 느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허벅지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0: 참 좋네요. 예전에 그저 국민체조라 그러죠. 그거 했던 느낌도 좀 나고. 계속해서 허벅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1: 자, 이번에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넓게 넓게 최대한 네. 넓게 벌려주세요.
0: 네.
1: 이때 발끝도 무릎 쪽을 향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봅니다.
0: 네.
1: 양손은 허리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자, 그대로 두 발바닥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볼게요.
0: 네.
1: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 느껴보세요.
0: 야, 벌써 허벅지가 이게 긴장되는데요.
1: 좋습니다.
0: 예.
1: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바운스를 주듯 업 다운 움직여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자 와이드 스쿼트라고 부르죠.
0: 예.
1: 자, 업 다운 업 다운 엉덩이와 허벅지가 같이 쓰이는 느낌 느껴보세요.
0: 느껴져요. 네.
1: 올라올 때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듯 앉을 때는 의자에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조절합니다. 자, 그래도 힘들면요 언제든 의자에 톡 가볍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기립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허벅지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대체해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밀고 돌아오고 밀고 천천히 돌아오고 엉덩이 옆쪽, 허벅지 옆쪽이 타는 느낌이 들어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0: 예. 오늘 마지막 동작까지 한번 가보죠.
1: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으고요. 리킥 동작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뒤로 기대지 마시고 배꼽 아래를 살짝 끌어당긴 상태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숨을 마시며 한쪽 무릎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내쉬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무릎을 들고 발 앞으로 차고 내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반복해볼까요? 오른쪽 무릎 들어요. 킥 앤 슛. 왼쪽 킥 앤 슛. 좋아요. 한 번 더. 오른쪽 킥 앤 슛. 왼쪽 더요. 킥 앤 슛. 무릎을 들 때는 아랫배가 같이 조여지고 다리를 뻗을 때는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끝까지 에너지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쭉 뻗어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허벅지 앞쪽과 아랫배까지 같이 연결되는 느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 진짜 오늘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자, 오늘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운동은 꼭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0: 아, 예. 뜨끔하네요, 제가.
1: 이렇게 의자 하나만 있어도 내 몸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대근육 운동이 가능합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장애가 있든 없든 내 몸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처럼 생활 속에서 자주 몸을 깨워주다 보면 몸이 덜 무겁고 덜 굳어있고 훨씬 더 팡팡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직콕으로 도전하는 홈트팡팡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옆에 이디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송골매가 부릅니다.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G4D 오픈에서 우승했어요.
2: 네. 이승민 선수는 한국 시간 17일 영국 웨일스의 켈틱 매너 리조트의 로럼 로드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치면서 합계 3오버파 213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2022년 US 어댑티브 오픈 그리고 2025년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이승민 선수. 이로써 3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승민 선수 18번 홀에서 사실 팔을 지켜내면서 막판까지 접전을 치르던 카메룬의 이사 은라레 아망 선수를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1: 한타 차였어요. 네.
2: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인 이승민 선수 그동안 사실 국내 대회 일정 때문에 이 G4D 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첫 출전 하자마자 네? 우승컵을
1: 그런 거예요?
2: 했습니다. 네. 네. 이승민 선수는 공식 인터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어려운 코스에서 우승을 하게 돼 큰 영광. 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자, 경기도가 전국 장애 학생 체육 대회에서 1위에 올랐죠.
2: 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장애 학생 차전에서 경기도가 총 234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두 명의 7관왕을 배출했는데요. 김재훈 선수가 15일 수영 남자 접영 50m S14 등급 고등부 본선 경기에서 28초 0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고요. 이어 열린 혼성 혼계영 200m S14 등급 경기에서도 경기도가 우승을 하면서 대회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전날까지 금메달 6개를 따냈던 김시우 선수도 김재훈과 함께 7번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강서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탁구 단식 SL3 등급 결승에서는 충북의 조현우 선수가 부산의 임태환 선수를 세트스코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진 남자 단식 WH1-2 등급 결승에서는 노영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기장 월드컵 빌리지에서 열린 남자 11인제 축구 오픈 결승 경기에서는 울산이 승부차기 끝에 경기도를 3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0: 내년 대회는 202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여주시장배 전국장애인 양궁대회가 열린다고요?
0: 네, 경기도 여주종합운동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여주시장배 전국장애인 양궁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개최됩니다. 대한장애인 양궁협회와 여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27년 국가대표 선발과 연계된 중요한 대회라서요. 네. 간판 선수들이 모두 출전합니다. 지난달 열린 제4회 페퍼저축은행배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혁수, 김미순, 곽건희, 김하연, 김옥근 선수 등이 모두 나섭니다.
1: 네. 자, 비장애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죠.
0: 네,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16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 26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공격진에는 LAFC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포함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히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그리고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외국 태생 이중 국적 선수로 처음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깜짝 발탁으로는 최근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강원FC 이기혁 선수로 꼽힙니다. 예. 이기혁 선수는 2022년 동아시안컵 홍콩전이 유일한 국가대표 기록이었습니다. 네. 이제 국내파들과 코칭 스태프로 꾸려진 본진이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사전캠프로 떠났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는 곧바로 사전캠프로 합류하게 됩니다. 대표팀은 5월 3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6월 4일에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요.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로 떠납니다.
1: 네. K리그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일부 리그에서는 서울과 울산이 1, 2위에 올랐죠?
0: 네. 서울이 16일 원정 경기에서 대전을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서울은 승점 32점을 기록하면서 울산 HD와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면서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전반 24분 안데르손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후반전 정재희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3분 정승원의 코너킥을 이승모가 감각적인 백헤더로 연결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은 반면에 17일 강원전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오히려 김천을 1대0으로 이긴 전북에 이제 승점 2점 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강원이 시즌 초반 예상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편 2부 리그는 월드컵 직전인 6월 7일까지 휴식기 없이 진행이 됩니다. 부산과 수원 삼성이 1, 2위를 달리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가까이 가 있고요. 네. 수원 FC와 서울 이랜드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1: 자, 계속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LG 트윈스가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빈자리를 10승 투수 손주영 선수로 메우고 있죠.
0: 네, LG가 지난주부터 이제 좌완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승을 거둔 손주영 선수 올해 WBC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부상 때문에 개막 이후 한 달 넘게 재활과 치료를 해왔었죠. 다행히 돌아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2이닝을 먹었고요. 예. 때마침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은 유영찬 선수가 빠지면서 13일 경기부터 클로저로 나서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사실 팬들은 좀 10승 투수를 마무리로 돌리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LG가 상대적으로 선발 자원은 좀 풍부한데
1: 그렇죠. 6선발 정도까지 있으니까
0: 예, 유영찬 선수가 엄동안 역전패를 4번이나 당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결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손주영을 무리시키지 않고 하루씩 쉬게 하면서 투입했는데 네. 또 3경기 연속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LG의 경우에는 과거 이상훈 공중근 이렇게 선발 자원을 마무리로 돌려서 예, 성공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손주영 효과를 볼지 좀 시즌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1: 예. SSG는 김광현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힌 김건우 선수 활약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0: 네, 프로 5년 차를 맞은 좌완 김건우 선수가 다승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예.
0: 지난해까지 통산 5승 5패 2홀드였는데
1: 통산.
0: 네, 지난주까지 벌써 5승을 거뒀어요. 벌써?
1: 예, 예.
0: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는 다승 1위고요. 예. 올 시즌 SSG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예.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시즌 도중에 이제 구원에서 선발로 전환한 투수인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 1, 2회 6타자 연속 삼진 신기록을 세워서 예.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올해 또 김광현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빠졌는데 2선발 자리 정말 든든하게 맡아주고 네. 있습니다. 인천 또 제물포고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K 시절부터 이 SSG 랜더스의 야구를 보고 자란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좀 더 사랑을 많이 네. 보내고 있고 올 시즌 선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강점인 직구 외에도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을 좀 많이 잘 쓰면서 한 단계 올라선 모습입니다.
1: 네. 자, 프로농구 부산 KCC가 고향 소노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허훈 선수가 MVP에 오르면서 최초로 3부자가 MVP를 차지하는 진기록도 세웠죠.
0: 네, 그렇습니다. KCC가 13일 고향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고향 소노를 76대 68로 눌렀습니다. 네. 4승 1패를 기록한 KCC 통산 7번째 우승이고요. 특히 6위 팀 최초 우승 기록을 썼습니다. 네. 네, 최우수 선수상이 KCC 가드 허훈에게 돌아 같습니다. 이번 챔프전에서 평균 15.2점, 9.8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예. 2017년 KT에서 데뷔한 허웅 선수 그동안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 네. 이제 형 허웅이 있는 KCC로 합류하자마자 예.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허재와 형에 이어 이제 3부자가 플레이오프 MVP에 오르게 됐습니다.
1: 농구 가족 진짜.
0: 한편 우승 감독이 농구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했던 이상민 KCC 감독 예. 이제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1위죠. 얀니크 신네르가 사상 두 번째로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했다고요.
0: 네, 신네르는 18일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노박 조코비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마스터스 1000등급 9개 대회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예. 조코비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무나 올 수 없는 특별한 클럽의 영웅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조코비치의 경우에는 31살이던 2018년에 이 업적을 달성했는데 예. 신네르는 만 24세 9개월 만에 와. 일궜습니다. 예예. 뭐 마스터스 1000 대회는 4대 메이저 다음의 대회이고요.
1: 그럼요. 예.
0: 이제 신네르의 다음 목표는 이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입니다. 예예. 이미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우승 했고요. 이제 오는 24일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에서도 예.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라이벌이죠. 랭킹 2위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불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합의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내고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자율교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후 조정 불성립이 매우 안타깝지만 노사 양측이 밝혔듯이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확실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한 광고를 언급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건성 양말 광고로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국내 온라인 숙박 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 야놀자와 여기 어때가 중소상공인들에게 판매한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야놀자와 여기 어때 그리고 여기 어때 창업주인 전 대표이사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 7년간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 등에게 할인 쿠폰을 앱 노출 광고 상품과 결합시켜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이익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달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힘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존속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남편은 징역 3년, 아들은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뇌출혈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께 돌봐왔지만 피해자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자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9일 오전 5.18%를 넘어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게 글로벌 채권 금리 동반 상승을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결국 AI 기업 등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경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150mm 이상, 제주 산지 120 이상,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등지에 최대 100mm,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비구름은 오후 늦게부터 더 강해져 내일 새벽까지 1시간에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는 맞벌이가 대세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기는 엄마가 봐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를 보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찬성을 넘어섰습니다. 혹시 아직도 아들 가진 어머니들 가운데 아들이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하소연했다가 이런 말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야야, 네가 손주 봐주겠다고 하지 않을 거면은 괜히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실제 요즘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지원도 강화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아이는 집에서 여자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어르신의 1과 3 패널 조사 결과 배우자 없이 자녀와 단둘이 사는 노인 가구의 위험 음주율이 다른 가구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40%를 넘어 혼자 사는 노인이나 부부 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여성 노인 역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가족 생활과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자녀와 단둘이 사는 노인 집단이 최하위였습니다. 이에 노인과 자녀의 동거가 항상 건강 위험 행동을 줄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갈등과 스트레스 같은 가족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75세 이상 고령 파킨슨병 환자는 젊은 환자들에 비해 인지 저하와 자율신경 장애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0세 이상 초기 환자 110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 증상이나 우울, 불안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인지 기능과 자율신경계 기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고령의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인지기능 저하와 자율신경장애 같은 비운동 증상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령 친화 캠퍼스 사업을 추진 중인 국립경국대학교 이해천 캠퍼스에 거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을 청년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국대는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민관학 협력,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5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2028년 이후 전국 단위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운영에는 지역복지관과 의료기관 등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초고령 사회 대응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한영이에요. 완행열차.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가전 구독 서비스 대한 소비자 주의보 준비하셨죠?
2: 네. 요즘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같은 대형 가전까지 구독 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월 이용료만 내면 쓸 수 있다니까 부담이 적어 보이고 관리나 AS도 편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2: 실제로는 총 구독 비용, 소비자 판매 가격, 중도 해지 위약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가전구독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계약 전에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네. 저는 처음에 가전구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2: 네.
1: 요즘은 구독이라는 말이 워낙 익숙해서 가전도 쉽게 계약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2: 네. 이번 조사는 공식 직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1: 네.
2: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 홈시스인데요. 이들 사업자의 상품 판매 페이지와 결제 화면 81개를 분석했습니다.
1: 네.
2: 또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구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했고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했습니다.
1: 아, 아주 폭넓게 했군요. 자, 그럼 먼저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구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나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6

0: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구독 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624건이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 네.
0: 특히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가장 많았지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 네.
0: 피해 유형을 보면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같은 계약 관련 불만이 절반이 넘었고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도 많았습니다.
1: 아,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많다는 건데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나요?
0: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월 요금만 강조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꼭 알아야 할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아, 네.
0: 원래는 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 그러니까 렌탈료나 등록비, 설치비 등을 합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조사 결과 4개의 사업자 중 3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이런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LG전자는 일부 품목에만 제공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 네.
0: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실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월 구독료 5만 원이다, 뭐 7만 원이다 이러면은 부담이 적어 보여도 몇 년 계약이면은 총액이 꽤 커질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가전구독 서비스는 월 이용료가 적어 보여도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1: 네.
0: 또 같은 제품이라도 일시불 구매보다 총 구독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소비자가 이 점을 충분히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이 정도 비용이면 차라리 구매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시니어 소비자분들은 구독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할부와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실제 피해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0: 네. 소비자는 냉장고 구독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독이라는 말을 할부 구매처럼 이해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렌탈 계약이었고 자신은 이런 새로운 계약 형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0: 또 다른 소비자는 TV 구독 계약을 하고 사용한 지 10일 만에 계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 약 50만 원과 회수 철거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과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네, 네.
0: 또 세탁기 계약 때 현금가와 할부가를 문의했는데 사업자는 제휴카드 할인만 설명하고 정확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가 나중에 6년 약정 구독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특히 시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위약금도 사업자마다 다른 걸로 나타났다고요?
0: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1년 넘게 정한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조사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이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또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1%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 네, 네.
0: 이 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1: 네, 네. 계약도 문제지만 AS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AS 문제도 더 중요합니다.
1: 그럼요.
0: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었지만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후에 사업자들에 대한 개선 조치는 있었나요?
0: 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1: 네.
0: 사업자들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네.
0: 네 개 사업자 모두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LG전자와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시 조치 관련 약관도 보완하고 신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1: 네네. 모두들 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니까 조금은 갸우뚱해지는데 끝으로 네. 소비자들이 구독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을 정리를 해 주시죠.
0: 네. 먼저 계약 체결 전에는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월 이용료만 보지 말고 소유권 이전 시까지 내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 전체를 확인해서 일시불 구매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또 가전구독 서비스는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 제휴카드 할인 조건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월 이용료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카드 실적 유지 같은 부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서
1: 네.
0: 실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1: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0: 네. 셋째, 계약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네네.
0: 또 해지할 때는 다툼이 없도록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1: 네, 네. 어떤 분은 그 상담할 때 내용도 녹취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네. 자신이 뭔가 착각이 있을 때 증빙 자료를 쓰시겠다고 녹취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가전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윤수연이 부릅니다. 천태만상.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아시죠?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책 선물인데요.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을 모두 7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극 티켓인데요. 브레이트의 대표작을 날카로운 풍자와 밀도 높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연극 예외와 관습에 초대합니다. 대학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시어터 202에서 오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하는데요. 모두 7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우분투의 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0: 네네.
1: 이해하시기 쉽도록 먼저 우분투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0: 네.
1: 김장 김치도 주문을 하거나 마트에서 사다 먹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도시나 시골 할 것 없이 김장하던 날의 풍경이 참 좋았죠.
0: 네네.
1: 내 집 김장인데도 온 동네 이웃들이 모여 팔 걷어붙이고 김장을 했으니까요.
0: 네.
1: 김장이 다 끝나면 보쌈이 주 메뉴인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로 웃음꽃 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0: 네, 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함께하는 품앗이 전통이 있었는데 그 속에 서로를 위하는 깊은 정도 담겨 있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오늘 공부할 주제인 우분투야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정이라는 단어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분투라는 말이 생긴 유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0: 네네.
1: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뭐냐면 나뭇가지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를 넣은 바구니를 달아놓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1: 시작하고 출발을 외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0: 네.
1: 아이들이

0: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함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0: 그런 다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바구니 앞에 도착한 아이들은 빙 둘러앉아 사탕과 과자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1: 아, 서로 먼저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을 했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그 광경을 본 인류학자는 한 명이 먼저 뛰어가면 혼자서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함께 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1: 네.
0: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쳤대요.
1: 네.
0: 그리고는 잠시 후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1: 네.
0: 나 혼자서 먼저 가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슬퍼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만 기분 좋아할 순 없잖아요. 라고요.
1: 네.
0: 어떠세요? 우분투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인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1: 네.
0: 요즘처럼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는데요. 우분투는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위협과 가뭄이 일상이었던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1: 네네.
0: 다시 말해 사자가 달려들고 가뭄이 닥치는 무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무기는 서로가 힘을 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족이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생존 전략이 문화적 유전자로 각인되었다고 볼 수 있죠.
1: 네네. 요즘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예전의 좋은 전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분투의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남 구례의 99칸 양반 대저택인 운조루에는 큰 쌀독이 하나 있었대요. 그 쌀독 마개에는 타인 능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말은 누구나 열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 배고픈 이웃들이 언제든 눈치 보지 않고 쌀을 가져가게 한 것이죠. 우분투 정신은 꼭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감나무 끝에 감 몇 알을 남겨두어 배고픈 새들이 겨울을 나길 바라는 까치밤 문화라든지 아니면 요즘 종종 볼 수 있는 길고양이에게 물 한 그릇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우분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실은 요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인심도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0: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분투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두어 가지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먼저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을 가둔 백인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공부했답니다.
1: 네.
0: 그러자 동료들은 왜 원수의 말을 배우느냐며 비난을 했다죠.
1: 네.
0: 그러자 만델라는 그들의 언어를 알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임을 이해해야만 싸움이 끝납니다. 라고 했대요.
1: 네네.
0: 이걸 보면 우분투 정신은 단순히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캠페인을 넘어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방까지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방일지라도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저 좋은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를 한가

0: 하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요.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백인 간수들을 처벌하는 대신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귀빈석에 초대했습니다.
1: 네네.
0: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영원히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라고요.
1: 네네.
0: 상대방이 별로로 보이고 또 자신에게 해를 입혔을지라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말 진정한 어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1: 네네. 하긴 용서는 분노를 잠재우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하는 거라는 말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은 이런 우분투 정신이 꼭 필요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장년 세대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죠. 자식 뒷바라지에 내 집 마련하고 또 이일저일 챙기느라 옆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우분투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0: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겠죠.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참여했던 자원봉사 모임의 이름이 우분투였는데 그 모임에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가 우분투였답니다.
1: 아, 개인적으로도 봉사하는 분들의 행복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은 사회의 행복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이 세상이라는 퍼즐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그런데 퍼즐의 특징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온전한 퍼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연결된 우리는 늘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우분투의 의미를 생각하며 서로 서로를 돕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 네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우분투의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터틀스예요. Happy Together.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수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 일자리 정보와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취업을 하고 싶어도 구직 활동 자체가 힘들고 또 비용도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찾아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1: 네. 이 구직 활동을 할 때에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0: 네.
1: 실제로 구직 활동 준비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0: 네. 네.
1: 또 이력서 작성이나 뭐 교육 참여, 면접 준비나 이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구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0: 네.
1: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또 고용 관련 기관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청년층은 이런 정보에 비교적 빠르게 접근하고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이 반면에 중장년이나 또 노인 구직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게 되더라도 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라고 느껴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런데 준비 단계에서 이런 지원 제도조차 번거롭다고 느껴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요즘 같은 IT 시대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니까 적극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1: 네. 이 퇴직 후에 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한 구직자는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이력서 사진 촬영 비용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교통비까지도 부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이 지인 소개를 통해서 개인 건물 청소원으로 1년을 근무한 후에 퇴사한 상황이었는데요.
0: 아.
1: 이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질문했는데 이 건물주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아는 사람 소개이기도 했고 또 간섭 없이 혼자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또 오전에 4시간 정도 근무였지만 업무를 빨리 마치면 일찍 퇴근을 할 수도 있고 급여 수준도 적합해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0: 네네.
1: 근데 면접 당시에도 이 정도로 하고 일하는 걸로 하시죠라는 말로 이 근무 조건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0: 아.
1: 이 구직자는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챙겼어야 하는데 이제야 후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이 마음 편하게 일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하셨어요.
0: 네네.
1: 이 친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구직기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이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0: 네. 어쩌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하고 시간 활용에 간섭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후회가 되시겠어요.
1: 네. 이 사례를 보면 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이 퇴직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이 소득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0: 네.
1: 이에 구직자에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0: 네.
1: 이 제도의 취지와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신청 절차에 대해 번거로운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 구직 활동 중에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0: 네.
1: 이후에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근데 정말 중장년 취업 지원자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1: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이 구직 중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이 참여 기간 중에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이 지원되는데요.
0: 네, 네.
1: 이 실업 급여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0: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네, 15세에서 69세 구직자로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0: 네.
1: 1유형의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이 취업 경험이 있으면 요건 심사형으로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면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유형의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과 같은 특정 계층과 청년은 재산, 소득,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아, 네.
1: 네,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0: 네.
1: 이 유형별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 요건 기준과 이 지원금의 종류인데요.
0: 네.
1: 1유형은 소득, 재산, 이 취업 경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가능합니다.
0: 네.
1: 반면에 2유형은 참여 기준이 낮아서 취업 경험이나 재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선발하는데요.
0: 네.
1: 다만 이 중장년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지원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1: 네, 크게 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취업 지원 서비스는 1, 2 유형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이 능력에 따라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0: 네.
1: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참여 유형에 따라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1: 1 유형의 참여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을 이행하게 되면 월 6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의 가족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유형의 참여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식비와 교통비 차원에서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을 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월 1회 2만 원, 최대 5번까지 참여 장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또 1, 2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하면 중위소득 60% 이하의 참여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신청과 접수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1: 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0: 네.
1: 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이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면 1개월 안에 참여 가능 여부와 유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는 월 60만 원 구직 촉진 수당만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이 상담과 취업 활동 의무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0: 네, 네.
1: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듣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0: 네.
1: 이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구직자가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뭐 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정해진 의무를 이행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1: 세 번째는 운영기관에 대한 의심입니다.
0: 네.
1: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취업 관련 업체나 교육업체 등 이런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일부 구직자는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실이 이상한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고 사기인 것은 아니지 의심이 들어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아.
1: 또 이 고용센터 공무원이 아닌 이 민간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0: 네네.
1: 이 선정된 위탁기관 중에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제가 이제 방문 경험이 있는 한 기관은 상가 건물의 한 층을 쓰는데
0: 네.
1: 인테리어가 노후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0: 네.
1: 이 구직자의 말씀처럼 공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보다는 일반 학원이나 직업 속에서 사무실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1: 이 사무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로고나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이라는 안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0: 네.
1: 이 정부는 매년 이 위탁기관을 평가하고 게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관명을 검색하면 평가 등급이나 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1: A나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인데요.
0: 네.
1: 이 시설의 외형보다 중요한 건 담당 상담사가 구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신뢰가 가지 않거나 이 상담원과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상담을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0: 네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을 이용하실 때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평가 등급, 취업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신뢰에 도움이 되겠군요. 골든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이수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은 삶의 활기가 돕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기에 되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나훈아의 태스형 들려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들고 가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0: 형.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사활을 건다는 표현이 있죠. 생과 사의 문제를 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바둑 용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언제나 바둑판 위에서 자기가 쥔 돌에 사활 문제를 시험받습니다. 잘 풀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뜻이고요. 자기 인생에 사활을 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바둑의 사활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 네, 완생이 되기 전까지 모든 돌은 생존이 위태로운 미생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사활을 고민하며 한수 한수 정성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완생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겠지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네, 손광성 작가의 나의 멸치 존경법이란 수필글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가끔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멸치를 깐다. 멸치 까는 과정은 단순하다. 먼저 대가리를 딴 다음 엄지손톱으로 등을 가르고 내장을 드러낸다. 멸치를 까다 보면 잠시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다. 어느 한 놈도 내장이 까맣게 타지 않은 것이 없어서이다.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싶다. 게다가 편안히 죽은 놈은 한 마리도 없다. 모두 뒤틀려 있다. 그렇다고 멸치를 멸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오히려 존경한다. 비록 작디작은 체구지만 그 은빛 몸뚱이가 발산하는 빛이 잠옷 눈부시다. 죽어서도 대양을 누비던 왕년의 자유와 영광만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결기 또한 대단하다. 눈을 감고 죽은 놈은 단 한 마리도 없다. 하얗게 흘겨보는 수많은 저 눈동자들. 그들의 오기에 찬 시선 앞에서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대가리를 따지 않은 멸치볶음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는 멸치 한 줌으로 한 솥의 국맛을 내고도 남는다. 고급 어종이라는 도미나 민어로는 불가능하다. 멸치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아무리 먹어도 물리는 법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 이것이 내가 멸치를 존경해 마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멸치를 존경한다. 일체감,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체감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멸치를 먹는다. 이것이 나의 멸치 존경법이다. 허림의 노래입니다. 이너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떤 노래들을 더 들려줬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안타깝게 한 분들. 가요 인물열전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매혹적인 저음에 점잖은 무대 매너, 훤칠한 외모까지. 게다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까지 만들었던 다재다능한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하수영 씨는 1949년 부산에서 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법무부의 고위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수영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친의 이른 타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하수영 씨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음악적인 재능은 일찍부터 드러났는데요. 고등학생 시절 교회와 청소년 적십자단 활동을 하며 무대에 섰고 자선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가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965년 낡은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찾아갈 곳이라곤 고교 동창의 자취방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산비탈의 무허가 집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낮에는 노래할 술집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아서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수영 씨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비 오는 소리에, 이어서 여심, 청산 별곡, 모두 세 곡입니다.

무심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내 맘속에 아픔이란 모르는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매력적인 저음의 가수 하수영 씨 이야기입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여심, 청산별곡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하수영 씨는 원로 작곡가인 계수남 선생의 음악학원에서 잡리를 도우면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후에

그는 작곡가 기록윤 선생 밑에서 1년 동안 허드렛니를 도우며 노래 연습을 했지요. 그렇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나서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67년 공보부 주최 신인예술상 연예부 가창 부문에서 수석 입상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1969년에는 기록윤 작곡의 사랑은 홍역으로 공식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 데뷔곡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이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1976년 운명적인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지금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라디오에서 종종 들려오는 명곡이죠.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의 이 노래에는 두 분의 아픈 사연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다고 했고 작사가 조은파 씨는 오랜 세월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모친의 젖은 손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당시 인기 유흥주점인 캬바레에서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 생각이 난다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속만 썩이던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듣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잘못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하수영의 인기는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대마초 파동으로 남자 가수가 귀한 가요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신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요. 갑자기 몸값이 급등하면서 그의 음반사 전속 계약 소식이 큰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세상 모든 아내들을 설레게 한 가수는 정작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이 노래와 함께 하수영 씨의 다른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랑은 홍역, 나 떠날 때, 그리고 길, 내 곡입니다.

한다. 네,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 하수영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수영 씨의 노래 네 곡 전해드렸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사랑은 홍역, 그리고 나 떠날 때,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란 곡이었습니다. 하수영 씨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의 재능도 갖고 있었지요. 대표적인 자작곡으로 찬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수영 씨가 작사 작곡해 74년도에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대생 가수인 윤정아 씨가 다시 불러서 널리 사랑을 받았지요. 1977년에는 제1회 서울가요제에 자작곡인 나의 꿈으로 참가해서 최우수 작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자작곡만 100곡이 넘는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창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도 인기에 한몫을 했는데요. 키 179cm의 건장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과 진중한 분위기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바둑과 유도를 즐겼고 화려한 연예인이라기보다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가 계신 부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큰 불운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1977년 6월 신곡 준비와 방송 출연, 공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와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이었지요. 무려 9달 동안 입원 생활을 했는데 퇴원 이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78년 독집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예전처럼 왕성하게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근근히 공연을 해오다가 결국 1981년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1982년 새해 첫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수영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향년 33세,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지요. 만약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매력적인 저음이 돋보이는 명곡들을 더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하수영 씨의 노래 세 곡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찬비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어머니, 중동에서 온 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0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은 라면 VIP 뽑기. 서울 시내에 라면 먹기 상설 시합장이 등장했다. 말로는 라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다. 한꺼번에 8인분 이상 먹는 사람이면 일단 챔피언으로 인정된다. 챔피언에겐 당일 먹은 8인분 라면값은 물론 3개월간 1일 두 그릇씩 먹을 수 있는 무료 회원권을 주어 VIP로 우대한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동시켜 매상을 높이려는 꽤 많은 국수 장사의 상술은 장난기 한창인 젊은 세대들에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란 점에서 대성황이다. 매일 300여 명이 몰려들어 라면 먹기 챔피언을 겨루지만 지금까지 탄생된 챔피언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26세 청년 김모 씨 등 4명에 불과하다. 자신 있다고 덤벼든 사람도 100여 명이나 됐지만 막상 2, 3인분쯤 먹고 나면 물러앉기 시작. 제한된 시간 40분 내에 5, 6인분까지 먹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네, 40년 전에도 많이 먹기 대회를 여는 곳이 있었군요. 지금으로 치면 먹방 최고수를 뽑는 이벤트였을 텐데 라면을 8그릇이면은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라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 같다고 하니까 많이 먹기 더 힘들었을 것 같네요.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얼마 전까진 일교차가 제법 커서 여러 계절의 옷차림이 뒤범벅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길거리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반소매의 반바지 차림도 눈에 띄고 말이죠. 몸에 걸친 옷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훨씬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감정들도 홀가분하게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송대관의 당신은 떠났어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당뇨병 치료만큼이나 합병증의 위험에도 신경 써야 한다. 혈당 점검은 일상에서 늘 필요하다. 당뇨병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혈당은 왜 높아지고 당뇨병 관리가 왜 어렵고 당뇨병이 오를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왜 커지는지 우린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 경변증의 단계 없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간 경변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힘들고 무서운 병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예. 당장 그 혈당이 뭐 250, 300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250, 300 이상 되는 고혈당이 대개 한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그 높은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혈관 부퍼가 많은 부위들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콩팥이나 또 눈의 망막세포들이나 또 혈관, 신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투석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망가지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이 망가지면 이제 사지절단 이런 것들이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이죠.
0: 이런 합병증과 함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비만입니다. 비만 자체도 질병이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비만과 당뇨병은 왜 연결해서 지적이 되는 걸까요?
1: 네, 간단하게 당분하고 네. 뭐 인슐린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모든 음식은 위와 장에서 당분 형태로 흡수되어서 혈관에 들어오게 됩니다.
0: 네.
1: 요건 이제 바로 소화효소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근데 혈관에 들어온 당분은 이게 우리 몸에 혈관만 들어와서는 쓰일 수가 없고,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와 장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췌장은,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췌장은 그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상태가 되면은 체장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혹사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이 늘고 하면은 체장은 그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들게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혈관 내 당분을 우리 몸에 끌어들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혈관 내 그냥 당분을 남겨두게 되니까 혈관이 망가지면서 바로 그 합병증이 발생해서 비만이 바로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뭐 당뇨병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예.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는 것이
0: 그렇죠.
1: 사실입니다.
0: 네.
1: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당뇨병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0: 그랬군요.
1: 예. 문헌상에 보면

0: 세종대왕님이 당뇨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잘 드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 과잉 영향이 문제였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이 우리 병원에 당뇨 환자가 입원하면 모두들 몰려가서 관찰하고 진짜 체중이 많이 빠졌구나 물을 많이 드시는구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구나 하고 관찰했다는 얘기가 제가 교육받을 때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 그렇게 우리 몸속 세포 내 에너지가 이제 과잉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혈압을 비롯해서 이상 지질이라든지 혈당의 문제가 유발 요인이 되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은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뭐 동물을 사냥해서 그래서 한번 얻은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사냥해서 얻은 영양을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몸에 저장시키려고 하고 하려고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최근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뭐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것들 다 흡수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성분,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영양분이 축적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형태로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 네. 그럼 결국 지나친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과 관련되면서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한 끼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습니까? 한 끼 먹으면은 다 한 끼니 견딜 수 있을 정도만 뭐 흡수해서 좀 잠깐 저장했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은 축적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이나 지방 근육 등에 쌓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혈관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 내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못 들어가나요?
0: 아, 예, 맞습니다. 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버스에 우리가 승객을 태울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버스에 탈 승객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고 승객을 이제 막 태워드리는 차장 조수분을 인슐린이라고 할 때 처음에 조수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많이 승객분을 태워드릴 수 있겠죠. 근데 버스 안이 꽉 차가지고서 더 이상 잘 안 들어갈 때는 암만 차장분이 많이 조수분이 밀어넣는다 그래도 더 포화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요런 것 때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암만 많이 분비돼도 혈당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혈당 이제 말씀 주신 인슐린의 문제가 비만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 고지혈증 따로, 비만 따로 이렇게 그렇게 다른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두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장애로 일어난 또 대사 장애로 일어난 한 질환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 앞서 합병증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당뇨병은 알수록 무섭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당장 그 혈당이 좀 높아서 불편을 못 느끼게 돼서 질병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만일 250, 300 이상 이렇게 높게 됐을 때 만일 갑자기 뭐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한 급성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혈당 조절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잘 할 텐데 근데 혈당이 250, 300 정도 됐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후에되면은 이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게 뭐 10년, 20년 오래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들 사이에서는 당뇨병 10년 이상과 이전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던데 오래수록 합병증의 위험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합병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0: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맨날 당뇨 환자 처음 오실 때 뭐 식사 관리해라, 운동해라, 뭐 맨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합병증 와도 또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명이 되거나 투석 시작하고 나서 그때 와서는 이제 경에 따른 저희 의사들한테도 좀 따지면서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 초기, 그리고 원래는 당뇨 진행은 당뇨 초기 근 한 5년, 10년 전부터 사실은 발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과정력이 있거나 또 음식 생활이 불충분하거나 또 좀 비만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음식 관리, 또 운동,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초반부터 잘 해야 됩니다.
1: 음식이나 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 초기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도 꾸준히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도 신경 쓰는데 합병증의 위험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 20년, 30년 넘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라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혈당치라고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분들은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잘 관리를 했다 하고 약을 잘 먹었고 음식 관리도 잘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만약 흔들리고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암만 잘했다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관리, 운동하는 것도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본인 생각으로 잘 열심히 했다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뇨 관리, 음식 관리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로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뭘 더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항상 곧 잘 참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화혈색소의 수치와 의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당화혈색소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우리 당뇨 관리에서는 획기적인 검사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노벨상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과학입니다. 과거에는 이 당화혈색소가 없을 때는 식전 식후 검사로 혈당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일 검사하러 가는 날이다. 그러면 뭐 전날, 전전날부터 평상시 많이 먹고 술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를 가러 가기 전날은 조심해서 공복실 다음날 검사하고 또 식후도 평상시 많이 먹다가 아이고 피부 두 시간도 오늘 검사하니까 조금만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식전 식후 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는 1, 2주 조금 조심했다고 떨어지고 1, 2주 조금 많이 먹었다 바로 올라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혈당치를 재보고 나면은 아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환자분들 관리를 더 좀 잘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혈당 관리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농담처럼 하는 말도 있던데 혈당과 관련한 수치는 툭 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0: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하로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연령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80, 90 되신 분들은 뭐 7, 8 정도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한 500원짜리 정도 동종 크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 팔에, 팔 이제 상완부에 부착하고 핸드폰에 앱을 깔면은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연속 혈당 측정기로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네. 요거 뭐 별거 아니라고 난 이 과자, 이 사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또 내가 요 정도 운동하니까 요 정도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1: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금방 혈당이 올라가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당화혈색소 측정 이후에 또 한 번에 또 획기적인 우리 환자 관리에 도움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암만 열심히 했다지만 이거 보고선 내가 평상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네. 당을 올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게 됐고, 아, 또 요 정도 운동을 해야지나 당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갖게 되신 거죠.
1: 뭐 음식,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결국 적정 체중을 비롯해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정상 체중을 우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정상 체중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가령 키가 160cm면은 160에서 100을 빼면 60이 되죠. 60 곱하기 0.9 그러면 69, 54kg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우리가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cm경에는 한 50에서 59kg이 정상 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이제 음식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아침,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뭐 사과 반쪽, 점심,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우유 한 잔. 그 저녁 후에는 가능한 간식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20, 30분간 간단히 운동을 하는 것.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당뇨병의 위험 요인에서 대사증후군도 지적이 되는 만큼 비만, 기초 대사량과 같은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당뇨병 발생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래 살면서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폭발적으로 저 노령 인구가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또 당연히 이제 비만,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체장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갈수록 체중이 늘면서 그 더 체장의 기능을 더 요구하고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체장의 기능이 이제 저하 결핍되게 돼가지고 당뇨가 발생하는 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전 국민의 한 10%에서 13% 정도가 당뇨가 이제 있고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서는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즉 3명 중 1명은 65세 인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상태로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선진국의 같은 발생률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인지 당뇨병 예방에 좋다더라, 치료에 좋다더라, 뭐 민간 요법이나 건강 기능 식품에도 관심이 높고요.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진짜 많은 분들이 민간 요법 또 건강 기능 식품 이거에 진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또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이 돈 버리고 몸 버리지 마시고 이제 수십 년간 저희 그 과학적으로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약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생활하시면은 이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건강도 얻게 됩니다. 일부 그 민간 치료제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이 또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또 당에 누에가 좋다, 누에가루 좋다 그래가지고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누에를 그냥 빠서 말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곰팡이 쓸지 말라고 거기다 무슨 농약을 쳤는지, 살충제 쳤는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금 혈당이 좀 떨어지는 성분이 구조적으로 좀 있는데, 그 성분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누에가를 드시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알약 당뇨약 알약 하나 효과를 얻으려면 뉴엿가루는 한 사발 이상을 먹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물질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나서 설사하고 알레르기 나고 또 간 나빠지고 복통 이런 분들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데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당뇨 관리를 잘 하셔서 100세까지 무병 하실 수 있게끔 장수하실 수 있게끔 기원합니다.
1: 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0: 예.
1: 자, 오늘은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 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변증의 단계입니다. 간이 재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인 걸까요? 해독과 재생 능력이 탁월한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염증과 같은 반응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간 경변증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경변증을 단지 간암의 전 단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간경변증 자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만성 간질환입니다. 네. 간경변증이 사실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면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 영양소 대사, 단백질 합성, 면역 조절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간경변증이 되면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심각하게 오고 간성혼수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감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상태로 이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은 간암이 잘 생기는 것도

0: 문제지만 네. 간경변증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정상적인 건강한 간과 비교할 때 간경변증은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0: 네. 아까 처음에 간은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간들은 부드럽고 구조가 예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경변증이 생기면 반복된 손상과 염증 때문에 네. 간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가 흉터 조직, 즉 섬유화라고 불리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섬유화는 우리 피부가 상처 생기면 재살이 올라오지 않고 왠지 딱딱한 조직, 가는 조직이 뭐 올라오잖아요. 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치면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 섬유화가 점점 심해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4단계가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이때 간경변증 간을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 조약돌처럼 여러 개를 뭉쳐놓은 것 같고 간 전체가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집니다.
1: 섬유화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굳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0: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은 원래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손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손상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듯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간경변증이 생긴 분들 보면 이 간을 혹사시킨 시간이 한 평균 2, 30년 이상은 됩니다.
1: 네. 2, 30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간이 원래 재생 능력이 강점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면 간이 얼마나 힘들어진 걸까요?
0: 네, 그만큼 간이 오랜 시간 무리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0, 30년을 간을 혹사시켜야 간이 굳어지는데 제가 지켜보면서 왜 나빠졌을까요?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간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다. 정말 오래전 참아준 장기인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환자 본인은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찼다.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간경변증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이 몸 안쪽에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간이 더 이상 아 못 버티겠다 이럴 때 복수, 간성 혼수, 출혈 등의 심각한 환경증으로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간경변증이 되면 그렇게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그럼 간염, 술, 지방간 이런 요인들이 원인이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 그 외에도 그 지속적인 음주,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간질환, 담즙 정체성 간질환, 혹은 유전성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간염도 문제지만 지방간에도 지적이 되는 건 뭐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모두 문제가 되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도 문제이고 비만이나 당뇨, 대사 이상과 관련된 지방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지방간도 일부 환자에서는 염증과 섬유화를 거쳐 간경변증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요거를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70, 80대 간경변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간경변증도 일종의 노화의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간 건강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또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모든 지방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이 축적되고 근데 이 축적된 지방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간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되면 결국 섬유화가 되고 지방 그런 간경변증이 되고 이런 간경변증이 되는 간에서 간암이 진행되는 흐름은 저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에서 염증이 동반된 지방간염 단계로

0: 먹으면 위험도가 확확 올라가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염증이 있는지, 네. 내가 지금 소미역까지 갔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말씀하셨지만요. 언제부턴가 단짠 단짠으로 불리는 단 음식과 짠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비만으로 인한 젊은 층의 지방간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0: 아, 네. 단짠 단짠 정말 맛있죠. 아,
1: 그렇죠.
0: 네. 하지만 간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과도한 당분 섭취, 고열량 음식, 가공 음식, 야식, 운동 부족 등이 겹치면 젊은 연령층에서도 비만과 지방간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이나 간경변증을 중장년층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간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간 경변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뭐 복수가 찼다, 뭐 간성 혼수가 왔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간 경변증 자체로도 증상이 있습니까? 흔히 황달이 생기면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네, 그런데 문제는 간경변증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약간 피로하거나 밥맛이 좀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처럼 애매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질환이 진행되면 그때는 황달이나 복수, 부종, 멍이 잘 들고 출혈이 막 잘 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1: 네.
0: 말씀하신 황달도 되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간 경변증도 단계가 있는 만큼 진행될수록 여러 증상들이 신호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소변색도 진해지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달은 배출되어야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되는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에 예. 쌓이면서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예.
0: 또 우리 간에는 몸에 그 피를 먹게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1: 네.
0: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지혈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혈소판도 수치가 떨어지면서
1: 네.
0: 코피가 좀 나도 쉽게 멈추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코피가 자주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이런 분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멍도 잘 들고 잇몸에서 출혈도 좀 자주 나시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는 간경변증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또 복수가 찬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배가 부풀어 오르나요?
0: 네네. 복수는 간경변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간이 딱딱해지면 간 안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 간에만 있는 특별한 혈관인 간 문맥이라는 것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알부민이라고 우리 몸에 그 부종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1: 네.
0: 그 합성도 줄어들면서 배 안쪽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생기면 배가 좀 불러오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가끔 이제 다리도 막 붓고 그러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숨도 차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수도 처음에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수가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된 간경변증이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1: 네. 뭐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간 경변증을 의심하기는 다른 질환들과도 혼동할 수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 네.
0: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는 특별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긴 뒤에 발견하기보다는
1: 네.
0: 위험군. 뭐 내가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나는 술을 조금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초음파 혹은 필요시에 요즘에 섬유화 검사들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혈액 검사, 초음파, 섬유화 검사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 경변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가장 기본이고요. 네. 필요할 때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이유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혹이 보여. 이러면은 정밀검사를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복부초음파 혈액검사만 기본으로 했는데 간의 딱딱한 정도, 섬유화 정도를 보는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섬유화 스캔이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네. 요즘에 많이 활용도가 있어요. 써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네. 또 환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정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간 병변이 있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방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지방간 상태부터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있다는 생각도 하던데요.
0: 아, 예. 약간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간이 있는 상태도 지방간 아주 젊으신 분들 사실 초기인 경우들이 많아서 체중만 막 빼시면 완전 정상간이 되시는데요. 네. 나이가 있는 상태는 이 지방간 상태도 오래되셔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섬유화나 간경변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1: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은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간경변증이 7, 80대에 많이 진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그때쯤엔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 약들, 당뇨도 조절할 수 있고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다양한 면을 조절하면서 간이 딱딱해진 상태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조절이 되시면서 간 경변증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당뇨가 좀 많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보통 7에서 80%가 지방간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가 옛날엔 10년, 20년 해도 이제 뭐 잘못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 잘 되니까 20, 30년 이상을 지금 지나가게 되고요. 당뇨는 최근 연구에서 있는 것 자체로 조절이 잘 되더라도 조금씩은 간을 나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경변증이 한 60대, 70대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빨리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으로는 요즘에 조금 더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 그 배가 많이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좀 뱃살이 두둑한 중년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을 의심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년 남성들의 뱃살은 대부분은 피해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방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전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특히 지방 독성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중년 남성분들의 이 배만 나옴, 세 자리는 가는데 배만 나옴 요거는 내가 진짜 요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뱃살은 절대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중년 남성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중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뱃살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중년 여성들의 가장 위험한 게 우리 폐경기 이후로는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가 바뀌어지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1: 그렇군요.
0: 게다가 1, 2년 전에 뉴스에서 이제 중요한 스터디를 보도한 걸 봤을 때도 여자들이 폐경을 지나면서 심혈관계 위험도,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면 이제 몸의 내장 지방이 잘 쌓인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간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여자들이 다 더 이상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뺄란 목적은 별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도 있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더더욱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치료는 일단 원인 치료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원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바이러스 자체를 잡는 항바이러스 먹는 약들이 좋습니다. 이걸로 잘 잡을 수 있고요. 알코올, 술이 원인인 분들은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 그냥 몸무게에 는 지방간이 원인이라면 체중 조절, 식습관 개선, 운동 이런 거 관리하셔야 되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진행이 된 상태의 간경변증, 복수, 정맥류, 간성호소 이런 분들은 요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또 이제 약도 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합병증 이런 것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맞아 저희가 초기에 어떤 거를 해줘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것. 경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쨌든 이 간을 오래 쓰게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간경변증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원래 간 상태로 되돌리긴 어려울까요?
0: 아, 네. 아쉽지만 안이 진행된 간경변증에서는 완전히 정상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이미 흉터 조직이 많이 쌓여 있고 간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더 악화되는 것도 맞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 치료 금주를 통해서 간이 좀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존율도 올라갔고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너무 진행되면은 사실은 간이식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하고 관리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역시 중요한 건 원인 관리입니다. 술 드시는 분 금주 반드시 해주시고 지방간이 뜨면 체중 조절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이러스 간염은 반드시 내 상태를 알아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약을 먹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랑 이제 중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좀 있잖아요. 건강 이건 좋더라 저건 좋더라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간 기능을 보고 간암이 생기고 혹시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예방 접종이라든지 좋은 영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근육을 좀 길러서 근감소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상태를 좀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환자들이 좀 보면 내가 B형 간염 있고 C형 간염 있으면 좀 불안하시지만 병원 오시는 것도 무서워하세요.
1: 아, 그러시군요.
0: 한 번 오시는 걸. 예. 네,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한 번만 문턱을 넘으시고 저는 보통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1년에 두 번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만나시면 위험하지 않게 좀 잘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좀 늦게 오시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수년, 몇 년 못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내가 안 아플 때 한번 와서 아, 나 이거 와서 딱 보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힘들어도 오시면 문턱 한 번만 넘자 이런 방향으로 병원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좀 초기에 검진하고 진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을 보호한다고 영양제를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는데 이건 어떨까요?
0: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드시는 약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시고 이거는 먹어도 돼요. 저거는 먹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게 많은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간경변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성분이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간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간경변증 환자들은 종합비타민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나 필요한 비타민 D 이런 부족하면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를 골라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드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한 40대 넘어가면 그냥 몸이 약해지는 걸 서로 다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거가 귀가 솔깃솔깃하면서 여러 가지 드시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좀 저도 보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간을 지키는 거는 가장 확실한 건 뭐 영양제보다는 네. 원인 찾고 술 안 먹고 뭐 체중 조절하고 네. 정기검진하고 전문의 상담하시면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김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뭔가를 탄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딪힐 격자에 쇳소리 쟁자를 쓰는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은 기본적으로 징이나 꽹과리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음 또는 윗사람의 물음이란 뜻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 중에 거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거둥하다는 임금이 나들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둥은 원래 들것자에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동이라는 한자어에서 동이 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이처럼 원래는 한자어에서 나온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으로 뭐뭐 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아이동자 다음에 이자가 붙는 뭐뭐 동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지만 지금은 둥이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 늦둥이가 아니라 늦둥이가 되는 것이죠. 또 호두, 자두 역시 원래 복숭아나무 도자를 썼던 것이지만 지금은 두로 바뀌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건 그가 부른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수의 인생까지 알고 나면 인간적으로 더욱더 좋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의 인생을 담은 책들이 있어서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야기 오늘은 가수들의 삶을 다룬 책 이야기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음악과 관련돼서 출간된 책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저희가 뭐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책, 음악 관련 서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 네.
2: 첫 번째 책으로는 최근에 영화 개봉으로 다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마이클 잭슨에 관한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마이클 잭슨의 유일한 자서전인 문워크가 출간이 됐는데요.
1: 네.
2: 사실 이 책은 이전에 한번 이미 출간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마이클의 개봉과 함께 재출간이 됐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와, 최근에 진짜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아서 아마 어딜 가도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이클 잭슨의 자서전이라는 점입니다. 뭐 당연히 마이클 잭슨 정도의 슈퍼스타의 자서전이니까 대필 작가가 붙긴 했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른 마이클 잭슨 책들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판사에서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시작과 내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단 한 권의 기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영화 개봉하면서 마이클 잭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음악도 막 역주행하고 영국 네.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3: 맞아요. 영화도 있죠. 상당히 흥행성적이 좋아서 뭐 마이클 잭슨은 살아생전에도 팝의 황제였지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슈퍼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 네. 그래서 문워크 이 책에는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부터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그 수많은 에피소드
3: 네.
2: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팝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팝에 대한 일화와 뭐 팬들이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모습까지 다 좀 담아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책 속에는 다양한 사진과 화보가 또 수록되어 있어서 무대 위에 그 전설적인 순간들, 그리고 인간적인 표정 이런 것들을 더욱 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3: 그리고 다른 마이클 잭슨 관련 책들도 좀 이렇게 듬칫듬칫하고 있더라고요.
2: 네. 네.
3: 그리고
2: 맞아요.
3: 서점들에서도 이제 상단에 좀 올려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더 레전드라고 하는 이 다른 마이클 잭슨 관련 서적도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팝의 제왕이 세계에 남긴 압도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산을 밀도 깊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연표와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 책을 쓴 리처드 루코크는 이력을 보니까 정말 마이클 잭슨 전문가더라고요.
1: 네.
3: 그렇군요.
2: 마이클 잭슨과 블랙뮤직 분야의 전문가인데 2001년에 오직 마이클 잭슨만을 다루는 웹사이트 MJDataBank.com을 설립을 했습니다.
3: 네. 네.
2: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주변 인물들과 아티스트 본인으로부터도 좀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2008년에는 공식 도서 스릴러 25, 스릴러 25 지필에 참여했고
1: 네.
2: 2011년에 출간된 전기 킹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또 마이클 잭슨을 기리는 잡지 잼의 편집장이기도 하니까 정말 오로지 마이클 잭슨 외길
1: 네.
2: 인생을 걷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마이클 잭슨 본인보다 더 마이클 네. 잭슨을 잘
3: 맞아요.
1: 네. 자, 음악 들어볼까요?
2: 네,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 Rock With You 준비했습니다.

0: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은 취향이 필요 없는 가수인 것 같고,
1: 맞아요.
0: 아, 역사상 이런 가수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아 네. 진짜 한동안 또 마이클 잭슨 얘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다음 책은 재즈 서적인 재즈 레터를 준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스윙할 수 없다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재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윙을 이용한 제목이죠. 출판사는 이 책을 삶에는 정답이 없다. 때로는 실수하고 계획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책 재즈 레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재즈라는 음악을 통해서 조용히 들려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재즈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삶과 비유한 이 문장에서 또 마음이 열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재즈 레터라는 제목처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재즈 라이브 콘서트의 순간들을 13통의 편지로 좀 풀어내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키스 자렛, 엘라 피츠제럴드,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즉흥 연주는 이 재즈가 완벽하게 설계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는 걸 좀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재즈의 정신뿐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다음 음을 찾아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게 책을 관통하는 좀 주제이기도 합니다.
0: 제목이 레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편지 형식을 풀어냈을까요?
1: 네, 이 김민주 저자가 굉장히 또 약간 섬세하고 서정적인 글을 잘 쓰는 저자라 아마 편지 형식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며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적인 키스 자렛의 쾰른 콘서트 실황이 있습니다. 이 실황이 불안정한 곳으로 가득 찼던 공연 당일의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피아노가 어떤 건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마이크 같은 거죠. 가수들에게 원하는 피아노도 아니었고 심지어 어떤 건반은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 네임드 작가로서는 아, 난 못하겠다 이러고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연을 안 하겠다 하면서 떠나려는 키스 자렛을 붙잡은 어린 공연 기획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획자가 당신이 오늘 밤 연주를 안 하면 저는 정말 곤란해진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거의 뭐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진 거죠.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던 키스 자렛이 알았다. 연주를 하겠다. 하지만 잊지 말아라. 이건 오직 널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결국 공연을 하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연장에서 재즈 역사상 최고의 즉흥 앨범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평소보다 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창작자로서 그런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즈계의 일화들과 함께 완벽하게 설계된 재즈 대신에 흠집투성이의 재즈를 소개하면서 이를 좀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네.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김민주는 삶의 불확실성에 몸을 맡긴 채 휘청거리고 비틀대면서도 끝내 다음 음표를 찾아내고야만은 그 연약하고도 강인한 떨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김민주 작가를 좀 알고 있어서 그런지
0: 네.
2: 뭔가 이 말과 캐릭터가 좀 잘 연결이 되죠.
1: 아, 겹쳐요. 되게 네. 조곤조곤하게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김민주 씨의 얼굴이 네.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민주 씨는 재즈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알리는 사람으로서 창작자들이 재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재즈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창작에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재즈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수필집 재즈의 계절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채널 재즈 is everywhere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떤 재즈곡을 들어볼까요?
1: 김민주 씨도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네. 빌 에반스 트리오의 너무나 또 아름다운 곡이죠. Waltz for Debbie 준비해봤습니다.
0: 네.

0: 네, 재즈 공연을 편지 형식으로 풀어낸 재즈 레터 만나봤고요. 다음 책 만나보죠.
1: 네, 다음 책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인 이두원 씨가 쓴 2층에서 본 거리라는 네.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손가락 이두원의 노래글이라는 부제가 좀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제처럼 이두원이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노래가 아닌 글로 다시 좀 불러낸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두원이 음악으로 쌓아온 시간과 감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 또 노랫말로는 끝내 다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담담한 문장으로 풀어냈고, 노래에 대해 얽힌 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덕분에 다섯 손가락의 음악을 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좀 그 시절로 데려가는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2: 이두원은 다섯 손가락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음악계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데뷔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히트곡이 정말 많죠. 새벽 기차, 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같은 이런 곡 제목만 들어봐도 뭐 당시를 살았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멜로디가 절로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곡이 되었습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 특유의 감성으로 당시 젊은이들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 네. 가지고 맞아요. 있는 어떤 젊음의 에너지 네.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두원은 그런 다섯 손가락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거의 대부분 직접 만든 송라이터인데요. 또 리드보컬 임영승과는 다른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보컬리스트의 매력으로도 많은 분들께 어필했습니다.
0: 네. 작년에 저희 문화공감 다녀가셨어요. 그때도 강의 내용 엮은 책 키체인지 출연한 책이었거든요.
1: 기업 강연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네. 네. 좀 활발하게 네. 책 관련 활동
1: 하시는
2: 거.
1: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커피 이런 거 내리는 카페 겸 공연장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2: 아, 약간 낭만적인 네. 중노년의 대표.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로도
0: 네. 멋지시더라고요.
1: 네. 네. 그 백발도 되게 멋있고 네, 정말 좀 멋지게 늙은 나이 들어가는 그런 네. 모습이 있는데 작가로도 진작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란 제목의 시집을 낸 적도 있어요. 아. 따로 시를 쓴 건 아니었고 그간 발표했던 노래들의 가사를 모아서 그걸 한 권의 시집 형태로 냈던 건데요. 그 이두원 특유의 낭만적이면서도 그 허무한 느낌 그리고 때로는 무척 좀 우울한 그 노래 가사가 시로 평가받을 만큼 문학성을 또 인정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집에서 당시 그 노래 가사마다 짧은 설명을 덧붙였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2층에서 본 거리는 그 확장판인 셈인 거죠.
2: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새벽 기차 풍선 같은 이런 노래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고 있지만 그 출발 점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조용한 감정이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고요. 네. 아마 노래를 많이 평생 동안 품어오신 분들에게는 좀 숨겨져 있던 선물 같은 뭐 이런 맞아요. 에피소드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 청춘의 노래들이기 때문에 이두원은 네. 이제 자신의 청춘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의 고독이나 방황 또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책에.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리던 뭐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던 마음. 네. 노래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간결한 가사로 표현되긴 했지만 책 속에서는 더 선명한 장면과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곡마다 담겨있던 서사가 한 편의 수필로 되살아난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다섯 손가락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책 제목과 같은 노래죠. 2층에서 본 거리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 책도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책 만나보죠.
1: 네, 다음 책은 K-POP이라는 텍스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OP은 어떻게 우리의 문장이 되었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인문학도 그리고 글로벌 엔터사 출신 아티스트 IP 전략 전문가 그리고 K-POP의 오랜 팬이 전하는 비평 에세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것만 보셔도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살짝 눈치채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냥 흔하게 많이 다뤄지는 K-POP의 성공 요인이나 시장 구조 같은 걸 좀 설명하는 대신에 K-POP이 어떻게 감각되고 해석되며 왜 그렇게까지 좀 강하게 사랑받는지를 집요하게 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박지혜는 K-POP 데모논터스에 이르기까지 K-POP 속에 축적되어 온 그 불안과 성장 그리고 연대와 사랑 같은 동시대의 감각을 좀 집요하게 읽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텍스트적 접근을 통해서 K-POP이 단순한 음악 산업을 넘어서 동시대 청춘의 감각을 기록하는 거대한 아카이브로 확장됐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책에 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아마 K-POP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K-POP 가사가 의외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팬덤을 굉장히 강고히 하는 데에는

0: 힙합 노랫말들로 인간관, 세계관, 시대의 감수성을 입체적으로 발견하는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1: 기존 평론가들 시각과는 조금 다르겠네요.
2: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사, 뭐 텍스트 위주로 책을 써내는 경우가 좀 흔치가 않잖아요.
1: 네.
2: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책은 오랜 시간 쌓인 한 개인의 다층적인 이력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아이돌의 팬이 되어서 앨범을 사고 사진을 또 모으고 팬클럽에 가입해서 음악방송을 찾아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1: 네.
2: 또 20대에는 문학으로 돌아가서 국문학과에서 비평을 공부했다고 해요. 문화 전반을 읽어내는 감각을 체득한 시간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PR과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아티스트 IP를 다루면서 사람이 무엇에 매혹되는지를 실무적으로 분석해온 경험을 담아서 이 책을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저자는 BTS의 불타오르네에서 자기 검열이 아닌 자기 수용의 서사를 읽어내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이키즈에게서 자신만의 판을 만들어가면서 페르소나를 변화무쌍하게 가지고 노는 주체적인 인간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스파가 코즈믹 호러 장르를 접목시켜서 사막을 건너는 초인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제니가 액체화된 시대 속에서 영혼을 응축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다층적으로 읽어내고 있는데요. K-POP이라는 텍스트 가사 안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저자의 모습이 살짝 비추는 것 같기도 한 테마들입니다. 노랫말 속 화자들의 세계를 더 깊이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온 K-POP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되짚어보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K-POP 한 곡 들어보죠.
0: 네. 소녀시대의 노래죠.
2: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노래이기도
0: 맞습니다.
2: 하고.
0: 맞습니다. 네. 다시 만난 세계 준비했습니다.
1: 네.

0: 네, 덕후에서 비평가로 변신한 박지혜 작가의 K-POP이라는 텍스트 만나봤습니다. 다음 책은 뭔가요?
1: 네, 다음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자서전을 준비했는데요. 책 제목도 너무 좀 간단 명료합니다. 책 제목이 마일스 데이비스 자서전.
2: 네. 네.
1: 그래서 아까 저희가 팝의 왕제가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의 왕제인 거죠. 그래서 두 황제의 자서전을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책 역시 이전에 한번 출간이 됐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재출간이 됐습니다.
0: 네. 월요일 재즈 코너 시간에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 맞아서 음악도 쭉 들어봤었거든요.
2: 네.
0: 이렇게 또 책이 출간됐다고 하니까 팬분들 참 좋아하시겠네요.
2: 아, 저희가 테마를 소개할 때마다 그래서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재즈 코너 너무 네. 또 좋은 재즈 음악 많이 소개해 주시고
0: 그렇죠.
2: 영화 코너에서도 마이클 또 소개 아마 해 주실 테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음악 테마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책으로만 만나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야 뭐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악 매니아라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20세기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음악가로 평가받는다. 뭐 음악에 관련된 좀 공부, 이게 역사를 따라가는 뭐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어딘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유일한 자서전 인데요. 1989년에 처음 출간된 뒤로 1990년 아메리칸 북 어워드를 수상했고 이후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즈 문헌의 정전이자 음악 자서전의 최고봉 그리고 재즈계를 그려낸 완벽한 지도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존 콜트레인, 빌 에반스, 웨인 숄터, 허비 앤콕 같은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과의 일화만으로도 눈이 좀 휘둥그레지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밴드의 결성과 해체, 그 안에서 이루어나는 기복과 기벽. 그 시대는 정말
1: 그쵸.
2: 야만의 시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1: 네.
2: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마일스 데이비스의 가족과 사랑 얘기 더불어서 인종차별 속에서 벌어지는 투쟁, 마약 중독과 극복 과정, 후반기 5년간의 침묵기 같은 내용들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이 인종차별 같은 건 사실 마이클 잭슨 세대까지도 충분히
1: 맞아요.
2: 있었어요.
0: 그렇죠.
2: 뭐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흑인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는 MTV의 초창기 채널 뭐 기조 같은 것들도 80년대에도 그랬어? 라고
0: 그러니까요.
2: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정도니까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시대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책이 좀 특이할 만한 게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퀸시 트루프가 그 마일스와 수년에 걸쳐서 심층 대화하면서 녹음하고 이걸 좀 문자로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2: 네.
1: 그 마일스 특유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어투가 책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까딱도 안 하면서 안전빵으로 가는 건 비밥이 아니야. 나한테 와서 마이 퍼니 발렌타인 좀 연주해 주세요 하는 놈들이 있어.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럼 난 뭐라 대답하냐면 가서 음반을 사라고 일러주지.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는단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뭐하러 지들 좋으라고 살겠어. 이렇게 좀 굉장히 거친
2: 네.
1: 언어를
2: 네.
1: 정리하지 않고 책에 그대로 좀 담아냈습니다.
0: 와, 이거 영어로 그 직접 말하는 거 들으면
1: 네.
0: 랩하는
1: 정말
2: 그렇죠.
1: 랩하는
2: 아,
1: 것 같아요.
2: 요즘 뭐 국힙 원탑 이런
0: 네.
2: 얘기 하잖아요. 좀
0: 그렇죠.
2: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1: 그리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흑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갑자기 비트를 그냥 얻는
2: 그런
1: 영상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들 말하는 거에는 또 리듬이 좀 있어요.
2: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필이 좀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그 오아시스보다
2: 그러니까요.
1: 네, 마이클 데이비스가
2: 요즘에
0: 맞아요.
2: 저는 그 90년대 데뷔한 오아시스가 젠지들에게 그렇게 인기 얻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캐릭터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일 데이비스 약간 좀 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2: 결국에는 번역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이 책의 번역은 시인이자 음악가인 성기환이 맡았는데요.
0: 네.
2: 처음 한국에서 출간했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뭐 흑인들이 주로 쓰는 슬랭이나 F워드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한국 욕설로 번역해서 옮겼어요. 이건 이제 정말 그 번역가가 작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 어떤 변혁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더 잘 드러나게 해주기도 하고 마치 마일스 데이비스의 생전 말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생동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1: 그래서 이 자서전이 좀 단순히 음악과 회고를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0: 네.
1: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솔직한 증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는 이 음악 산업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종의 위계를 끊임없이 고발을 기대를 하고 있고 10대 시절 음악 콩쿠르에서 인종 때문에 탈락했던 기억, 뭐 말리부 해변가 자택에 살면서도 뭐 좋은 네.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찰에 불신검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를 씌웠던 경찰들 막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일스의 경력 전체를 관통하는 이 경험들은 자서전 곳곳에 좀 날것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스가 겪은 게 한 천재의 불운이 아니라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탄생하고 성장한 조건 그 자체였다. 늘 흑인들은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고 불합리함 속에 살면서 음악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그대로 좀 담겨 있는 겁니다.
0: 자, 그럼 끝곡으로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들어봐야 되겠네요.
1: 네. 제가 가져온 곡은 캐논볼 애들리의 어텀 리브스 고엽을 갖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앨범 계약 때문에 캐논볼 애들리 명의로 이름을 발표한 거고 네. 사실상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이라고 봐도 좋을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 앨범에 담겨있는 가장 명곡 어텀 리브스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서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돌, 조병화. 돌은 말이 없으나 철학자에겐 철학으로, 음악가에겐 음악으로, 예술가에겐 예술로, 종교가에겐 종교로, 시인에게 시로, 삶 그 존재의 진리로 있나니. 아, 그렇게 돌은 천년 만년 억년 수억년 세월 없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깊은 침묵으로 삶 그 존재의 말이 있나니. 침묵으로 수억 년 그 자리를 지킨 돌의 존재감. 사람도 말없이 울림을 주는 사람이 있죠. 조병화 시인의 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이라니 감독이 2021년에 선보인 첫 장편 연출작 휴가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5년째 천막 농성 중이던 중년 노동자 제복의 며칠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그에겐 오랜만에 짧은 휴가가 생겼습니다.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농성 중일 때 양육자 없는 집을 저들끼리 지켰던 어린 두 딸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휴가란 노동을 잠시 쉬는 것이지만 제복의 휴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 예치금을 마련하고 작은딸의 점퍼를 사주기 위해 제복은 친구의 목공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에는 제복보다 한참 어린 노동자인 준영이 있습니다. 휴가와 3학년 2학기는 노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란히 마주하는 거울 같은 작품입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이라니 감독의 시선이 각기 다른 인물을 따라 움직이며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경우라 해도 좋을 겁니다. 마침 휴가 속 준영을 연기한 배우 김하석은 3학년 2학기에서는 주인공의 현장 사수인 송대리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연결점을 제외하더라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준영은 현장 실습 나온 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제복이 이미 지나온 젊은 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버티던 청년들은 어느 날 제복처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동료들과 천막을 세우고 긴 농성에 돌입할지도 모르죠. 사람들의 외면 속에 권익보호를 목청껏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의 오늘을 조명하는 이라니 감독의 영화는 일상이 파괴된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여전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나도 써봤다 하면서 각자의 사용 방식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맛집이나 여행 코스 등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활용했더니 정말 유용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네, 2026년 시각장애인 재직자 AI 활용 직무 향상 과정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직무 향상 과정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해 퇴근한 뒤에 참여 가능한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수업 시간을 배치했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AI 기반 정보 접근 및 업무 활용 기초 교육, AI 활용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생성 실습, 직무별 맞춤형 AI 활용 실습 및 업무 적용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기간 중요하죠. 교육기간이 6월부터 12월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22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은요. 전화 02-733-8335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U2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네, 우리나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책 한 권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저도 그러지만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2021년 좀 됐는데 2021년 말에 출간한 뒤로 2년 반 동안 30만 권 넘게 판매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기준이 판매량 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그죠? 30만 권 넘게 판매됐으니까 어떤 책인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봅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오늘 감상할 작품 임찬익 감독의 다우렌의 결혼입니다. 영화의 배경이요, 카자흐스탄이에요. 초원과 대도시, 광야와 협곡으로 가며 카자흐스탄 특유의 대자연을 담고 그 속에서 소담하게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풍습까지 성실히 묘사한 영화에서 2024년 개봉 당시에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는 영화라는 얘기 많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에서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디오가 부릅니다. 팝콘.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해 1월부터 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1: 맞아요.
0: 그 사이에 일상에 생긴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1: 네, 요즘 책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0: 네.
1: 예전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보다도요. 얼마 전에도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책 추천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복학 및 군입대를 앞두고 그 친구에게 저는 삼국지를 한 번쯤 읽어보면 좋다고 추천했었어요.
0: 네.
1: 그리고 퇴근길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새로운 세상에 나설 20살 청춘에게 진정으로 필요할 문장은 무엇일까 하고요. 네. 결국 며칠 뒤에 총 4권의 리스트를 다시 전달해 주었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 줄씩 덧붙여 주어서요.
0: 아, 근데 이제 개수가 4권이다. 어찌 보면 짧게 끝낼 수 있는 걸 지금 곱하기 4를 해줬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거예요?
1: 네,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했었어요. 이 책들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책들이었어요.
0: 나의 아쉬움.
1: 네, 맞아요. 다행히 그 친구도 정말 감동했었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남기더라고요. 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에게는 화려한 꽃다발만큼 앞으로의 항로를 비춰줄 단단한 문장들이 필요할 텐데요.
0: 네. 오, 지금 이 문장 아주 단단한 문장인데.
1: 아, 그럼요. 네. 오늘 가져온 이 책은 그때 함께 추천했었던 4권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중심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0: 네.
1: 언제나 혼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어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40대 초반인 저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꿋꿋이 버텨내서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 궁금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사실 이 명절을 이제야 들고 왔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인데요.
0: 네. 네,
1: 예전 대학생들이 진행했었던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추천했었던 책이었거든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의 에세이로 구분되지만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적 교양을 키우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이기도 하죠.
0: 네.
1: 무엇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문장은 웬만한 소설보다 강렬해요. 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꾸준히 역대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정도였죠.
0: 이 책을 주로 이제 젊은 층에 추천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0: 네.
1: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세상이 강요하는 질서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에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텐데요. 낯선 관점을 열어주는 안내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에 혹은 내가 믿어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순간을 지나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꼭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1: 권해드릴게요.
0: 네. 그 저자가 궁금합니다. 이름이 룰루 밀러인데
1: 네.
0: 어떤 분인가요?
1: 네,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베테랑 과학기자입니다.
0: 기자.
1: 네, 네. 15년 넘게 미국 공영 방송국인 NPR에서 일하고 있죠. 네, 그곳에서 방송도 기획하고 이따금씩 직접 방송 출연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잡지사에도 꾸준히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회고록인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과 실련의 아픔 이후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작가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질서해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답을 찾아내선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의 회고록.
1: 네.
0: 그죠. 근데 제목이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1: 맞아요.
0: 이게 뭔가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의미예요?
1: 네, 이 문장은 철저히 과학적인 명제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는 아 정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고
0: 아닌데? 어제도 먹었는데?
1: 듣게 네. 될 텐데 이 책을 읽으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롤리 밀라는 이 책에서 한 남자의 삶에 매료됩니다. 그 남자는 룰루 밀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죠.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었거든요. 이 책은 그녀의 집요한 추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쫓아다닌 인물은 바로 평생 수천 종의 물고기에 이름을 붙였었던 현대 분류학의 거두인 데이비드 스터 조던입니다.
0: 데이비드 스터
1: 조던.
0: 조던.
1: 네.
0: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슈퍼스타입니다.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찾은 게 역사 속의 과학자. 네. 그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답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네. 누굽니까?
1: 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자 전 세계 물고기 중에 무려 5분의 1을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 전설적인 어류 분류학자예요.
0: 스쿠버 다이버예요? 다이버들이 물고기 찾아서.
1: 그러니까요.
0: 예.
1: 책의 초반부에서 룰루 밀러는 그를 거의 영웅처럼 묘사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생태 분류에 몰두했던 모습이나 스승인 루이 아가시를 따라서 페니키스 섬에서 분류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던이 오랜 기간 수집했었던 수천 개의 어류 표본병이 지진으로 산산히 흩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0: 이러면 눈물 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때 반응이 또 압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물고기들의 살점에 직접 바늘을 꽂아서 이름표를 붙여냅니다.
0: 그러니까 집념을 가진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1: 네.
0: 근데 제목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1: 네.
0: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1: 네. 현대 분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류라는 카테고리가 네.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네. 말합니다. 고래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그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육지에 살았었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현대 분기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에 산다고 산토끼와 선독수리, 산에 사는 수염난 사람까지 모두 산어류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0: 네. 네.
1: 작가는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을 설명하는 데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10분 발휘합니다. 데이비드 스터 조던의 삶과 현대의 과학적인 사실이 맞물려서 작가에게는 구원이 되는데요.
0: 네.
1: 이 드라마틱한 과정이 독자에게는 여느 반전소설 못지않은 강렬한 감정 의 파도를 선사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 뭔 얘기지?
0: 그러니까 근데 자꾸 강렬하다고 하니까
1: 강렬합니다.
0: 아, 알겠어요. 일단 읽어보라는
1: 얘기죠?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읽고 났을 때 네. 뭔가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의 네. 한 문장 어떤 건가요?
1: 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을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생물에게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0: 네,
1: 혼돈에 절망하던 작가가 마침내 세상을 마주하면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어쩌면 장애라는 이름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의를 위해서 그어놓은 분류 너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타인이 그어놓은 테두리 밖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청춘에게 그리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어른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요.
1: 네, 윤하가 부른 태양물고기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한테 이제 첫 안내견이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중도장애 시각장애인이 돼서 토지는 22년도에 제가 5월에 만나게 된 안내견입니다. 제가 이제 지팡이로만 짚고 다니면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내견 같은 경우는 목적지나 이런 곳에 또 제가 잘 찾아다니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장애물을 잘 찾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도 많이 되고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뭐 중도 시각 됐을 때는 나오기가 조금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장소를 이제 새로운 곳을 다니다거나 이러면은 물론 이제 복지 바우처 이런 택시들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이 동네 잠깐이라도 뭔가 사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를 불러서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혼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혼자서 나가기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내견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는 게 그런 거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서울 중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종은경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이 길을 찾는다든지 장애물을 피하는 것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혼자 이동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이동할 때는 활동지원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지만 나 혼자 독립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면 좀 더 독립성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문수의 비밀.

0: 영화 한 편을 화면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영화 시간인데요. 화면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영화 제목이 다우렌의 결혼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외국인의 결혼 이야기인가요?
1: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내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자 또 UN에서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딱 어울리는 영화를 한 편 골랐어요. 다큐멘터리 조연출인 승주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짜 결혼식을 찍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0: 네.
1: 고려인 박루슬란 씨가 감독을 맡았고 승주는 배우 이주승, 신부 아디나는 고려인 아디나 바잔, 또 촬영 감독 영태는 구성환 씨가 연기했어요.
0: 그러면은 이 신부는 아니고 신랑 이름이 가짜 신랑 이름이 다우렌.
1: 맞습니다.
0: 예, 어쩐지 좌충우돌 이야기가 예상이 네. 됩니다.
1: 네, 좀 코믹 요소도 있고 네. 잔잔하게 힐링도 되는 영화예요. 조연출 승주는 케냐의 난민촌에서 촬영한 다큐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노트를 잃어버린 바람에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서
0: 아이고.
1: 케냐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적어요. 근데 김 PD가 방송 전에 그걸 발견하고 다큐의 생명은 팩트라면서 승주를 혼내고요. 송 대표는 김 PD에게 빌어서 승주의 실직을 막아주고
0: 네.
1: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카자흐스탄 편 연출을 승주에게 맡겨요. 고려인 감독 박유라가 한국말과 러시아말을 잘해서 통역이나 코디가 따로 필요도 없었죠.
0: 그렇군요. 그 첫 연출을 맡은 거예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네.
1: 또 인건비도 아낄 겸 해서 승주는 촬영감독 영태와 같이 출장을 가는데요. 유라가 다짜고짜 술을 마시자고 하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제작비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0: 아이고, 예.
1: 또 촬영 장소도 몰라서 애태우다가 어찌저찌 해서 결혼식장으로 가지만 중간에 차가 진흙길에 빠지는 바람에 또 제 시간에 가지 못하죠.
0: 네.
1: 그래서 망했다 해서 이제 승주가 귀국 하겠다고 하자.
0: 왜 아니겠어요.
1: 네. 송 대표는 반드시 결혼식을 찍어오라며 이번에 잘하면은 찍고 싶어했던 것들도 다 연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유라는 돈을 안 드리고 다큐를 찍을 수 있을 거라며 자기 할머니와 삼촌이 사는 마을을 알려줘요.
0: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함께 감상하시죠. 김봄 성우의 해설, 장지민 성우의 더빙입니다.
2: 수고하십니다.
3: 영태가 길거리 음식점에서 케밥을 사들고 온다.
2: 아휴, 카자흐스탄 오면은 양고기나 실컷 먹을 줄 알았는데 꼭 이런 거 먹어야 돼? 아, 그리고 호텔 조식은 또 왜 안 먹는 거야 도대체?
4: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돈 아껴야지.
2: 야, 승주야, 우리 신혼부부라고 찍을까?
4: 고려행 결혼식을 찍어야 돼. 기획안이랑 다른 거 찍으면 곧바로 아웃이래.
2: 아니, 너나 나 이것도 안 찍고 가면 우리 잔금도 못 받잖아. 아니, 포기할 거 아니면 우리 송진 치고 가보자. 어?
3: 승주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다.
2: 또 뭔 일이 그렇게 심각해? 응?
3: 산과 들판, 호수가 있는 풍경 사진이다.
2: 여기 어디야? 와, 대박.
5: 이거 유라 감독이 보낸 거야?
2: 아니, 뭐 갖다 대면 그림이네. 가자. 가서 뭐 그 결혼식이든 모두 찍자. 내 정도는 그냥 다 나오겠다. 가자.

0: 승주와 영태가 카자흐스탄의 대표 도시 알마티를 떠나 유라의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로 출발한다. 푸른 들판 사이로 개울이 흐르고 말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에르잔의 차가 도로에 있는 파란색 기둥 사이를 통과한다. 잠시 후 승주와 영태가 짐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다.
1: 안녕.
2: 아이, 에르잔, 오늘 안 자고 가? 나랑 오늘 보드카드 하죠.
1: 마음같이 가야 돼. 빨리빨리 가.
2: 아이, 빨리빨리 하다. 이 반짝이다며.
1: 바이바이 가이즈. 바이바이.
2: 아, 뭐 진짜 가는 거야? 아이씨.
0: 에르잔이 차를 타고 떠나자 승주와 영태가 손을 흔들며 배웅한다. 두 사람이 짐 가방을 끌고 마을로 향한다.
3: 나브로 파샤 알라바지. 어서 와.
0: 유라의 삼촌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반긴다. 잠시 후.
4: 국식. 고려 사람 국식. 한번 먹어봐.
5: 아, 예. 잘 먹겠습니다.
4: 나도.
5: 감사합니다.
4: 많이 먹어.
5: 네. 와, 대박. 야, 아니 국수 들었네.
0: 영태와 승주가 할머니의 집 주방에서 비빔국수를 먹는다.
6: 진짜 맛있네.
2: 야, 이건 뭘 할까? 응? 이 평양냉면과 잔치국수의 좋은 장점만 있는 맛이랄까?
6: 아, 이거 뭐라 할까? 이거 환상의 조합. 아유, 재밌네. 응? 맛있어, 맛있어.
7: 형, 먹방에 드시겠다.
8: 왜 국시가 국시 맛이지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다.
6: 형, 이거 찍자.
2: 자, 그냥 좀 먹자, 오늘은 좀. 응?
4: 한 그릇 더 먹어. 응?
2: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같아요.
0: 영태가 할머니를 와라 껴안는다. 승주가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강가에 앉아 양손에 물을 적신다. 강가에선 소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시고 있다. 승주가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승주가 들판에 앉아 쉬고 있는 양떼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곤 멈칫한다. 말을 탄 누군가가 양떼들을 지켜보는 중이다. 승주가 말 탄 사람을 자세히 확대해서 본다.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린 젊은 여자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승주가 놀란 얼굴로 카메라에서 눈을 뗀다. 뒤이어 여자가 찡그린 채 말머리를 돌리자 승주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여자가 멀어져가는 승주를 가만히 응시한다. 삼촌이 휘파람을 불며 뒷마당에서 숯불에 감자를 굽고 있다.
8: 어서 오라. 한잔해야지.
0: 승주와 영태가 다가온다.
9: 삼촌이 처음부터 술을 권하는 게 이게 좀 영 미심쩍인데요.
10: 네. 네, 삼촌은 고려인 마을을 내일 다녀와서 결혼식을 하는지 보고 없으면은 카자흐스탄의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확신을 줍니다. 승주와 영태는 삼촌의 허풍에 의심을 하지만 또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다음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영태는 전통주를 마시는 주민들과 합석을 하고요. 승주는 뛰어가는 아이들을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봐요. 근데 한 여자가 양궁으로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는데 네. 들판에서 말을 타던 아디나였고요. 아디나는 촬영을 하던 승주를 보고 나가라고 해요. 승주는 영태한테 돌아가는데 그새 삼촌이 와 있었죠.
9: 어떻게 뭐 구해온다니까 좋은 소식 가져왔을까요?
10: 삼촌은 마을로 가다가 사진을 찍고 있는 고려인 신혼부부를 발견했고요. 네. 그 마을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문제는 그 결혼식이 한 달 뒤라는 거였어요.
9: 예.
10: 네, 승주는 일주일 안에 영상을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리허설처럼 미리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식장 대여료나 또 음식값이 필요해서 돈이 없는 승주한테는 불가능했죠.
9: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계속 만나보시죠.
11: 그래, 내가 이 유라 동무들이니까 이번 결혼식은 꼭 짓게 할게. 그럼 이 마을에서 가짜 신랑 신부를 구하자. 에이, 가작 사람들 이 마을 잔치 좋아해. 한동안 이 마을 잔치가 없었어. 이 바빴어, 바빴어. 어? 이번 결혼식 하면 모두가 다 즐거운 잔치가 될게야.
7: 삼촌 안 돼요.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당겨 찍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 반응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진짜처럼 보이겠어요?
11: 이러면 일 없다. 이 사람들이 다 결혼식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럼 진짜가 되지, 맞지?
5: 그러네, 삼촌 말 맞네. 아니 마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아 그게 진짠 거지.
7: 삼촌 그건 조작이잖아요.
0: 영태와 삼촌이 입을 다문다. 송 대표 사무실.
12: 그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서 별 변화가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13: 아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잠시만요.
14: 대표님
15: 섭외도 안 되고 저희 철수할게요.
13: 야 안 돼.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찍어가지고 한국에 와야 돼. 여기 연출해서라도 찍어와.
15: 제가 인터뷰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지만 그건 진짜 아니죠.
13: 야 승주야. 어? 그 가족 결혼식이든 고려인 결혼식이든 네가 무조건 어떻게든 찍어.
14: 대표님. 아 미치겠네 진짜.
0: 승주와 영태가 삼촌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고 다닌다. 길에 걸어오던 마을 남자들이 삼촌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간다. 영태가 덩달아 웃으며 젊은 남자를 가리킨다.
14: 어? 한 번에 찾았어.
0: 회상.
7: 마을 사람들 속이려면 신랑 신부는 무조건 미혼이어야 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결혼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0: 천재.
8: 20대. 오, 아가 셋이야. 제 둘째고. 누구의 고려 사람 아니야. 이 키르키스탄 사람.
0: 회상.
7: 다큐의 컨셉은 고려인의 결혼. 따라서 신랑 신부 중 한 명은 무조건 고려인이어야 합니다.
0: 현재.
14: 오삼촌, 젊은 여자.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내린다. 엄마랑 있네.
8: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내 속에 아도 있고.
14: 아니 20대 초반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 여기는?
8: 아니 구구야 한국인 늦게 하는 거지.
14: 삼촌 왜 안 했어요?
5: 고려인 총은 여기 있었네.
7: 빨리 찾아보시죠.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
0: 삼촌이 누군가를 발견한다.
8: 야, 아진아. 이 신부감은 야, 이 아진아가 딱이지.
0: 아디나가 말을 타고 온다.
14: 삼촌이 통역 좀 해주세요.
0: 세 사람이 아디나의 앞으로 걸어간다.
16: 안녕.
17: 안녕하세요.
16: 잘 지내지?
17: 네.
16: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 다큐를 찍으러 왔어. 그런데 신부가 없어서 신부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신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0: 한국에서는 결혼을 가짜로 하고 그러나 봐요. 아디나가 차갑게 말을 몰고 가버린다.
8: 뭐라고 했냐 하면
14: 어떻게 결혼식을 가짜로 찍어요?
8: 이야 벌써 다 알아들어? 몰라지. 아.
14: 근데 저 여자분은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8: 글쎄 무슨 일을 해야 한다지. 일단 이 목장에서 양, 소, 말을 돌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알마티 대학에서는 양궁 선수였다.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이 선생질 한다. 마을 어르신들 집도 고쳐주고 울타리도 세우고 펜트도 칠해주고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
5: 야, 그 홍반장이네 홍반장.
8: 홍반장?
14: 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8: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디나, 이 못하는 일이 없어.
9: 아디나가 단번에 거절했지만 야, 근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고 다른 네. 방법도 근데 마땅히 없을 텐데요.
10: 네. 예. 그래서 이제 승주 일행은 다음 날 학교에 찾아.

0: 가봐요. 아디나는 아이들한테 양궁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네. 출연료가 있다는 삼촌의 말에 아디나는 신랑이 누구냐고 묻지만 승주라는 걸 알자마자 안 한다면서 쌩 가버립니다. 네. 삼촌은 나이가 많고 또 영태는 누가 봐도 몽골 사람의 외모여가지고 승주가 신랑으로는 적격이었죠. 네. 승주의 카자흐스탄식 이름 다울에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1: 자, 뭐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신부를 구하러 네. 다른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0: 네. 근데 그날 밤 아디나는 엄마가 신장병 때문에 쓰러지셔서 아이고, 예. 삼촌의 집에 급히 찾아옵니다. 삼촌의 차로 병원까지 가고요. 승주가 아디나 엄마를 업고 뛰면서 위기를 넘기죠. 고마워하던 아디나는 가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승주 말처럼 잔치를 해서 주민들을 잠시 행복하게 해주자고 좋게 생각을 바꾼 거죠. 삼촌 덕에 결혼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요. 마을이 무슬림 문화이기도 하고 신랑이 사냥을 하는 게 고려인 풍습이라는 삼촌의 말에 승주와 영태는 잔치 음식을 위해서 멧돼지 사냥을 나갔는데요. 네, 네. 영태가 공격을 당하려는 순간 승주가 총을 쏴서 멧돼지를 잡아와요.
1: 화면 해설 영화 다울앤의 결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지금 오네. 어서 오라.
3: 시작하지.
2: 아니라 이 국시 하라쇼?
4: 국시 너무 맛있죠?
5: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6: 많이 먹어. 예?
5: 근데 아지나도 국시 알아요?
7: 국시 잘 알지. 이 좋은 날 먹는 음석이니까.
5: 야, 국시도 먹고 직접 멧돼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신랑 진짜 된 거 같네.
6: 진짜 신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신랑하고 멧돼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8: 응? 삼촌, 아니 그 신랑이 사냥을 한다는 풍습 그 뻔이었어요?
5: 아 뭐예요?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사냥했는데. 예. 너무하네 진짜.
6: 아 됐어. 돼지고기 있으니까 됐다.
4: 승주와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서로를 본다.
7: 빠이말 가바나.
9: 승준이가 멋진 남자로서 멧돼지를 잡은 거야. 잘했다. 악수하자.
10: 나와이. 먹어. 먹자. 예.
4: 승주가 아디나에게 총 쏘는 신용을 해보이고는 국수를 먹는다. 잠시 후 아디나와 승주가 나란히 마을길을 걸어간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디나가 집으로 가다가 멈칫하며 승주를 돌아본다. 잠깐 들어올래요?
5: 야.
11: 예? 됐어. 줄.
4: 승주가 미소 지으며 아디나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아디나가 차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가 승주에게 말을 건다.
12: 아디나는 지금 되게
4: 다우렌이 나를 업었을 때 결혼할 사람이구나 바로 알았지. 엄마, 이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다고 대답하잖아. 엄마, 이 결혼 가짜로.
9: 아디나 뭐든지 잘해요.
4: 다우렌, 한국은 양궁을 잘하니까 아디나 양궁 꼭 다시 시작하게 해줘. 알겠지?
5: 야!
6: 예?
9: 아디나, 화장실 어디야?
4: 아디나가 손짓하자 승주가 주방문을 열고 나간다. 승주가 두리번거리다 또 다른 문을 연다. 화장실이 아니라 아디나의 방이다. 승주가 문을 닫으려다가 이내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본다. 방안 벽면에 바닷가 사진이 걸려있다. 다리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광안리 사진이다. 장식장 벽면엔 양궁을 하는 아디나의 사진들이 붙어있다. 승주가 피식 웃으며 방에서 나간다. 아디나와 승주가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다.
13: 수고.
4: 안녕히 가세요.
5: 어디 가요?
4: 아디나가 승주를 한번 돌아보고는 웃으며 간다.
5: 같이 가요. 같이.
4: 나랑 같이요?
10: 어, 야.
4: 승주와 아디나가 온 곳은 양대들이 논의는 푸른 들판이다. 아디나가 말 위에 올라탄 상태로 승주와 양떼들을 본다. 승주가 양팔을 벌리고 아이처럼 양떼들 쪽으로 뛰어가자 양들이 기겁하며 달아난다. 아디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는다. 승주가 양떼들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자 아디나가 말을 타고 승주를 쫓아간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1: 이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네, 네. 좀 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날 밤 아디나의 엄마는 다우렌이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을 하면 다우렌을 따라서 한국에 가든 또 알마티로 가든 이곳을 떠나라고 부탁을 하고 아디나는 그러겠다며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다음 날 승주와 아디나는 호숫가에서 웨딩 사진을 찍고 아디나는 승주가 싸온 김밥이 맛있다며 떡볶이도 먹고 싶다고 해요. 샤린 협곡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디나는 여기 살면서도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
1: 이게 어머니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0: 네. 승주는 방에서 한국 사진을 봤다며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묻고 여기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해요. 근데 아디나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평가하냐면서 네, 이곳에 있다고 자기 꿈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쏘아붙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디나는 양궁하는 사진과 바다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다음 날 주민들이 모여서 신나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영태가 촬영을 하는데 승주와 아디나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아요.
1: 네, 화면에 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야, 승주야. 어? 오늘 좀 그림 좀 만들게. 아주나 데리고 좀 춤춰봐 빨리.
4: 테이블 앞으로 나간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신부가 신랑의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한 뒤 신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3: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제대로 좀 해봐.
4: 승주가 어색해하자 신부가 미소 띈 얼굴로 리드를 한다.
3: 야, 좋다 좋다.
4: 삼촌과 할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지켜본다.
3: 야, 그림 좋아.
4: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진 승주와 아디나가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눈을 맞추며 다정히 춤을 춘다. 그렇게 예식이 무르익어가고 어느덧 신랑 신부가 차를 타고 떠날 시간이 온다. 엄마가 딸의 양보를 번갈아 비비며 입맞춤 소리를 낸다. 잘 가. 승주가 차 뒷문을 열어주자 아디나가 조심스럽게 올라탄다. 다우렌, 아디나를 잘 부탁해. 행복해야 돼. 엄마가 승주를 꼭 안아준다. 승주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반대편 문 쪽으로 가서 차에 탄다. 풍선을 단 신혼부부의 차가 출발하고 영태가 그 모습을 촬영한다.
13: 아, 끝났네.
4: 신혼부부의 차가 한적한 도로에 멈춰서고 운전석에 앉은 삼촌이 뒤를 돌아본다.
10: 승주,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3: 네.
10: 아진아, 이 무엇이나...
4: 삼촌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디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신랑 신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삼촌이 차를 몰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예식장엔 하객들만 남아 왁자지껄 웃으며 술을 마시는 중이다. 유쾌하게 술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영태도 끼어있다. 아디나가 차에서 내려 들판을 걸어가고 승주가 그 뒤를 따른다. 아디나가 멈춰서더니 잠시 침묵한다. 이윽고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승주를 돌아본다.

0: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네요. 아디나가 손을 내밀자 승주가 그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한다.
1: Goodbye, Dorian.
0: 아디나가 승주의 손을 놓고 들판 쪽으로 걸어간다. 승주가 그런 아디나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Adina가 방 안 화장대 앞에 앉아 신부 화장을 지우기 시작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과 코, 볼과 이마를 꼼꼼히 지워나간다. 아디나가 사진 한 장을 들어서 본다. 화살을 활에 고정시키는 자신의 모습이다. 아디나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긴다. 승주가 방 안에 걸어둔 파란색 예식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소파에 앉아있는 승주의 옆에 캐리어 가방이 놓여있다.
2: 아, 이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결말인데 아, 좀 씁쓸하네요. 예, 네. 아쉽고요.
3: 네. 유라가 목발을 짚고 나와서 승주와 영태를 배웅하고요. 승주는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식 영상 속의 아디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네. 네, 아디나한테 보낸 승주의 메시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마을의 초원과 주민들이 그립고 결혼식 때 주민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을 봤는데 즐거워하면 그만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 네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다큐는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샤린 협곡에서 주제넘게 했던 말도 사과합니다. 승주는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거라고 하죠.
2: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첫 연출 데뷔를 앞두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3: 그렇죠. 예. 네, 송 대표는 마감 내에 납품만 하면 되는 거여서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간다고 알려주지만 네. 그래도 승주는 사표를 내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갈치 다큐를 찍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수산 경매장을 촬영하고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마침 TV에 나오는 부산 양궁 대회 중계에서
4: 소름.
3: 아디나가 10점을 쏘는 거예요. 와. 승주는 못 보고 나가고요. 아, 광안리 해변을
2: 못 봤어요. 네.
3: 광안리 해변을 걷다가 다우렌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디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웃고요. 호숫가 웨딩 촬영 때 갈치 다큐와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던 승주와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아디나의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돼요.
2: 자, 그렇군요. 왠지 그 뒤에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영화 다우렌의 결혼 지금까지 화면에서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마지막 곡으로 핑크 스웨치의 At My Wors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이룸통장 사업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동일 가구 내 중증장애 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제, 자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나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와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는데요. 전국 최초로 2018년에 시작된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청년이 매월 10만 원과 15만 원, 20만 원 중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0명 더 늘려서 65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이 5월 22일까지니까 이 완화된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엔진을 켜둘게.

수요일 내일은 불운하는 첫 곡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인지 재활을 돕는 보조기기 소개해드리고요. 5월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에서는 의자와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대근육 하체 운동법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의 메이저 대회 우승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무용단 룩스빛 아트 컴퍼니 대표 김자형입니다. 2009년도 이분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서 무용단을 만들었고 2021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는 룩스빛입니다. 저희는 함께하자.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의 작품보다 군무를 합니다. 이 군무의 의미가 무대라는 사회에 너와 내가 부딪히고 너와 내가 불편을 느끼고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너와 내가 함께하면서 가는 사회다. 이 사회 속에서 춤을 통해서 성장해서 우리가 진짜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작품도 똑같은 카운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틀리는 동작들을 우리는 그 카운트에 맞춰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더해서 똑같은 동작들을 보여주는 게 관객들한테 그게 좀 많이 요즘 어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향으로 가고 있고 이분들이 하나 둘 셋 동작을 가르쳐서 무대에서 춤을 표현할 때 그들의 미소가 그냥 보통의 미소가 아니에요. 진짜 천만금을 줘도 그 웃음이 그냥 나오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함께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함께하니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선 춤을 추면서 또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인사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분들이 늘 하는 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박수를 받겠어요? 하는 그게 자기 만족 감, 그게 행복감, 그런 게 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이지 않을까요?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포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인지 재활을 돕는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지 재활 보조기기는 AI 기반의 신경인지 언어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입니다. 기존의 단순 반복형 훈련과 달리 사용자의 수행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같은 인지 훈련은 물론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언어 재활 콘텐츠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기반 운영 시스템을 통해 병원이나 기관에서 대상자 관리와 훈련 결과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훈련 난이도와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재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보조기기입니다.
0: 네, 그럼 기존의 인지재활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1: 기존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정해진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기는 사람마다 다른 인지 수준에 맞춰 훈련을 추천해준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AI가 사용자의 정답률이나 반응 속도를 분석해서 너무 쉽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딱 맞는 수준의 훈련을 골라주기도 하고요. 또 병원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관, 집과 같은 생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0: 아, 그 AI 기반 맞춤형 인지 재활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실제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1: AI는 사용자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훈련 방향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기억력 영역이 약하고 또 다른 사용자는 주의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요. AI는 이런 차이를 분석해 대상자별 맞춤 훈련을 제안합니다. 난이도나 제한 시간, 문제 구성도 사용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데요. 따라서 너무 쉽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훈련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사용자의 변화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활 환경을 제공하는데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인지 재활 보조기기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죠?
1: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간단한 기초 테스트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훈련이 순서대로 제공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에서는 그림이나 단어를 기억하는 문제가 나오고 주의력 훈련에서는 같은 그림 찾기나 집중력 문제가 제공됩니다. 또 장보기나 계산하기처럼 실제 생활과 비슷한 상황을 활용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태블릿이나 PC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0: 그럼 문제풀이 속도나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꼈지만 게임처럼 재미있어서 계속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일상과 가까운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1: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인지 기능들을 훈련할 수 있는 보조기기일까요?
0: 해당 보조기기는 크게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같은 인지 영역을 중심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력 훈련은 같은 그림 찾기나 집중해서 패턴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억력 훈련은 그림이나 단어를 잠시 기억했다가 다시 떠올리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기능 훈련에서는 규칙 찾기나 범주 나누기 같은 문제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인지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장보기나 계산하기처럼 일상과 가까운 문제들도 포함돼 있어서 실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언어 재활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훈련들이 포함된 거죠?
0: 네, 이 보조기기에는 인지훈련뿐 아니라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언어 재활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는 읽기 훈련이나 설명을 듣고 맞는 답을 찾는 청각이해 훈련 등이 있는데요. 또 말하기 훈련에서는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녹음 기능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발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기 훈련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소리를 보고 직접 단어를 적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훈련들은 단순히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인지저하로 인해 말하기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과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그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네, 해당 보조기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서 진행된 실증 사업에서도 처음 태블릿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화면을 누르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화면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문제 진행 방식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인데요. 또 게임처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그 실제로 사용해본 대상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0: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대상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점점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 훈련이나 장보기, 계산하기 같은 생활형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가자들은 게임처럼 느껴져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오답이 줄어드는 걸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오, 그렇군요.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리포트 기능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까?
0: 네, 이 보조기기는 훈련 결과를 단순 점수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의 훈련을 자주 했는지, 이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졌는지 등에 대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나 치료사 입장에서도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상자 스스로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훈련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병원이나 복지기관 또 가정에서는 이 보조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0: 해당 보조기기는 병원뿐 아니라 복지기관이나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병원에서는 인지재활 치료나 언어재활 프로그램에 활용하면서 대상자의 훈련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보건소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인지건강관리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실증사업에서도 노인회나 지역재활센터 같은 생활공간에서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또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태블릿이나 PC를 활용해 꾸준히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이런 인지재활 보조기기는 어떤 대상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이러한 인지재활 보조기기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예방이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또 뇌졸중이나 뇌손상 이후 인지기능이나 언어기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처럼 학습과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개인 수준에 맞춰 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부담을 줄이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예방과 인지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보조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한동준이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히.

0: 간단한 동작으로 내 몸을 깨워봅니다.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 오늘도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몸을 위한 운동 큐피트 이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요즘 운동하려고 하면은 그 헬스장 등록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강도 있는 운동은 네. 꼭 운동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은 장소보다 사용방식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합니다.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하체 운동이 가능하고요. 예. 집에서도 대근육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은 운동하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체력 소모가 되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근데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아이고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누군가 바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강도보다는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안전입니다.
0: 안전.
1: 의자가 흔들리진 않는지 바닥이 미끄럽진 않은지 주변에 걸리거나 부딪힐 물건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0: 네.
1: 특히 오늘은 의자나 휠체어를 활용해서 진행할 거라 손으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몸에게 겁을 주면 오래 못 갑니다.
0: 오, 예.
1: 몸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오늘은 운동 강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하체를 조금 더 활발하게 써본다는 거죠?
1: 맞아요. 오늘은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하체 대근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깨워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처럼 큰 근육들을 사용하면 몸 전체의 열감도 올라오고 순환도 훨씬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0: 네.
1: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 안에서 안전하게 강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0: 그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 좋습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주세요.
0: 네네.
1: 엉덩이는 의자 가운데쯤 안정적으로 앉고
0: 조금 빼야 되는구나. 예.
1: 양 발은 바닥을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자, 이때 허리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위를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만 가져가세요.
0: 예.
1: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마치 숫자 4처럼 다리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0: 예.
1: 혹시 발목을 무릎 위까지 올리는 게 어렵다면 종아리 아래쪽이나 발끝만 가볍게 걸쳐도 괜찮습니다.
0: 아하, 예.
1: 중요한 건 다리를 높이 올리는 높이가 아니라 고관절 주변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0: 아, 예, 예.
1: 지금 엉덩이 옆쪽이나 허벅지 바깥쪽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0: 네.
1: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0: 아, 벌써 그저 엉덩이 쪽이 당기는 느낌이 좀 왔어요.
1: 네. 오, 맞습니다. 지금 고관절과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스트레칭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푹 쏟아지듯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0: 아파요. 네, 그러는데.

0: 하다와 네. 아프다의 중간 정도 아, 느낌이면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1: 야, 이거 근데 생각보다 좀 시원한데요. 오, 엉덩이 뒤쪽까지 아주 그냥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0: 맞아요. 맞아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고관절 주변이 많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죠. 예.
0: 이 부위가 굳으면 허리까지 같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아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이때 고개부터 번쩍 들지 마시고
1: 예, 예.
0: 허리를 하나씩 하나씩 세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1: 예.
0: 올라오실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해 주세요.
1: 네네.
0: 좋습니다. 반대쪽도 천천히 동일하게 진행해 보세요.
1: 네. 야, 진짜 뭐 요 짧은 시간에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몸이 좀 깨어난 느낌 뭐 이런 게 듭니다.
0: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 두 발을 바닥에 나란히 내려놓고
1: 네.
0: 까치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까치발. 오, 예, 예.
0: 발가락은 바닥을 가볍게 눌러주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하나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둘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리듬감 있게 가볼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종아리가 펌프처럼 움직이는 느낌 느껴보시면
1: 단계.
0: 좋겠습니다. 발목이 흔들리는 분들은 의자 양 옆이나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가볍게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1: 훨씬 안정감이 있네요. 이렇게 잡고 하니까. 이거 은근 저 다리가 저 금방 뜨거워지는데요?
0: 맞아요.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과 연결이 깊습니다.
1: 네.
0: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발목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네.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까치발만 반복해도 발목과 종아리가 같이 깨어나면서 몸 전체 순환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리듬 타볼게요.
1: 네.
0: 뒤꿈치를
1: 네.
0: 업, 업, 업, 업, 업.
1: 어우야, 이거 대표님 구형이 높아지니까 분위기가 더 올라갑니다. 예.
0: 자, 이제 진짜 하체를 더 열심히 깨워 보겠습니다.
1: 예.
0: 자, 스트레칭을 했으니 이번에는 일어서서 진행해 볼 건데요.
1: 아, 예.
0: 자, 이때 안전하게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꼭 안전하게 준비해 주세요. 특히 균형이 불안한 분들은 꼭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지지하면서 진행합니다.
1: 예.
0: 지금부터는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예.
0: 발바닥이 바닥을 잘 느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1: 예. 이거 어떤 동작인가요?
0: 자, 먼저 한 발은 까치발 상태로 준비합니다.
1: 까치발 한 발은.
0: 그리고 반대편 다리에 체중을 실어 한 발로 중심 잡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 힘든데 힘든데 이거.
0: 오, 몸이 예. 흔들려도 괜찮아요.
1: 예.
0: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 내 몸이 중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중심 잡고 둘 발바닥 바닥을 느끼고요.
1: 예.
0: 셋 배꼽알에 힘 가볍게 모아봅니다.
1: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0: 지금 내 발목,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 안쪽 작은 근육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단순히 서 있기가 아니라 몸 전체의 협응력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혹시 한 발 서기가 어렵다면 발끝만 살짝 뒤로 보내서
1: 네.
0: 바닥에 가볍게 터치한 상태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자세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경험입니다.
1: 예. 다음 동작도 이어서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자, 까치발했던 다리를 이번에는 뒤로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뒤꿈치부터 쿵 내려놓지 마시고 발끝이 먼저 닿고 뒤꿈치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갑니다.
1: 네.
0: 그리고 앞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1: 예.
0: 이거 바로 런지라고 부르는 동작입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자, 하나 다리를 뒤로 길게 보내고 둘 앞에 있는 무릎 천천히 굽혀요. 셋 바닥을 밀어내며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때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발끝 방향을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야, 이렇게 하면 확실히 허벅지랑 엉덩이가 많이 쓰이네요.
0: 그렇죠. 지금 허벅지 앞쪽,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엉덩이 근육은 오래 앉아있을 때

0: 있을수록 점점 잠들기 쉬운 근육인데요. 지금 그 부위가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점점 익숙해질수록 무릎을 조금 더 깊게 굽혀보세요. 중요한 건 몸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시 올라오는 힘입니다. 예. 올라올 때 허벅지와 엉덩이가 같이 밀어준다는 느낌 가져가 보실게요.
1: 이렇게.
0: 예. 오, 좋습니다. 예.
1: 이거 익숙해지면 동작을 더 크게 해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럼요. 익숙해지신 분들은 두 손을 떼고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준비 자세에서는 앞으로 나란히, 앉는 런지 동작에서는 만세를 하듯 팔을 위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러면 하체뿐만 아니라 몸통과 균형감각까지 훨씬 더 많이 그러네요, 사용하게 진짜. 됩니다. 예. 특히 팔을 위로 뻗는 순간 몸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 흔들림을 버티면서 몸 안쪽 코어 근육들도 같이 깨어나게 됩니다.
1: 예.
0: 몸이 점점 더 넓게 열리는 느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허벅지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참 좋네요. 예전에 그 국민체조라 그러죠. 그거 했던 느낌도 좀 나고 계속해서 허벅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0: 자, 이번에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네네.
0: 자, 두 다리를 넓게 넓게 최대한 넓게 벌려주세요.
1: 오케이.
0: 이때 발끝도 무릎 쪽을 향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봅니다.
1: 예.
0: 양손은 허리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습니다. 자, 그대로 두 발바닥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살짝 띄워볼게요.
1: 네.
0: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1: 야, 네.
0: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 느껴보세요.
1: 야, 벌써 허벅지가 이게 긴장되는데요.
0: 좋습니다.
1: 예.
0: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바운스를 주듯 업 다운 움직여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자, 와이드 스쿼트라고 부르죠.
1: 예.
0: 자, 업 다운,
1: 다운
0: 업 다운,
1: 다운
0: 엉덩이와 허벅지가 같이 쓰이는 느낌 느껴보세요.
1: 느껴져요. 네.
0: 올라올 때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듯 앉을 때는 의자에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조절합니다.
1: 예.
0: 자, 그래도 힘들면요 언제든 의자에 톡 가볍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기립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허벅지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대체해보셔도 좋습니다.
1: 네네.
0: 천천히 밀고 돌아오고 밀고 천천히 돌아오고
1: 예예.
0: 엉덩이 옆쪽, 허벅지 옆쪽이 예. 타는 느낌이 들어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1: 예. 오늘 마지막 동작까지 한번 가보죠.
0: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으고요. 리킥 동작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뒤로 기대지 마시고
1: 예, 예.
0: 배꼽 아래를 살짝 끌어당긴 상태에서 진행해볼게요.
1: 예.
0: 자, 숨을 마시며 한쪽 무릎을 들어올립니다.
1: 예.
0: 그리고 내쉬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1: 예.
0: 무릎을 들고 발 앞으로 차고 내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
1: 예.
0: 자, 반복해볼까요? 오른쪽 무릎 들어요. 킥 앤 슛. 왼쪽 킥 앤 슛. 좋아요. 한 번 더. 오른쪽 킥 앤 슛. 왼쪽 더요. 킥 앤 슛. 무릎을 들 때는 아랫배가 같이 조여지고 다리를 뻗을 때는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발끝까지 에너지를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쭉 뻗어주세요.
1: 네.
0: 좋습니다. 지금 허벅지 앞쪽과 아랫배까지 같이 연결되는 느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 진짜 오늘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운동은 꼭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 아, 예. 뜨끔하네요, 제가.
0: 이렇게 의자 하나만 있어도 내 몸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1: 예.
0: 충분히 대근육 운동이 가능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장애가 있든 없든 내 몸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처럼 생활 속에서 자주 몸을 깨워주다 보면 몸이 덜 무겁고 덜 굳어있고
1: 예.
0: 훨씬 더 팡팡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직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송골매가 부릅니다.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가 장애인 골프 3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G4D 오픈에서 우승했어요.
2: 네. 이승민 선수는 한국 시간 17일 영국 웨일스의 켈틱 매너 리조트의 로럼 로드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치면서 합계 3오버파 213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2022년 US 어댑티브 오픈 그리고 2025년 호주 올 어빌리티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이승민 선수. 이로써 3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승민 선수 18번 홀에서 사실 팔을 지켜내면서 막판까지 접전을 치르던 카메룬의 이사 은라레 아망 선수를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1: 한타 차였어요. 네.
2: 세계 장애인 골프 랭킹 2위인 이승민 선수 그동안 사실 국내 대회 일정 때문에 이 G4D 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첫 출전 하자마자 우승컵을
1: 그런 거예요?
2: 했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는 공식 인터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어려운 코스에서 우승을 하게 돼 큰 영광. 이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자, 경기도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1위에 올랐죠.
2: 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차전에서 경기도가 총

0: 234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2명의 7관왕을 배출했는데요. 김재훈 선수가 15일 수영 남자 접영 50m S14등급 고등부 본선 경기에서 28초 0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고요. 이어 열린 혼성 혼계영 200m S14등급 경기에서도 경기도가 우승을 하면서 대회 7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전날까지 금메달 6개를 따냈던 김시우 선수도 김재훈과 함께 7번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탁구 단식 SL3등급 결승에서는 충북의 조현우 선수가 부산의 임태환 선수를 세트스코 2대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진 남자단식 WH1-2등급 결승에서는 노영훈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기장 월드컵 빌리지에서 열린 남자 11인제 축구 오픈 결승 경기에서는 울산이 승부차기 끝에 경기도를 3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내년 대회는 202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여주시장배 전국장애인 양궁대회가 열린다고요?
0: 네, 경기도 여주종합운동장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여주시장배 전국장애인 양궁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개최됩니다. 대한장애인 양궁협회와 여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27년 국가대표 선발과 연계된 중요한 대회라서요. 네. 간판 선수들이 모두 출전합니다. 지난달 열린 제4회 페퍼저축은행배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혁수, 김미순, 곽건희, 김하연, 김옥근 선수 등이 모두 나섭니다.
1: 네. 자, 비장애 스포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죠.
0: 네,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16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 26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공격진에는 LAFC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그렇죠. 포함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히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그리고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외국 태생 이중 국적 선수로 처음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깜짝 발탁으로는 최근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강원FC 이기혁 선수로 꼽힙니다. 예. 이기혁 선수는 2022년 동아시안컵 홍콩전이 유일한 국가대표 기록이었습니다. 네. 이제 국내파들과 코칭 스태프로 꾸려진 본진이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사전캠프로 떠났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해외파는 곧바로 사전캠프로 합류하게 됩니다. 대표팀은 5월 3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6월 4일에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요.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로 떠납니다.
1: 네. K리그는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일부 리그에서는 서울과 울산이 1, 2위에 올랐죠?
0: 네. 서울이 16일 원정 경기에서 대전을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서울은 승점 32점을 기록하면서 울산 HD와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면서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은 전반 24분 안데르손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후반전 정재희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3분 정승원의 코너킥을 이승모가 감각적인 백헤더로 연결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은 반면에 17일 강원전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오히려 김천을 1대0으로 이긴 전북에 이제 승점 2점 차 추격을 거두었습니다. 예. 특히 강원이 시즌 초반 예상 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편 2부 리그는 월드컵 직전인 6월 7일까지 휴식기 없이 진행이 됩니다. 부산과 수원 삼성이 1, 2위를 달리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가까이 가 있고요. 네. 수원 FC와 서울 이랜드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1: 자, 계속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LG 트윈스가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빈자리를 10승 투수 손주영 선수로 메우고 있죠.
0: 네, LG가 지난주부터 이제 좌완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승을 거둔 손주영 선수 올해 WBC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부상 때문에 개막 이후 한 달 넘게 재활과 치료를 해왔었죠. 다행히 돌아오자마자 첫 경기에서 2이닝을 먹었고요. 예. 때마침 이제 팔꿈치 수술을 받은 유영찬 선수가 빠 빠지면서 13일 경기부터 클로저로 나서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사실 팬들은 좀 10승 투수를 마무리로 돌리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LG가 상대적으로 선발 자원은 좀 풍부한데
1: 그렇죠. 6선발 정도까지 있으니까
0: 예. 유영찬 선수가 엄동안 역전패를 4번이나 당했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결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손주영을 무리시키지 않고 하루씩 쉬게 하면서 투입했는데 네. 또 3경기 연속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1: 그렇죠.
0: LG의 경우에는 과거 이상훈, 공중근 이렇게 선발 자원을 마무리로 돌려서
1: 예,
0: 성공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손주영 효과를 볼지 좀 시즌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1: 예. SSG는 김광현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힌 김건우 선수의 활약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0: 네, 프로 5년 차를 맞은 좌완 김건우 선수가 다승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예.
0: 지난해까지 통산 5승 5패 2홀드였는데
1: 통산.
0: 네, 지난주까지 벌써 5승을 거뒀어요.
1: 벌써? 예, 예.
0: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는 다승 1위고요.
1: 예.
0: 올 시즌 SSG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예.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시즌 도중에 이제 구원에서 선발로 전환한 투수인데 이 포스트 시즌에서 1, 2회 6타자 연속 삼진 신기록을 세워서
1: 예.
0: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올해 또 김광현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빠졌는데 2선발 자리 정말 든든하게 맡아주고
1: 네.
0: 있습니다. 인천 또 재물포고 출신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SK 시절부터 이 SSG 랜더스의 야구를 보고 잘한 선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좀 더 사랑을 많이
1: 네.
0: 보내고 있고 올 시즌 선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강점인 직구 외에도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을 좀 많이 잘 쓰면 면서 한 단계 올라선 모습입니다.
1: 네. 자, 프로농구 부산 KCC가 고향 소노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허훈 선수가 MVP에 오르면서 최초로 3부자가 MVP를 차지하는 진기록도 세웠죠.
0: 네, 그렇습니다. KCC가 13일 고향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고향 소노를 76대 68로 눌렀습니다.
1: 네.
0: 4승 1패를 기록한 KCC 통산 7번째 우승이고요. 특히 6위 팀 최초 우승 기록을 썼습니다.
1: 네.
0: 예, 최우수 선수상이 KCC 가드 허훈에게 돌아 같습니다. 이번 챔프전에서 평균 15.2점, 9.8 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1: 예.
0: 2017년 KT에서 데뷔한 허웅 선수 그동안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
1: 네.
0: 이제 형 허웅이 있는 KCC로 합류하자마자
1: 예.
0: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울러서 아버지 허재와 형에 이어 이제 3부자가 플레이오프 MVP에 오르게 됐습니다.
1: 농구 가족 진짜.
0: 한편 우승 감독이 농구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했던 이상민 KCC 감독
1: 예.
0: 이제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1위죠. 얀니크 신네르가 사상 두 번째로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했다고요.
0: 네, 신네르는 18일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노박 조코비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마스터스 1000등급 9개 대회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1: 예.
0: 조코비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무나 올 수 없는 특별한 클럽 영웅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0: 조코비치의 경우에는 31살이던 2018년에 이 업적을 달성했는데
1: 예.
0: 신네르는 만 24세 9개월 만에
1: 와.
0: 읽었습니다.
1: 예.
0: 뭐 마스터스 1000 대회는 4대 메이저 다음의 대회이고요.
1: 그럼요. 예.
0: 이제 신네르의 다음 목표는 이제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입니다.
1: 예.
0: 이미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우승 했고요. 이제 오는 24일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에서도
1: 예.
0: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라이벌이죠. 랭킹 2위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불참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주관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질문과 답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고 이를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을 벗어나 접한 세상은 배웠던 지식과 달라 괴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의심 없이 믿어왔던 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통해 답만을 의심했을 뿐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동안 왜 질문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로 제 고민을 변경했습니다. 문장을 읽었을 당시 철학 혹은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의외로 바로 뒤 챕터에서 발견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도 해의 특성을 알 수 있을 때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청소년기의 추억과 함께 두통을 가져오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방정식을 기억하시나요? 수학시험 문제로 접하고 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방정식의 의미를 고민하는 여정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 전부를 축약한 한 문장입니다. 방정식이란 단어만 인생으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해결 방안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통찰을 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경험 혹은 지식,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 정보들 속에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관계없는 경험과 지식, 정보들은 자체로 의미도 없고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자와 환경과 서사에 따라 관계가 생긴다면 의미와 중요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별로 크게 생각지 않아 간과하던 실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여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관계성이 현저히 낮아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 몸을 움직여 직접적인 경험을 하든 도서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를 쌓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은 한정적이라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 순간 기회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혹은 최적 선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과 최적을 아우르는 개념인 효율을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효율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제가 전공하던 공학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여정은 주로 공학과 과학,
그리고 수학에 기반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 방법에 대한 고민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제가 공학을 접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들은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지만 관점의 전환을 위해 일부만 다뤘습니다. 공학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이 핵심인 학문입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인식하고 삶의 도구로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학을 다루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숫자나 연산기호로 표현된 공식들과 이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계산은 필요합니다. 여러 계산들 중 가장 핵심은 효율은 비용분의 기능이라는 계산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학문을 나누었지만 다루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각기 다른 학문을 통해 세상을 접할 때 효율을 개선할 수 있거나 부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면 제가 의도하는 도구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미 잘 알려진 정보와 답을 이해하기 위한 공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여러 고민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 간주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다뤄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어인 숫자와 단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일련의 숫자와 단위로 기술해두면 그 자체로 순서와 같은 관계가 생깁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면 청소년기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단원인 함수가 됩니다. 함수를 그려놓고 퍼즐처럼 이리저리 돌려볼 생각입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재미없고 어려웠던 함수가 제 이야기로 인해 보드게임같이 느껴진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듯합니다. 3장은 우리가 알아낸 관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알 수 없었던 사실들과 미래를 유추할 예정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제목으로 적힌 도서를 선택한 이유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유추하는 가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혹은 미래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당 요구가 동력원이 되어 신학, 종교학을 넘어 인문학, 그리고 지금 다루려 하는 공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학의 또 다른 목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의 정확한 유추입니다. 유추한 바를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공학 분야를 품질 제어라 하며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분야가 공학 연구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툴을 이용해 유추하면 더욱 효율적이겠지만 이 책에 기재하는 흐름만 이해해도 행복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장인 4장은 모든 내용을 토대로 행복 방정식을 간단히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정량적인 방정식으로만 바꾸었기에 도출한 방정식의 의미가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진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답에 대한 대부분

대부분의 표현은 정성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정성적인 표현을 공학 도구인 숫자와 단위를 사용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이해했을 관계를 좀 더 정량화된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록은 본론에 기재한 수학과 과학, 공학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유용한 지식이었는지, 또한 전혀 관계 없을 것만 같았던 행복한 인생과도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철학 및 인문학에 기반한 고민에 만족하지 못했던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학이라는 관점을 주제로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도서로 길게 정리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첫 느낌이 진부함이길 바라봅니다. 즉, 행복을 얻는 방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공학적 관점 또한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삶에도 적용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기법, 디테일 요소들의 정량화가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행복을 얻는 방법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기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제 고민의 발자취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 공학자를 꿈꾸며 허용강 공학연구원 5장 정보들의 관계성. 모두가 연결된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존재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들까지 고려하면 셀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사물, 현상들은 모두 시공간에 존재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최소 하나 이상의 존재와 종속적인 관련을 가지며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만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 표현으로 뭐뭐에 관계하다 혹은 뭐뭐에 관계되어 있다와 같이 관계 유무만을 지칭하는 단순한 동사 표현이 있으며, 어떠한 관계 혹은 어떤 관계와 같이 서술하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현상들과 관련한 상태들을 설명하는 형용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음을 설명하는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공학을 포함한 수학과 과학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특히 수학적 대상들의 모임인 집합을 연구하는 분야인 수학집합론에서 다루는 이항관계는 현대수학을 논리적으로 지탱하는 밑바탕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뉜 집단의 관계 특성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으로, 이러한 관계 특성들은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함수편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가설, 법칙, 이론 관계까지 단계별로 검증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 현재까지 많은 존재들의 관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와
새로이 밝혀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행복 역시도 행복이란 개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념들과의 관계로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은 신체적 요인일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 혹은 정신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요인 그 자체를 행복함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그 요인들이 행복을 위한 혹은 행복에 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찾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가설은 어느 특정 두 개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들로 이루어진 명제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 두 명제 간의 관계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개의 관계 중에 속하게 됩니다. 조건 관계는 언어적 표현으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인 현금은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역으로 행복해진다고 현금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현금과 행복의 관계를 표현한 이 명제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현금이 행복을 주는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이 더 늘어나도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량적 수치가 명시되지 않은 명제는 정량적 수치가 표기됨에 따라 참이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에서는 관계성의 유무 확인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를 정량적 표현인 함수로 확장합니다. 정량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좌표에 도시한 것이 그래프이며 특정한 상황에서의 조건 혹은 결과값을 추정할 수 있게 변수와 결과값 관계를 연상기호로 나타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부터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 형태를 보면서 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허용강 박사는 행복을 공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을 숫자와 단위로 보기를 권합니다. 행복이 어느 날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가는 하나의 설계도라 말하는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연휘 첫 전투. 무너진 벽과 돌 사이로 연휘는 겨우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답답함에 부하가 치밀었다.
1: 몸집 작은 고양이들이야 엉망진창이 된 폐고물들 사이를 순식간에 헤집고 다니겠지만 인간은 한 발을 밟고 떼는 것조차 힘들다고.
0: 연희는 휴대폰 플래시로 바로 눈앞을 비추다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축축한 흙냄새와 쓰레기 썩는 고약한 냄새가 풍겨오는 이 어둑한 곳에서 혹시라도 뭔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고양이를 열심히 뒤쫓는 현우. 겁없이 현우를 따라가는 유라. 무섭다며 란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걷는 효석. 마지막으로 맨 뒤에서 무리를 쫓는 연휘. 다섯 사람은 고양이들의 인도 아래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구역의 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2: 다들 기억하고 있지?
0: 앞서가던 유라가 갑자기 뒤로 돌며 말했다.
2: 뭘요? 혹시나 라투스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라투스 약점. 눈이 엄청 나쁘고 목이랑 얼굴 부위가 완전 약한 거.
3: 완전 까먹고 있었다.
0: 유라는 잊어버렸다고 대답하는 효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우거진 잡초 무더기가 연유의 눈에 띄었다.
1: 란지 선배!
0: 연유의 목소리에 효석이 깜짝 놀랐는지 발을 잘못 디뎠다. 그 순간 휘청이며 뒤로 넘어지려는 효석을 란주가 야무지게 낚아챘다.
1: 왜? 여기 잡초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연희의 말에 란주는 자신의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효석을 떼어내며 풀숲으로 다가갔다.
1: 현우야! 잠시만 멈춰!
0: 뒤쪽의 상황을 모르는지 계속 멀어져가는 현우의 휴대폰 불빛을 본 연희가 소리를 질렀다. 싸늘한 바람이 건물을 훑고 지나가자 건물 위에 둘러진 천막들이 펄럭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휴의 온몸에 소름이 오스스 돋아났다. 못 들은 듯 계속 앞으로 나가는 현우를 데려오겠다며 유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 뭐가 보여요?
4: 야, 여기... 쥐 새끼들이 떼거리로...
0: 웅얼대던 란주는 갑자기 풀에서 손을 떼며 벌떡 일어섰다. 효석은 다시 일어난 란주의 팔꿈치에 바짝 매달렸다.
4: 라투스 서식지 같은데?
0: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들고 있는 강목을 꽉 쥐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란주의 눈빛에 처음으로 긴장이 서렸다.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대형견만한 몸집이었다. 란주가 위에서 아래로 강목을 내리찍었지만 허탕이었다. 란주의 강목을 쉽게 피한 라투스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라투스와 눈이 마주치고 놀란 효석은 소리를 질렀고 깨진 화분을 밟고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였다. 또 다른 소형 라투스 한 마리가 혼비백산한 효석의 머리를 밟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연유의 눈에 그 모습은 꼭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머리를 밟힌 순간 효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았고 란주 역시 놀라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강목을 떨어뜨렸다. 공중으로 떠오른 라투스는

0: 무너진 담장을 딛고 연희가 휘두르는 강목을 귀신같이 피하며 놀리듯 또 한 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짐승이 그렇게 잽싸게 오가니 심장이 벌렁거렸다. 효석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로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1: 야! 쥐 갔냐? 갔어? 갔냐고! 갔다고 말해줘! 란주가 잡았어!
2: 미친놈이냐?
0: 어느새 현우와 돌아온 유라가 효석의 뒤통수를 찰싹 때렸다. 효석은 겨우 고개를 들고 소초모두를 둘러봤다.
3: 여기 라투스 되게 많은 것 같아. 프레 기억을 봤는데 소형 라투스들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0: 강목을 꽉 쥔 란주의 말에 현우와 유라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렸다. 또 한 번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연희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한 손으로만 강목을 줄 수 없어 침을 삼켜가며 냄새를 버텼다. 네 발로 달리는 소형 라투스들은 재빨랐다. 움직임이 느껴져서 강목을 휘두르면 허공을 가르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라투스들은 소초모들을 놀리듯 나타났다 숨기를 반복했다. 계속해서 헛스윙만 날리던 소초모들이 조금씩 지쳐가던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이 반짝이며 빛나더니 현우와 연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현우가 놀라 한 발 뒤로 딛고 운없게도 미끄러운 양철 냄비를 밟아 자빠지던 순간 라투스 한 마리가 현우 위로 몸을 날렸다. 모두가 당황한 찰나 또 하나의 검은 형체가 현우 위로 마주 날아올랐다. 검은색 턱시도 고양이였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녀석은 정확하게 라투스의 목을 물었다. 함께 땅으로 떨어진 라투스가 몸을 뒤틀고 펄쩍펄쩍 날뛰어도 녀석은 라투스의 목에 박힌 이빨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앞발로 라투스의 얼굴을 할퀴어댔다. 라투스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턱시도 고양이의 몸도 함께 허공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라투스가 난리를 칠수록 턱시도 고양이는 목을 더 꽉 무는 듯 라투스의 벌어진 입에서 캐캐거리는 쇳소리와 바람소리가 새어나왔다.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턱시도 고양이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두 짐승에게서 한 발씩 떨어져서 입을 헤벌린 채 그 혈투를 보고 있었다. 라투스의 몸부림은 어느새 잦아들더니 결국 멈췄다. 턱시도 고양이의 승리였다. 녀석은 숨이 끊어진 라투스에게서 입을 떼고는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고추세웠다. 그러고는 앞발로 야무지게 얼굴 털을 다듬고 높은 톤으로 야옹야옹 울더니 현우에게 다가가 몸을 비벼댔다. 곧 담장 위로 올라간 턱시도 고양이는 따라오라는 듯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소초모들은 어리빠진 표정으로 턱시도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다. 연희는 자신이 몇 번이고 시도해도 실패한 것을 단번에 해낸 턱시도 고양이가 경이롭게 느껴졌다.
2: 네가 하라고 시킨 거야?
0: 어리빠져 있는 현우를 일으켜주며 연희가 물었다.
4: 뭘?
2: 저 고양이랑 라투스.
4: 아니 방금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못했어.
0: 연희는 넋이나간 현우의 어깨를 토닥여줬다. 연희의 척추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소형 라투스도 이렇게 크고 빠른데 현우와 함께 본 그 괴물을 실제로 만나면 자신들이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됐다.
2: 이따위 강목이 아니라 활이랑 화살이 있었더라면, 거리만 좀 더 벌리고 활을 쏠 수 있었더라면.
0: 연희는 치솟는 걱정을 억누르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일행의 뒤를 따랐다.
5: 일단은 고양이가 사라진 쪽으로 가보자.
2: 네.
5: 라투스 조심하고. 생각보다 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0: 오히려 어둠에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연희의 제안에 소초모들은 일사불란하게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제 부서진 벽면에서 비추어오는 한 줌의 흐린 달빛과 서로의 손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때 뭔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 왜? 무슨 일이야?
0: 무엇인가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며 효석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둠 속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초모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그것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움직이던 것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만한 높이에 한 쌍의 눈이 둥둥 떠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비슷하게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덩치가 어린아이만한 것도 있었고 그보다 좀 더 큰 것도 보였다.
2: 저거 뭐야? 아까 그 거대한 놈 아니야?
1: 아이씨, 너무 크잖아. 게다가 엄청 많아. 이걸 다 어떻게 잡아?
0: 유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현우는 이미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연희는 현우 앞에 서서 강목을 꽉 쥐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2: 저놈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0: 어둠 속에 눈을 본 효석이 낮게 웅얼거렸다. 그러자 란주가 용감하게 강목을 쥐고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3: 선배 뭐 하는 거예요?
0: 계속 뒷걸음질을 치던 현우가 란주의 팔뚝을 잡았다. 하지만 란주는 결심한 듯 현우의 팔을 뿌리쳤다. 그를 본 연희도 현우의 옆에서 란주의 옆으로 나섰다.
3: 연희야, 너까지 왜 이래? 가지 마.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다들 다치면 어쩌라고 그래요.
0: 현우는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4: 내가 새 칠 테니까 한 놈씩 맞자.
5: 나도 도울게.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다가오며 답했다.
4: 좋아. 난 정면에 제일 큰 놈을 맡을게.
6: 그럼 전 오른쪽 놈을 맡을게요.
5: 난 뒤에서 기다리다가 추가 공격이 들어오는 쪽을 돌게.
0: 세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현우는 무시한 채 도원결이라도 하듯 비장하게 말했다. 연희가 어둠 속에서 란주의 손을 찾아 쥐었다. 란주도 연희의 손을 꽉 쥐었다. 유라는 두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4: 그럼 샌다. 효석이, 너는 쟤네 움직임 잘 봐줘.
3: 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우린 할 수 있다. 셋, 둘, 하나!
0: 란주는 기압을 넣고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란주의 기압 소리를 들은 연희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금이라도 몸을 커 보이게 하려고 양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편의 라투스에게로 달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라투스들을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강목과 매우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날카로운 괴성이 폐건물을 울렸다. 히어로라는 비장함도 잠시였다. 자신이 때린 것의 단단함을 느끼자마자 란주는 비명을 질렀다. 라투스를 향해 두어 번 강목을 휘두르던 연희 역시 란주의 소리에 놀라 함께 비명을 질렀다. 란주가 뒤돌아 도망치는 것을 본 연희와 유라는 덩달아 놀란 효석, 현우와 함께 건물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다름질 쳤다. 다섯 사람의 비명과 놀란 짐승들의 괴성이 재개발 지역 깊숙이 자리한 폐건물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0: 기안 부서 특수부 기안자 윤지후 기안 일자 2026년 6월 30일 시행 일자 2026년 7월 6일 제목 특수부 인원 충원에 관한 건 다음과 같이 기안서를 올립니다. 부서 특수부 고용 형태 계약직 경력 사항 1, 2등급 초인, 직급 사원. 담당 업무, 은광구 청소년 실종사건 조사팀 지원. 결재, 담당 윤지후. 본부장, 양원혁.
1: 수사는 저희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굳이 퍼스트나 세컨드 애들까지 충원할 필요가 있는지.
2: 지후의 기안서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태곤 제로였다. 범초본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초능력 등급을 초인 요원의 호칭으로 삼았다. 태곤은 같은 등급의 요원이 아니면 말도 잘 섞지 않기로 유명한, 오만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새파랗게 어린 지후가 자신을 제치고 특수부 팀장이 된 데에 매번 큰 불만을 내비치곤 했다. 태곤의 말에 다른 팀원들이 한마디씩 거들려 몸을 들썩이자 원혁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3: 아, 자네들끼리 한 달 동안 아무 진척이 없지 않았나? 이번 건도 그냥 윤지우 제로가 팀장을 맡는 걸로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윤지우 제로, 나 좀 따로 보세요.
2: 지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혁의 뒤를 따라갔다.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태곤의 시선이 느껴졌다.
4: 더 하실 말씀이라도?
2: 지후가 물었지만 원혁은 일단 따라오라는 제스처만 취할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을 지나 본부장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자 원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놨다. 지우는 원혁을 흘끗 보고는 파일을 가져와 열어봤다. 안에는 결제 서류가 들어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어차피 안 될 놈, 어차피 안 될 놈도 있다는 얘기.
1: 혹시 제가 그 왕이 될 상일까요?
2: 이번 과거 시험에서 우리 아들 콕콕 찍고 술술 풀어 과거 대박나게.
0: 개미태가 자네 팔자를 바꿨네.
3: 아, 이곳이 모든 고민 상담이 가능하다는 도정 맞죠?
4: 광고보다 무섭다는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5: 아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종아리 매 만날 알바라도.

0: 자, 여기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곳은 5일장, 그러니까 4일하고 9일 장이 서는 곳이지.
1: 아, 예. 저 잠깐만요. 예.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예.
0: 하, 자, 그리고 자, 보자. 이 녹색 형광펜은 7일장으로 예. 1일하고 8일. 예. 그리고 요 분홍 형광펜은 1일과 6일에 5일장이 서지.
1: 예. 아, 아주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장날 순서대로 찍고 찍고 또 찍는 거죠.

0: 그리고 예. 이거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해서 만든 목록.
1: 아, 예. 이것도 저 주시는 건가요?
0: 어, 당연하지.
1: 예.
0: 아니, 내가 누굴 위해 이런 안내 책자들을 만들었겠나?
1: 아, 예. 정말 소문대로 찐찐찐이십니다.
0: 자자자. 이건 말이야.
1: 예.
0: 이건 내가 어릴 때 모았던 왕조연 책받침인데.
1: 아, 예.
0: 그 뒤에는 구구단이 쓰여 있지.
1: 아하.
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해야.
1: 아, 예. 저기요, 저기요.
0: 어,
1: 예.
0: 아, 왜 왕조연이 싫은가? 임청하도 있어.
1: 아, 저 임백천을 좋아하는데요.
0: 아하. 예.
1: 저 토정뱅크에서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무이자 무기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0: 아, 물론이지.
1: 그게 진짜 레알 사실인가요?
2: 이재문 여러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수익금 전액을 백성들에게 재투자했던 이지함. 장사하는 방법은 물론 장사미천까지.
1: 아유,
0: 이 정도면 뭐 아쉬운 대로 미천이 될 걸세.
1: 아, 이 귀한 걸, 아유, 고맙습니다. 예.
0: 아,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1: 예.
0: 그 중국에서 들어온 여인애들 장신구를 한 보따리 챙겨가게.
1: 아, 예.
0: 아주 이문이 쏠쏠할 거야.
1: 아, 예. 이 은혜 잊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어, 조심해서.
2: 토정을 찾는 백성들의 희망이요 태양으로 떠오른 이지함은

0: 제발 씨는 그만! 아우! 아, 안 돼, 안 돼. 속출하는 기상이변으로 재앙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땅만 믿을 순 없어.
1: 아, 그치만,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어도 응? 먹거리를 얻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걸 구한단 말씀입니까?
0: 자넨 그때 그 개미 때를...
1: 아닙니다.
0: 아, 그렇군. 그래, 바다! 바다로 가자!

0: 물고기가 이지함을 수서, 물의 신선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일찍이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죄가 깊었던 이지함은
1: 땅이 무수한 생명의 근본이듯이,
2: 예,
1: 바다 또한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다.
2: 아, 그렇지만 끼니를 굶는 백성들조차 배를 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0: 오로지 땅만 알고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절.
1: 내가 직접 그 배에 타겠다.
2: 왜?
1: 자, 자넨 고기잡이 나갈 사람들을 모집해봐. 배는 내가 구하지.
2: 아, 그 광고는 내겠지만 사람들이 올까 걱정입니다.

0: 이미 수산업계에선 알아주던 이름 이지함. 이지함은 오로지 신용만으로 몇 대의 고깃배를 임대하고.
1: 아주 내가 먼저 왔어.
2: 3799번입니다.
3: 아이 좀 비켜봐요. 아이
2: 24003번입니다. 저런.
3: 뭐 2만? 야, 내가 안 봤잖아. 방금 3006번이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0: 고기 잡는 일을 천시하며 바다에 나가기를 꺼려했던 백성들은
1: 그 토종 선생이 앞장만 선다면야 지옥 문 앞까지도 가지요.
2: 그 지난번에도 그 야채 참치 잡아가지고 아주 대박이 났었잖아, 그치?
0: 앞다퉈서 고깃배 타기를 희망했고 이 점은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 탈 기회를 주었다.
3: 같이 흘러라!
0: 마치 장보고인 듯 수시로 선단을 꾸린 이지함은 백성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고
1: 아, 그 지난번에는 도다리하고 우럭으로 재미좀 봤는데
2: 그 여름에 고추 참치 잡아가지고 겨울 곡식 장만한 집도 많대.
1: 어, 고추 참치 좋지. 그럼 난 가래 참치를 잡아가지고 아, 난 우리도 짜장, 한번 만선 한번 가보죠.
2: 좋아 좋아.
0: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4: 어디야 여자
0: 만취가 되어 아니 죄송합니다 만선이 되어
5: 배가 올라오냐 만취 만취

0: 이렇게 마포나루의 토종을 비우고 이지함이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면
1: 인생 오늘 스케줄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릴게요. 일단 오전 7시에 컨퍼런스 있으시고요. 이어서 8시에 회진하시고 나서 9시 30분에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 상태 점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시에 환자 면담 및 위로 하셔야 되고요. 아,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 40분에 수술 있으시고요.
0: 번호표를 뽑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로 붐비는 토정 종합병원인 듯.
2: 자, 시저.
1: 시저.
2: 클램프.
1: 클램프.
2: 석션.
1: 석션.
2: 이리게이션.
1: 이리게이션.
2: 자, 10번 블레이드.
1: 예, 10번 블레이드.
2: 거즈.
1: 거즈. 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2: 이봐, 이봐. 연습은 실전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응? 자, 아, 컷. 빨리 컷, 컷, 컷.
1: 컷.
2: 어? 자네 혹시 신경통이나? 내시경 좀 해야겠네.
1: 아,

0: 자, 물과 비누를 이용한 30초 손 씻기만 성실하게 지켜도 내 손에 묻은 세균은 얼마든지 박멸이 가능합니다. 특히 손등과 손바닥, 자, 그리고 손톱 밑을 이렇게 꼼꼼하게.
1: 어려서부터 인체의 신비에 관심이 많았던 이지암은
0: 돈도 백도 없으면 믿을 건 건강뿐이야.
1: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몰두한다. 토종이란 팻말 옆에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을 나란히 붙이고.
0: 간질병.
2: 간질병이요?
0: 내 눈으로 본 병 중에 가장 고약한 질병이 간질이야.
2: 놀래라. 아, 난 또 당신 병에 걸렸다는 줄 알고 놀랐잖아요.
0: 걸리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을 알아야지.
2: 어머, 이가. 당신 진짜 미쳤어요.
0: 병을 알지 못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해.
2: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돼.
0: 미안해, 여보.

0: 이지함은 발작 증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백회혈을 자극한다.
1: 자, 이게 구침제는 아니고 저 여기다 백회를.
0: 백회혈이란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머리의 혈자리로 이지함이 자신의 백회혈을 자극하자 실제로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 아니야, 이야기 아니야. 이야기야.
0: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한 이지함은 결국 깊은 산에 절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면벽 수도하며 심신을 진정시켜서 자신을 치료했다고 전해진다.
1: 신비로운 인체 탐험 멈추지 않을 거야.

0: 고민 상담과 취업 알선은 물론 백성들의 건강까지 챙겼던 마포나루의 토정은 조선 그 어디에도 없었던 원스톱 힐링 공간이었다.
1: 축하 축하. 대기 번호 999번입니다.
2: 아유, 예, 아싸! 100번째야! 999번 너무 좋아요! 아유, 내가 그 19인데 목소리가 이래요. 내 고민도 해결해 줄 거죠? 꼭 만나요, 지암씨!

0: 전체 탐험 신비의 세계 미지함 조민수
1: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참치 참치 허영
2: 물의 신선은 미지함 와이파이에는 물의 정령 이규창이 있지요 백성이 이명호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섬진강 기차 마을을 찾아갑니다. 5월은 여행을 하기에 참 좋은 달입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섬진강 기차 마을 역시 5월에 찾으면 좋은 여행지인데요. 해마다 섬진강 기차 마을에서는 장미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장미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이 있는 곡성군은 전라남도 동북부에 있는 작은 고장인데요. 최근 들어 곡성군이 우리나라 관광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명소가 바로 오늘의 여행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인데요. 폐역이 된 구곡성역 주변에 조성된 섬진강 기차마을은 미국 방송사인 CNN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선 가운데 하나를 선정했고요. 지난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구곡성역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복합 테마파크인데요. 구곡성 역사는 걸그룹인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를 계기로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에는 역 이름이 곡성 대신 경은으로 표시되었는데요. 한자로 경은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래 제목에 맞춰서 역 이름을 잠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 안에는 천사장미공원이라고 불리는 장미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천사종의 장미품종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장미공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꽃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장미축제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는 조명을 받은 아름다운 장미꽃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천사 장미공원 안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형형색색의 장미꽃들로 꾸며진 장미터널, 천사 장미공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인 소망정과 분수대 등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취재차 지난 4월 중순에 섬진강 기차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장미꽃이 만개하지 않았는데도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몇몇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 1km 길이의 순환형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변을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증기기관차를 타는 프로그램은 섬진강 기차마을을 출발해서 가정역까지 간 다음 다시 섬진강 기차마을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차시간 15분을 포함해서 약 1시간 15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정역으로 갈 때는 왼쪽 창가에 앉으면 좋습니다. 철쭉꽃이 만개한 섬진강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덤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3: 자,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 정도 됐습니다. 진전이 좀 있습니까?
4: 아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네,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재개한 노사는 현재 이곳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했는데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를 자처하고 나서며 교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개별기업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 대표들과 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는 분리된 공간에서 노사 각각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5시간, 참가자들은 식사도 거른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사후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수용했지만 회사는 입장을 유보하며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많은 걸 양보했지만 사측이 조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고 사측은 경영 원칙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0: 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파업 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재개된 대화. 김영원 장관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KBS 뉴스 과구진입니다.
1: 네,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노사는 이제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제도화하는 데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하나가 타결이냐 파업이냐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2: 삼성노사의 성과급 교섭은 161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쟁점은 크게 셋으로 줄여졌습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지 정하는 투명화, 개인별 성과급 액수에 제한을 안 두는 상한 폐지, 성과급 규칙을 단연간 적용하는 제도화. 이 셋 중 둘은 접점을 찾았습니다. 노조 주장대로 상한액을 없애되 연간 실적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그렇게 한다는 단서를 두고 노조는 10년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이 기간을 절반 이하로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는 거로 보입니다.
3: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3: 의견이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2: 남은 단일 쟁점은 투명화, 성과급 재원과 비율입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걸 영업이익의 10%로 고정했습니다. 협상 초반 삼성 사측도 입장을 바꿔 영업이익 비례 방식을 수용하면서 쟁점 중 가장 먼저 풀리는 듯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버는 사업부와 그렇지 않은 사업부 사이에 성과급을 배분하는 문제와 얽히면서 다시 미타결 쟁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엿새간 52시간 넘는 사후 조정에서도 이 문제에선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 결국 노사가 마지막까지 맞서고 있는 문제는 적자 사업부 직원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 양쪽 입장을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올 1분기 압도적 성과를 낸 반도체 부문. 주력 메모리 사업부는 54조 원대 이익을 냈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약 1조 원 손실을 봤습니다. 적자를 본 비메모리에 성과급을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 마지막까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70%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나머지 30%는 각 사업부 실적에 따라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면 비메모리 직원도 1인당 약 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적자 사업부에도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노조의 주장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비메모리 조합원까지 품어야 과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를 낸 곳에 더 돌아가야 한다며 반도체 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의 배분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메모리 성과급은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삼성전자 사측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대립이 이어지자 노조가 배분율에서 양보하는 대신 성과급 재원을 더 늘리란 요구도 나왔지만 사측은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가지고
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3: 뭐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뭐 그런.
5: 노조의 현실과 사측의 원칙의 충돌. 이 간극을 좁혀야 파업 직전 극적 타결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1: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인 건데 황다혜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합니다.
6: 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중앙노동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긴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3: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6: 대화로 인한 해결이 우선이란 취지. 하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정부가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긴급조정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만큼 시작도 전에 발동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9: 처음부터 처음부터 쟁의 행위를 하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는 노동상권이라는 헌법 질서를 마치 개별 법률이 봉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어떤 기본권의 침해다.
6: 이론상은 파업 뒤 즉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쯤 위태로워지느냐를 정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네 차례 사례를 보면 가장 짧았던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사흘 만에,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는 두 달이 지난 뒤 발동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가장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0: 구매처를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면 바로 피해인 거지.
11: 박박 전문
10: 다시 그걸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6: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더라도 절차상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듣고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뒤 공표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1: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업 시점을 3시간 앞둔 평택 사업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최지영 기자, 협상 결과에 따라 그곳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2: 네, 파업 직전이지만 반도체 생산에 큰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반도체 공장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총파업이 3시간도 채 안 남은 만큼 긴장감도 감도는데요. 공장 출입구 주변엔 성과급 제도와 임금 협상에 대한 불만이 담긴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마지막 노사교섭 상황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파업에는 이번 파업에는 4만 8천 명 이상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지금까지 파업 일정 외에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는 교섭보다 파업 지위가 먼저 아니냐, 몇 시간 뒤면 파업인데 공지라도 올려달라는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은 내일 0시부터지만 지금 출근하는 야근조가 내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만큼 실질적인 파업 영향은 그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필수 인력입니다. 사측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하루 필요 인원 7,087명은 파업 기간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조합원부터 먼저 배치해달라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KBS 뉴스 최지연이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3: 하겠습니다.
14: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건 지난 3월. 노사 대화가 단절된 사이 파업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노조가 연 결의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습니다.
15: 투명하게 사과폐지
14: 정부 중재로 1차 사후조정에 들어간 게 지난 11일. 한 달 반 만에 시작된 노사 대화는 예정된 이틀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16: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17: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16: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 이 과정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8: 조정안으로 갖고 한 내용이 회사의 입김이 좀 들어간 게
17: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14: 갈등이 커지자 이재용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9: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14: 국무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그제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8: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4: 파업 하루 전 오후 4시에 다시 시작된 협상은 어느덧 5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1: 오늘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노사협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 동안 7% 가까이 출렁였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14: 노사 합의 기대감을 안고 소폭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 한때 2.5% 올라 2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반쯤 협상 결렬에 주가는 4% 이상 급락했고 26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새 7% 가까이 출렁인 겁니다.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 매수, 매도가 갈리는 모습. 장 마감 직후 들려온 노사협상 재개 소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1: 결정 지연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
13: 한지영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1: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잖아요. 타협점을 찾을 거다라는 게 오후에 반영되지 않았나.
14: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우리 증시의 급성장을 이끌기도 했지만 반대로 파업 위기감은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코스피는 장중 한때 7,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20: 삼성이 파업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고
13: 김영환 외국인들
20: 입장에서는 삼성을 팔고 마이크론을 살 수 있잖아요.
14: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기간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9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에 중국 업체들이 웃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외신들의 관심도 큽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이자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업체인 SMIC. 오늘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주가는 장중 13%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내 2위, 세계 6위인 화홍반도체도 장중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단사 이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모건 스탠리가 이들 기업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 데다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 파업에 혜택을 볼 거란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만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이 장중 급등세를 보였으나 대부분 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세계 1위 업체인 TSMC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파업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법원의 가처분과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 등으로 파업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 경제 매체는 18일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삼성의 올해 영업이익이 약 5% 감소할 수 있다는 투자기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조합원 참여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반도체 생산과 출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에 좀 더 분명한 어조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고 노조는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2: 2차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층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3: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22: 앞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노조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잘라 말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은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22: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땐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틀 전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거듭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4: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란과 협의한 일이라며 비용 지급도 없었고 남호 피격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한국인 9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탑승한 HMM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지난 3월 초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가려 했지만

0: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발이 묶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합 요구에 침묵하던 이란 정부는 그젯밤 위너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어제 새벽 카타르 인근에서 출발해 오늘 오전 두바이 항 앞까지 이동했고 이란이 제시한 항로, 즉 라라크 섬 남쪽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안전수역인 오만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으론 첫 통과로 목적지 울산엔 다음 달 8일 도착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가 HMM 나무호 피격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나무호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네 차례 통화하고 장관 특사까지 보내 상황을 관리한 결과라는 겁니다. 또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이용하긴 했지만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0: 이번 선박 통과는 미국과도 협의했고 미국의 제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의 선박의 통항도 이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네, 보신 것처럼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우리 유조선은 이제 오만만을 지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두바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계영 특파원, 해협을 통과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렸다고요? 어떤 경로로 이동한 겁니까?
4: 네,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다고 신호를 보낸 게 현지 시각 오늘 새벽입니다. 오후 2시 30분쯤 해협을 통과했으니 10시간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니버설 위너호의 이동 경로입니다.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서 대기하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항로를 통과하려면 해협 입구에서 대기하다 이란 해군과 소통을 거친 뒤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9km 정도인데 이란이 지정한 항로는 이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너비 60m, 길이 340m에 달하는 대형 유조선이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한 셈입니다. 이란의 통제 구역을 벗어나 유니버설 위너호는 시속 30km 안팎 속도로 오만만을 지나고 있습니다. 운항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정부는 아직 한국 유조선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형 유조선 두 척도 이란과의 조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카타르와 이라크산 원유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처럼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선박 25척은 세 달 가까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제 이 선박들도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관심인데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5: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25척. 한국인 선원은 9명 줄어 151명입니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해협 입구 근처로 몰렸지만 나무호 피격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해협 안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은 82일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KBS와 연락이 닿은 현지 선원은 한 척이라도 나가서 다행이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보다는 우리 정부 협상을 통해 해협을 나오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가 나머지 25척에 곧바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과의 협의가 쉽지 않고 미국과도 소통해야 하는 만큼 협의 과정은 이전보다 더 복잡합니다. 빠른 탈출보다 선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1: 오로지 우리 국민의 안전,
2: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 그것만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5: HMM 회원노조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3: 종전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며칠 시간을 준 것뿐이라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미국은 하르그 섬에서 이란산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자 선단을 또 납포하며 해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성주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며칠 뒤 재개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중동 동맹국들 요청으로 공격 1시간 전에 멈춘 건 이란에 시간을 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2: 제 말은 길면 사흘 정도입니다. 어쩌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음 주 초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6: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거들었습니다. 이란이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맺었던 포괄적 핵 합의보다 진전된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꺼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2: 그들은 합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그들에게 또 한 번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걸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최근 납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연료 그림자 선단을 인도양에서 납포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이 군사작전을 재개하면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긴장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한편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일부를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엔 한국인 활동가도 타고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억류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인도적 처사가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7: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무장한 이스라엘 군이 접근하더니 총성이 울립니다.
2: 저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총을 쏩니까?
7: 이스라엘 정부는 실탄 발사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선박들을 납포했고 이 가운데는 한국인 활동가도 있었습니다.
8: 해군들을 위협하고 해군 함정으로
2: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 본부입니다.
8: 비무장한 활동가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9: 법적 근거는 뭐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입니까?
10: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2: 김진아 외교부 차관입니다.
9: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아는 사람 없어요?
7: 이어지는 질문에 안보실장까지 등판했고
11: 이스라엘 입장에
2: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9: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막 납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돼요?
7: 이 대통령은 정부 권고를 안 따르고 여행금지 구역을 간 건 내부 문제라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아니냐. 도가 지나치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9: 나도 원칙대로 해요.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습니다.
7: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2: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행사를 한 스타벅스를 향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치지 않고 스타벅스에 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탈벅에 규탄 시위 또 고발까지 실제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한창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쉰석이 넘는 매장은 썰렁합니다. 매장 입구에는 이번 탱크데이 행사를 사과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스타벅스를 끊겠다는 뜻의 탈벅 인증이 이어지며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14: 그걸 몰랐다고 하는 약간 사과문을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었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많은 분들 상처를 받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건데.
13: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일부 5.18 민주 유공자들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 경영진 등 4명을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5: 수많은 희생자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2: 박하성 5.18 민주유공자입니다.
15: 대기업의 천박한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한낱 조롱거리와 가식거리로 전락하는
13: 광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해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6: 정용진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13: 정 회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에 이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까지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부적절한 역사 인식을 향한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2: 이미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7년 전 무리를 빚었던 무신사 광고까지 다시 가져와 민주화운동을 다신 모욕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7년 전 양말 광고입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에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며 질타했습니다. 이미 사과도 했던 광고를 다시 올린 데 대해 청와대는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희화화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두고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엄단 의지를 밝힌 겁니다.
9: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17: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고 5.18 조롱처벌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8: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8: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17: 국민의힘은 논란 이틀 만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무신사는 7년 전 광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2: 초등학생이 친구 아버지의 차를 훔쳐 50km 넘게 달린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친구와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보도까지 됐던 학생이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흰색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더니 차에서 내린 소년들이 전력질주하며 도망칩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몰다 붙잡혔던 초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부모에게 인계됐던 12살 초등생. 오늘 새벽 또다시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아버지의 차를 훔친 뒤 약 50km 떨어진 충남 당진까지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20: 도난당한 차량은 이곳 시장 도로변에서 발견됐는데 학생들은 이미 차를 버리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19: 아들이 차를 훔쳐갔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초등생 두 명을 붙잡았습니다.
21: 경찰분들이 아이 둘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 저항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생각보다 어린데 어떻게 저러고 있나 걱정도 되고.
19: 이들은 전기 자전거를 타려다 비가 오길래 우발적으로 아빠 차 키를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0년 동안 육체노동자로 일해온 어머니의 얘기를 책으로 출간한 김효선 씨를 만나봅니다. 김효선 씨의 어머니는 14살부터 염전에서 일을 했고 결혼해서도 과수원, 식당, 공장, 병원, 목욕탕, 아파트, 학교 등에서 노동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쉼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는 막노동을 하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다는데요. 어머니와 막상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일한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효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0: 서도 이 이상의 제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 당연히 이게 제목이다. 이렇게 하셔서 아 이게 제목이 되는구나 했었어요.
1: 네.
0: 근데 하고 보니까는 이 책하고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1: 엄마의 인생을 사계절에 이렇게 비유하신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춘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시겠죠?
0: 네. 저희 네. 외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시고요.
1: 뭐 이름에도 사연이 있나요?
0: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향민이에요.
1: 아.
0: 네, 두 분 다 북에서 오셔가지고
1: 네.
0: 네, 좀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50대, 저희 할머니 30대 후반 뭐 이럴 때.
1: 완전 늦둥이네요.
0: 네.
1: 어머니가.
0: 완전 늦둥이로 네. 한참 기다리다가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기다리던 봄의 열매다 해서 춘실하고 지어주셨던 거예요.
1: 뜻이 너무 좋아요.
0: 네.
1: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옛날에는 되게 싫었나 봐요. 우리 따님은.
0: 네. 근데 왠지 친구들한테 알려주기에는 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딸은 좀 이쁜 네. 이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 아, 조금 부끄럽다 그런 생각들도 사실 있어서 좀 숨기고 싶었고
1: 네네.
0: 네, 그 숨기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1: 네.
0: 그래서 엄마한테 개명을 하면 좋다. 요즘에 이름 많이 바꾼다. 좀 세련되게 바꿔보자 이러면 아이 싫어 싫어 막 이래가지고
1: 예.
0: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엄마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게 내가 엄마를 내 마음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엄마를 맞추기를 원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엄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 바로 춘실이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느끼게 됐습니다.
1: 이제 책 제목에 엄마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예. 책 구성을 보니까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우면서 그 과정을 쓰면서 중간중간 엄마 인생 얘기를 이렇게 담으셨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수영을 배운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하고?
0: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1: 와, 4, 5년 동안.
0: 네.
1: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0: 네.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무조건 아무튼 한 번은 수영장에서 엄마를 만나야 되니까 아 오늘은 이제 끝나고 수영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또 조금 흘러가는 것 같이 갈 수 있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한번 끊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있었던 핸드폰도 볼 수가 없고 네,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글도 볼 수가 없고 그냥 엄마하고 맨몸으로 만나는 장소니까 좀 약간은 여행을 다녀온 기분들이 항상 들어요. 수영장 네. 한번 다녀오면.
1: 엄마랑 관계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0: 네. 엄마랑 관계가 많이 달라졌고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 보니까는 네. 엄마가 되게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예.
0: 수영장에 가서 그 수영장에 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막 가서 말 걸고 네, 귀여운 행동하고
1: 네. 네,
0: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1: 네. 네,
0: 이렇게 아기같이 소녀같이 미소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거는 내가 모르던 엄마의 표정인데 하는 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딸을 대하는 엄마랑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엄마는 정말 다른 엄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사실 오늘 어머님이 밖에 오셨어요. 예, 방송국에 같이 오셨는데 딱 뵙자마자 진짜 엄마랑 딸이구나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으셨고 밝으시더라고요.
0: 네. 수영장에서도 보면 네. 다 엄마구나 이러고 많이 알아보셔요.
1: 예.
0: 네, 딱 봐도 엄마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 책에도 보니까 앞뒤 표지에 두 분 사진이 있는데 앞에는 엄마 사진 뒤에는 딸 사진. 두 분이 굉장히 알록달록 그냥 총천연색의 수영모자 쓰고서는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0: 네. 요거는 그 디자인해 주신 작업자분이 예. 그 원고를 읽어보고 떠올린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예.
0: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엄마도 이렇게 알록달록 재미나게 사시고 그거를 좀 제가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배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딱 봐도 어머 엄마랑 딸이네 해서 벌써 거기서 한번 웃게 되더라고요. 네. 예. 수영하면서 이렇게 엄마 관계도 엄마를 좀 다시 보게 되고 관계도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김효선 씨는 온라인 그 서점의 문학 담당 MD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MD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0: 네, MD가 머천다이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은 뭐든지 다 한다이기는 해요.
1: 뭐든지 다 한다. 네, MD
0: 책을 팔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책이 재밌어서 팔.

0: 팔릴 수 있고 궁금해서 팔릴 수 있고 딴 사람들이 읽어본다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할 수도 있고 아 연예인 누가 재밌다던데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모든 상황들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할 수 있는 일에 범위나 여지가 좀 많은 일이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 소설을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주문도 하고 고객하고 뭐 행사도 기획하고.
1: 네. 네.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신다면요.
0: 네. 이 책은 저희 엄마가 인생으로 겪은 사계절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수영을 하면서 수영장에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얘기를 섞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해온 일이 세상하고 책을 연결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춘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네. 시장에서 지나가는 조그만한 아줌마예요.
1: 예.
0: 근데 이런 평범한 중년 여성 한 명의 얘기에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시던데 엄마 오춘실 여사님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0: 네. 저희 엄마 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나이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청소 일 많이 하시고 육체노동으로만 살아오신 분이죠.
1: 네,
0: 그
1: 네.
0: 과정에서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그러면서 다친 일이 많은 분이세요.
1: 네.
0: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의 대단한 점은 그렇게 많이 다치고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밝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1: 네.
0: 그 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1: 예.
0: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참 밝고 성실한 사람이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다.
1: 네.
0: 남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1: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뭐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봤을 텐데 기억나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희 엄마 빵 공장도 다니셨었고
1: 예.
0: 네, 전기 공장도 다니셨었고 청소도 하셨고 목욕탕 청소도 하시고
1: 예.
0: 네, 경비실 청소도 하시고 네, 그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0: 식당도 하시고 과수원도 하시고 네. 정말 그 시켜주는 일이면 다 했죠.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공공근로도 하셨었고.
1: 네. 엄마가 뭐 할 때가 딸로서는 제일 좋았어요, 혹시?
0: 그래도 학교 청소할 때가 엄마가 좀 더 편하다고는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0: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1: 네.
0: 네, 그 앞에 있는 일들보다는 좀 그 어떤 대우 같은 게 좀 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네. 학교 청소는 오래 하셨나요?
0: 네, 학교 청소를 제가 그 학교 청소를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1: 네.
0: 첫 번째 했던 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1: 모교?
0: 네, 제 모교에서 학교 청소를 하셨었고.
1: 아, 그 학교 혹시 다닐 때는 아니었나요?
0: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1: 예, 예.
0: 거기서 한 2년 반 하셨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학교를 옮기셔서 거기서 13년 9개월 하셨습니다.
1: 그 모교에서 청소하실 때는 조금 아는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좀 알았으면 신경이 좀 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를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1: 네네.
0: 저희 엄마가 학교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그 학교인 거는 좀 나중에 알게 돼서
1: 네.
0: 저는 그것도 좀 되게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고
1: 네.
0: 근데 엄마도 내심 제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해줬겠죠.
1: 일부러 안 하셨구나.
0: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엄마한테 나중에 되게 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요.
1: 예. 근데
0: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벙긋벙긋 웃고 지나가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효선이 어머님이라고 잘 해주시고
1: 네. 네,
0: 말 한마디씩 걸어주시고 효선이 착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다고 엄마 그 시간을 되게 좋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1: 예. 사실 이제 저희 방송국에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난히 그렇게 밝으신 분들에서 그분만 뵈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 저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마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0: 네. 학교에서도 그
1: 네.
0: 학생들하고도 거의 뭐 손자같이 지내면서 잘 지내시고
1: 네.
0: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생기면 나눠 먹으시고 뭐 그러면서 잘 지낸다고 얘기하셨었어요.
1: 예.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 엄마가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하지만은 좀 철없을 때는 아 우리 엄마도 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1: 예. 근데 왜 내가 엄마의 삶을 좀 기록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0: 네,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청소하다가 은퇴하시게 된 게 허리 골절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느라고 누워 계신 거를 딱 보면서 아, 엄마가 이대로 세상에 사라지면은 나한테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1: 네.
0: 공포심이 들었고 저희 엄마가 은퇴하면서 황경미와 오춘실 이렇게

0: 적혀서 감사패를 하나 받아오셨는데
1: 네.
0: 네, 그 감사패를 보면서도 이 감사패 같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를 기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는 책이니까 그거를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1: 네. 네,
0: 그래서 이 원고를 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1: 말하자면 딸이 엄마한테 주는 감사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뭉클하네요. 근데 엄마 얘기를 내가 책으로 써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오춘실 여사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0: 처음에 엄마가 얘기한 거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얘기 같은 것도 책이 돼?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작업하는 와중에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아, 그거 하지 마라. 힘들다.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별로 그 내키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몰래 했죠.
1: 아.
0: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책이 엄마 이제 책이 나와. 그러니까는 엄마가 저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진짜 나와? 진짜 설레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아이처럼 네. 설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1: 참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닐 때가 많아가지고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자식한테 혹시 폐가 되는 거는 아닐까 해서 부모님들이 극구 사양하시는데 그 뒷마음까지 보게 되기까지가 참 시간이 걸리는
0: 네,
1: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4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0: 이때 엄마가 어땠는지 네.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엄마 얘기를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김효선 씨도 그때가 굉장히 인생에서 좀 힘든 순간이었다고 하던데요.
0: 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예, 어려운 일들 겪었죠. 적응장애라는 뭐 진단명이 있는데요.
1: 아.
0: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 가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1: 누가 좀 힘든 사람이 있었나?
0: 네. 좀 안 맞더라고요.
1: 예. 회사 생활 오래 하면 한두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들수록 어때요? 엄마를 좀 생각하는,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지던가요?
0: 네. 요즘에도 회사 다니면서 좀 뭐 힘든 순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회사 간 거 생각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저도 힘내서 갈 수 있게 돼요.
1: 네.
0: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엄마는 어지간하면 스스로 사표내고 나오신 적은 없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버틴 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갖고 갈 수 있게 되죠.
1: 네. 엄마도 힘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점에서 엄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혹시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0: 네. 저희 엄마는 잘 잊으시는 것 같아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얘기 예전에
1: 네.
0: 한 2, 3년 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저희 엄마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잘 잊어버리고 잘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건데 그 안에 강인함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요.
1: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시죠?
0: 네.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1: 네.
0: 아주 작은 걸로도 아 오늘은 날씨가 어제 보다 덜 더워서 살겠다 이런 얘기 장난으로 많이 하세요.
1: 아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0: 네, 그래서 항상 살겠다 살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약간 살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말버릇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반대로 살겠다를 네.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사시는
0: 네,
1: 거군요.
0: 네. 수영장 가도 아 오늘 시원해서 살겠다. 아 샤워하니까 살겠다. 맨날 그러세요.
1: 개운해서 살겠다.
0: 네.
1: 아유 청소하니까는 집이 깨끗해서 살겠다. 오늘부터 좀 저도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사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지만 이게 돈만 가지고 평생 일하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는 그거 말고 뭐 다른 것이 있었던가요? 돈
0: 네, 일단
1: 말고?
0: 그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거는 엄마가 청소 일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이 하고 나면 깨끗해지니까 좋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계단을 다 청소하고 나서 뒤를 한번 돌아보면은 그 돌아본 자리가 깨끗해져 있는 그거를 보면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되게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네, 뭔가 남한테 잘못하거나 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자기 몸으로 번 돈이잖아요.
1: 네.
0: 그 돈으로 한 끼 먹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딸 학교 보내고 그게 참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셨으면 집도 그냥 반짝반짝 했나요?
0: 아, 네. 집하고는 좀 계열이 달라가지고 집에서는 청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1: 그건 또 예.
0: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쓰레기를 아예 없애는 건 좋아하시는데. 네.

0: 정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래요. 청소하고 정리 정돈이 조금 결이 다르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아무튼 남들이 볼 때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거기서 보람을 찾으셨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예전에는 좀 엄마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예. 네, 예전에 안쓰럽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엔 점점 엄마가 전혀 안쓰럽지 않다, 굉장히 즐겁게 살았다는 거를 본인이 말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지금 굉장히 밝으신데, 이 밝은 게 본인이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다는 그 자신감이 배어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잘못하고 산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생활이 좀 쌓이면서 사람한테 생긴 자신감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저의 한 50대, 60대가 엄마를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네. 어머니가 정말 삶에 좋은 본보기가 돼주신 거예요. 근데 허리골절하셔서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나셔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그 폐지폐품을 매일 주우셨다고 하던데, 좀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0: 네, 그 많이 말렸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1: 예.
0: 네, 근데 엄마 안 했으면 진짜 좋겠기는 한데, 엄마가 심심하다,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저 엄마랑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1: 엄마랑 같이 다녀도 보셨어요?
0: 네네, 같이 다녀도 왔습니다.
1: 오.
0: 그래서 사람들이 아, 쓰레기를 진짜 많이 버리는구나,
1: 예.
0: 음료수를 마시고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그런 거를 되게 발견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 청소를 하셨으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게 눈에 바로 보이세요.
1: 전문가네요.
0: 네, 전문가셔요. 그래서 보고선 아이고 입만 즐겁지 이러고 바로 가져가세요.
1: 예.
0: 근데 그런 게 좀 한때는 속상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또 본인이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 본인 즐거우시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보물찾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스스로는 머릿속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하고 계세요.
1: 아, 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네요. 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이 되나요? 얼마나 멀리?
0: 1년 하면 한 190만 원 버시는데,
1: 오.
0: 네, 근데 그게 별로 안 하시면 좋겠긴 하죠.
1: 예.
0: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걷는 것도 즐겁고 즐겁게 하신다고 하니까 즐거우시면 하셔라. 지금은 그런 정도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예.
1: 근데 엄마가 그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이 딸에 대한 긍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딸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다고 네.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따님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어머니가 모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다는 얘기, 감사패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들한테 엄마 얘기를 좀 들으셨다면서요.
0: 네, 나중에 들었었어요.
1: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0: 네, 엄마가 참 열심히 하셨다 그런 예. 얘기 많이 들었었고
1: 네.
0: 엄마가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건 잘 몰랐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1: 네, 네. 네. 그런 칭찬 들으니까 딸로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0: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직장에서 엄마가 늘 힘들기만 할까 봐 그걸 염려를 많이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안에서도 엄마가 재미를 찾을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인정받으면서 일해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조금은 좀 염려를 내려놔도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1: 두 모녀가 이렇게 참 보기가 좋은데, 사실 이제 두 분이 같이 살게 지금 살고 계시다고요?
0: 네, 같이 산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1: 5년 정도. 네. 같이 살게 된 이유가 있나요?
0: 네, 엄마가 허리 다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1: 예.
0: 엄마가 직업이 없는 상태시니까 그냥 이제 제가 모셔야겠다 해서 엄마를 모셔오게 된 거죠.
1: 엄마를 부양하겠다 네. 해서. 근데 엄마가 그 인지장애
0: 네.
1: 초기 진단을 네. 받으셨다고요.
0: 네.
1: 예.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셨 다고 하던데요.
0: 네, 너무 슬펐어요. 엄마 예. 그대로 있다가 엄마가 15년, 20년 안에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저는 엄마가 저한테는 절친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 엄마가 나랑 세상에서 제일 친한데 어떡하나 그러고 너무 슬펐죠.
1: 지금은 좀 어떠세요?
0: 네, 지금은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1: 예.
0: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좀 재밌게 살고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면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괜찮아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뭐 연구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마침 수영이 인지증에 좋대요.
1: 네. 네.
0: 이 차가운 물 이렇게 온도가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자극을 받으면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하고 꽃구경 많이 하고
1: 네.
0: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계속 이렇게 머리 이렇게 반짝반짝 자극 드리게 그렇게 같이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1: 그리고 딸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마 엄마 증상을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때요? 취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생을 좀 기록해 보니까 그전에 내가 알던 것과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보이던가요?
0: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진짜 많았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보면은 점점 좀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조금 하다 보면 더 나오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아, 엄마 자신이 기억력이 진짜 정확한데, 이 정확한 거에서도 엄마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있기는 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라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도 저는 엄마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엄마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 좀 겸손해지게 됐어요.
1: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 중에서 좀 알게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엄마가 예전에 사우나 다니실 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회식 이런 걸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엄마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노래 나오고 하면 기분 좋으면 엉덩이 춤 한 번씩 추시는데 지금
1: 예.
0: 춤을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배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1: 엄마 일만 한 줄 알았더니 나이트도 가셨구나.
0: 네, 재미나게 사셨었습니다.
1: 그런 것도 네. 알게 되고 예. 엄마가 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0: 엄마가 그 직장에서 좀 나쁘게 대우받고 이런 거를 저한테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죠.
1: 아.
0: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구박한다. 뭐 혼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1: 네.
0: 저한테는 일이 다 정리가 되기 전에는 저한테 말 잘 안 하세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냥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러면은 저는 또 약간 엄마를 가르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왜 안 가냐 돈 받았으면 가야지 그러고 제가 막 이렇게 엄마 혼낸단 말이에요.
1: 네.
0: 나중에 왜 가기 싫었는지 이유 같은 걸 알게 되니까 그럴 때 되게 미안했죠. 마음 아프고.
1: 그렇군요. 엄마는 또 사정이 있었던 거죠. 네. 예. 그 평생을 육체노동을 하면서 사셨지만 엄마도 이제 품고 있는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알게 됐나요?
0: 네. 사실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생각한 게 가정주부였다고 해요.
1: 예,
0: 네,
1: 꿈이.
0: 네. 꿈이 가정.
1: 꿈이 가정. 옛날에는 현모양처 이런 게 꿈이 많았어요.
0: 네. 예. 그래서 꿈이 가정주부셨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이니까 지금이 엄마는 꿈을 이룬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0: 네, 너무 좋다. 망고 땡이다. 그러면서 엄마 다니세요.
1: 네, 평생 사실은 그런 바깥 일을 안 했으면 지금의 휴식이 덜 달콤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1: 예. 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 휴식이 달콤하겠습니까? 그 김효선 씨도 직장 생활하면서 적응 장애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좀 치유가 되셨는지요?
0: 네, 그 집에 일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 한번 만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엄마하고 만나서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조금 풀어진다 이런 것들 있고 같이 수영장 가면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자주 엄마가 저 자주 안아주시는데 이렇게 껴안아주시면 좀 기분 좋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촉감으로 만지는 게 옥시토신이 분배가 돼서 되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연구가 있대요.
1: 예, 예.
0: 엄마랑 안아주면 진짜 좀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1: 네.
0: 참 좋더라고요.
1: 엄마랑 나이 들어서 스킨십을 네. 어렸을 때 원래 나누던 그
0: 네.
1: 스킨십을 나누면서 내 마음도 좀 네. 치유가 되는 것 같다. 책을 내고 나서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던데요.
0: 네. 엄마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지셨어요.
1: 예.
0: 저희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막 그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뭐 얘기하시면 엄마가 난 그래서 책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1: 예.
0: 오춘실의 사계절 검색해 보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면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1: 네.
0: 너무 똑같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는 너무 놀랍다고 어머 어머니 뭐 이러죠.
1: 네.
0: 네. 그럼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1: 예전에는 저도 어머니가 뭐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자랑을 하면 되게 옆에서 부끄러웠거든요. 아, 엄마 좀 주책이야. 이제 그만 좀 해.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0: 네네네. 하셔라. 즐거우시면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1: 예.
0: 네. 그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엄마는 언젠간 아무튼 떠나실 거니까
1: 예.
0: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예. 싶어요.
1: 엄마한테 큰 낙을 선물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딸이 기록한 어머니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40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엄마의 얘기를 책 오춘실의 사계절로 엮은 온라인 서점 MD 김효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에, 그 밖의 전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고, 사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98%입니다.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과 환경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내가 그린 그림 환경의 날 미술 공모전을 오는 2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꿈꾸는 초록지구인데요.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작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이 됐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전국 발달장애 청소년이고 회화작품을 사절지 규격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접수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내 네이버 폼에서 할 수 있고요. 복지카드 사본과 작품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이 선정이 됩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도화지에 그리는 초록지구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예술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0: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몸을 위한 운동 파트너 이디다입니다.
0: 네, 오늘은 가족의 말 한마디가 운동을 바꿀 때라는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운동 이야기 시간인데 말이 핵심이라는 게 조금은 의외인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몸을 받아들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0: 몸이 받아들이는 신호에 가깝다고요?
1: 네. 우리는 보통 말을 내용으로 이해하지만 몸은 말을 타이밍과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단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말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건가요?
1: 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달이 끊기면 이 판단이 매번 다시 시작됩니다.
0: 그러면 운동의 흐름이 끊기겠죠?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이 길어지거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기보다 확인을 먼저 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도 되는지, 지금 멈춰야 하는지, 이 확인이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작아지고 느려지고 끊깁니다.
0: 청각장애인 분들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군요.
1: 네. 청각장애는요,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상태가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가 다른 상태입니다. 소리 대신 시선, 표정, 리듬, 속도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됩니다.
0: 그래서 더 명확해야겠군요.
1: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다음 동작이 언제 나올지, 내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이게 예측이 되면 몸은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예측이 안 되면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은 것보다 일정한 리듬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리듬과 타이밍에서 만들어집니다.
0: 자, 그러면 직접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1: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가능한 범위에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이다, 어깨만 가볍게 참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먼저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서거나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자,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고 허리는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제 내려가 볼게요.
0: 시작이 좀 늦어지는군요.
1: 맞습니다.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지금 몸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지금 해도 되나? 이 상태에서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긴 설명 없이 리듬으로 가져갑니다. 자, 준비합니다. 박자를 먼저 익힐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깍지 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준비. 둘, 팔꿈치를 쭉 뻗어주세요.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0: 이건 특별히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한 느낌이 드는데요.
1: 맞습니다. 지금 몸이 이해가 아니라 따라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듬으로 움직이는 연습 우리 한 번 더 익혀볼게요.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끼며 준비할 때 하나, 쭉 뻗을 때 둘.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준비, 둘, 뻗어요.
0: 예.
1: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동작을 조금 더 길게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게요. 자, 준비. 이제는 박자가 조금 더 길어져요. 네 카운트로 늘어납니다. 역시 박자를 먼저 느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하나, 한 다리를 뒤로 내려놓고, 둘, 천천히 앉아요. 런지. 셋, 일어나면서 무릎을 들어올리고, 넷, 제자리. 자, 다시 한 번 더 가봅니다. 하나, 한 다리를 뒤로 내려놓고, 둘, 천천히 앉아요. 런지. 셋, 일어나면서 무릎 들어올리고, 넷, 제자리. 이제는 이 동작을 설명을 조금 줄이고 박자에 맞춰서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0: 네.
1: 하나, 둘, 셋, 넷. 다리 뒤로, 런지, 무릎 들고, 제자리.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0: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따라하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니까 훨씬 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이건 이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듬에 몸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동작이니 우리 계속 반복하며 오늘의 운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리듬을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손을 가볍게 들어서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움직임과 같이 해볼게요. 다리 뒤로 런지, 무릎 들고 제자리.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이렇게 시각 정보가 함께 들어오면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0: 예.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옆에 누군가 있다면 손등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손을 살짝 맞잡습니다. 혼자라면요, 누군가와 함께 움직인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운동 다시 두어 번 더 맞춰볼까요?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서로 속도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하나, 다리 뒤로, 둘, 런지, 셋, 무릎 들고, 넷, 제자리. 아마 한 다리를 뒤로 보내는 이 런지 동작이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움직입니다.
0: 확실히 설명만 들었을 때보다는 안정감 느낌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소통과 전달이 맞는 상태입니다. 지금 느끼신 게 바로 핵심입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되려 몸은 복잡하고 멈추고, 설명이 단순해지고 리듬이 살아날수록 몸은 계속 흐르고 이어집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과 방식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0: 설명을 듣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불안해지고 긴장감이 드는데, 뭐 일단 믿고 따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동작이 훨씬 편하게 나와서 안정감이 드는 느낌인데요. 자, 오늘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몸은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신호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0: 예, 오늘 동작과 함께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다. 이 문장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된 우리 동네 참새 방앗간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취미 활동도 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도예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흙으로 구워진 그릇을 꾸미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저는 서울 중구 신동약구 뒤쪽 골목에 도자기 공부와 레포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혹시 어떤 수업 하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5: 도자기.
3: 도자기.
5: 그림
3: 아, 맞아요. 도자기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혹시 나 도자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 뭐 만들어 보셨어요?
4: 접시하고 컵하고.
3: 흙 빚으셔가지고. 많이 만드셨네요. 또 어떤 거 만드셨어요?
5: 접시에 그림 그리는
3: 거 해보셨어요?
4: 다 만들어 봤을 거 한 가지.
3: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혹시 도자기 가마에 몇 번 굽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럼 오늘 좀 알려드려야겠다.
1: 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즐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2: 네,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1: 예.
2: 이미 구워진 도자기 그릇 위에 색을 입히고 무늬를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작품에 마음을 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6: 서울중구 장애인복지관 지역활동팀 홍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동네 참새방앗간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권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이웃 간 관계를 형성한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도예 활동, 추석 음식 만들기,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참새방앗간은 5년 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참여자분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꾸준히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이웃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구워진 도자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형성되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간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복지관 인근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1: 예.
2: 현장에서 직접 참여자들을 도왔는데요. 안예은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7: 오늘 하는 프로그램은 한 번 구워진 도자기에다가 도예용 물감으로 장식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직접 만드신 작품을 실생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큰 것 같습니다. 뭐 수업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낯설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뿌듯하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수업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또 다른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집중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만든 작품은 예쁘게 구워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직접 만든 그릇을 집에 가져가면 정말 의미가 크겠는데요.
2: 그렇죠. 예.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정성을 들인 시간이 담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 한 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김병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8: 좀 즐겁습니다. 사람들 친구도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즐거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하는 거죠. 근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곳에 와갖고 장애인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그 마음으로 되게 평온한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같은 거는 여행을 잘 못 다니니까 좀 여행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좀 평온해졌을까? 남한테 늘 거리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여기 참석하고 나서부터 좀 아 나도 이제 사회에 이런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여기 와서 참석하고 나서부터 평온해졌다고 말하는 게 편하죠.
1: 예, 듣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든다는 게 일상에 큰 변화를 주는군요.
2: 맞습니다. 김병수 씨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뇌경색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어르신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컸지만 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9: 이 복지관 시설이라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여기서 도의를 했는데 먼저 선생님 계실 때는 직접 거기 갔었어요. 공방에 가서 그 접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뒤에 이름까지 써갖고. 그러니까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게 정말. 그리고 기억에 남고 참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 이 복지관 생긴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큰 힐링이에요.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아우 참 환자 미울 때 너무 많아요. 꽃 그려서 이제 뭐 할아버지 먹을 때 이제 거기다 뭐 해서 담아줘야지. 꽃 그림 지금 도안해놨어요. 그래서 뭐 못한 못한 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작품이니까 선생님들이 저렇게 도와주니까 고맙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1: 예, 정말 삶에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을 만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많이 좋아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1: 예.
2: 함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서울 중구 장애인복지관의 우리 동네 참새 방학 간 프로그램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날.

0: 발달장애인 바로 알리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교훈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몇 주에 걸쳐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먼저 부모가 자녀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를 처음 발견하게 됐을 때 가장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내 아이 발달이 느리다? 아니면 어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찾아서 뭐라도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아서요. 인지교육,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 사회성 교육 뭐 많습니다. 부모가 직접 데리고 다니든 아니면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그 가정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전문가에게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 방법도 중요하겠죠.
0: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잘 알려진 가족 상담가 임종열 선생님의 저서 중에 엄마신이라는 것, 모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태어나서 아이가 그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를 볼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처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낯설고 서툴지만요. 아이 발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건데요. 모든 부모는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또 부모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육이 시작됩니다. 부모인 내가 내뿜는 말들, 시선들, 마음들, 모두가 양육 환경이 되는 순간들인데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양육 방법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을 가면요, 마치 부모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막 나타날 것 같고 바꿔야 될 것도 막 나타날 것 같고 추적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배우는 건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1: 아이가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 부모고요. 또 들리는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 말소리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아이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부모가 당연하겠죠.
0: 네. 특히 영유아기가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나 그 자라갈수록은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변수가 뭐 친구, 사회적 문화, 환경 많겠지만 영유아기는 정말 부모와 정말 밀착되어 있잖아요. 왜 부모가 더 나은 교육방법, 양육방법을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깊이 공감한다면 우리가 내 아이 발달을 위해서 전문가 교육이나 치료에만 아이를 맡기지 않고 정말 부모인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아이 발달이 질적으로 발달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가 되실 겁니다.
1: 예, 좋은 양육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잘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0: 맞습니다. 잘 가르치는 방법, 훈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정미 박사의 저서입니다. 잘 반응하는 방법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몇 회에 거쳐서 다룰 텐데요. 아이 발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당연히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아이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요. 모든 부모는 조바심이 나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데요. 당연하겠죠? 오죽하면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고 할까요? 가르치지 말고 반응하라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순간에는 모든 걸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거, 물건, 장면, 사람, 환경, 그것을 함께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자칫 조바심이 나서 아이 눈은 보지 않고 내가 보는 꽃나무,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비둘기, 내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어떤 경우에는 좀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열심히 가르쳐봤자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중요한 핵심인데요. 아이 손잡고 밖에 나갔는데 어른은 날씨가 좋다고 저기 구름 좀 봐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는 또 바로 앞에서 그냥 뭐 비둘기나 다른 걸 유심히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이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비둘기를 보고 있는데 비둘기가 뒤뚱뒤뚱 그다음에 목을 앞으로 팍팍팍 이렇게 찍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려오는 엄마 말은 뭡니까? 뭉게구름 이야기, 파란 하늘 이야기 이렇게 되니 아이 입장에서 보면

0: 비둘기를 보면서 구름에 대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1: 예.
0: 어쩌다가 이런 경우도 있죠, 살다가. 그런데 어른의 조바심 때문에 일상 상황에서 너무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면 배움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바로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반응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를 잘 깊이 관찰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찰 잘 합니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는 다칠세라, 뭐 잘못 먹을 수 없는 걸 집어 먹을까봐 계속 관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관찰한다는 게 아이의 행동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기 쉽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하기라는 거는 깊이 들여다보라는 관찰인데요. 다른 여기 말로 표현하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쉽게 설명하면요, 아이의 행동보다는 현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걸 함께 관심 가져라. 그리고 아이가 놀이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라.
1: 예.
0: 물론 위험한 건 빼고요. 그리고 아이의 현재 감정 상태에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뭐 하려고 저런 몸짓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을 들여다보면서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모방해라. 이겁니다.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보면요. 아이가 옹알이 단계에 있는 아이라면은 옹알옹알옹알 하는 그 소리를 할머니들이 잘 아시잖아요.
1: 어, 예.
0: 오, 그랬어. 옹옹옹 이렇게 하시잖아요.
1: 예.
0: 그거를 젊은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삼촌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블록을 바닥에 톡톡톡톡 두드리는데 저기 볼 별 의미 없이 두드린다라기보다는 옆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자기가 자발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1: 예. 자, 오늘은 장애를 가진 아이의 발달을 돕는 반응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2: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세종께서 아주 그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도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고 예.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이 훈민정음인데
1: 아, 그렇죠.
2: 그리고 이 훈민정음에 나타난 이 정신이 또 대단해요. 바로 이 자주 민본 실용 정신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그것이 갖는 또 의미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아, 세종께서 창제하고 반포한 훈민정음 정말 우리 민족 최고의 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2: 그렇죠. 우리 세계적으로도 봐도 자신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특히 훈민정음은 양반층이 아닌 그 시대로 보면 뭐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 창제 후에 그 반포를 하게 되는데 1446년 9월 10일 이때 이제 그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반포하면서 창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거든요.
1: 아, 제가 그러면 훈민정음의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라. 자, 저도 읽으면서 학창시절의 국어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시 읽어봐도 창제 동기가 정말 너무 와닿고 좋은 것 같은데요.
2: 이거 아마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도 이거는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 이건 무슨 예전에 그 학력고사든 수능 시험이든 정말 출제 빈도가 높거든.
1: 공식처럼 외웠죠.
2: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창제를 하시면서 그 창제 동기를 밝히시는 이 부분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다르다. 이 부분에는 자주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주. 그다음에 어리석은 백성.

0: 사람들을 위한 글을 만들겠다. 이 민본 정신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건 문자로 스트레스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 그전까지는 우리 한자 썼잖아요.
1: 너무 어렵잖아요.
0: 그렇죠. 일단 비주얼부터 피곤하잖아 한자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바로 자원과 모험으로 결합된 이 28자. 이거는 정말 일반 백성들도 이것을 조금만 공부하면
1: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
0: 바로 이런 그 쉬운 글자 실용정신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자와 반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또 세계 어느 문자에도 창제 동기가 밝혀진 문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군요.
0: 뭐 알파벳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본 적이 없어요.
0: 뭐 히라카나 가나카나 없잖아요.
1: 예.
0: 바로 이런 점 때문에도 아주 그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문자입니다.
1: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 유산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것인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글을 창제했다는 점도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0: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일반 양반들은 그래도 다 한자를 익혀서 뭐 어쨌든 시간도 되고 예. 뭐 여건도 되는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그럴 기회가 없죠. 농사 지어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이 뭐 조명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뭐 밤에 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은 가장 쉽게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과 모험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이 훈민정음의 문자 모양은 발음 기관을 이제 딱 그대로 이제 모양을 예. 따고 있고요. 천지인 우리 하늘, 땅, 그다음에 사람의 사람. 모습을 담고 이 문자 조직에는 또 주역 철학의 원리를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문자고 무엇보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너무 편해요.
0: 아, 이게 가장 예. 큰 장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정말 쉽고 우리 한글 쉬운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 외국 학생들 또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출연해서. 예. 정말 우리말 한 3, 4년만 유학 온 학생들도 너무 잘해요. 제가 영어 한 50면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유창하게. 정말 이건 이 문자가 예. 이렇게 쉽다라는 거죠.
1: 아, 우리 한글을 정말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한글 창제에는 집현전 학자들도 크게 공헌을 했죠.
0: 예, 세종이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집현전. 지금도 경복궁안에 가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예전에 그 집현전 자리인데 성삼문, 박평년, 뭐 신숙주 이런 그 젊은 학자들이 이를 한글을 잘 연구하게 했고 특히 성삼문과 신숙주는 그 당시에 중국의 요동에 와 있던 의문학자 황찬이라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10번 이상 다녀오면서 계속 그들의 좀 그 문자 그 뭐 실력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잘 수입을 해서
1: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0: 예, 마침내 1446년 9월 상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에요.
1: 아,
0: 그래서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입니다.
1: 그렇군요. 또 세종은 한글 보급을 위해서도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죠.
0: 그렇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1: 예.
0: 우리 지금 또 이렇게 뭘 기억을 하려면 노래로 만들어주며
1: 예.
0: 그래서 예전에 뭐 새마을 노래도 있었고 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인들 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이게 술술 그 뭐 역사 같은 거 뭐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딱딱 기억나잖아요. 예, 예. 용비어천가가 바로 노래로 한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해동 육룡이 나르시아 일마다 천복이시. 두 번째 장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님일세 곧 좋고 여름하나니. 바로 이런 방식으로 쉽게 한글을 전파시켜 나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반포를 반대한 학자들도 있었죠.
0: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죠. 채말리 등이 대표적인데 가장 큰 게 중국과 다른 문자 쓰면 이건 사대에 어긋난다.
1: 예.
0: 이게 주된 이유예요. 이제까지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오다가 우리 독자적인 말과 글을 쓰게 되면 중국을 자극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이미 이두가 있는데 한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글은 잔재주의 불과다. 어떤 면에서는 제말리는
1: 예.
0: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문자 하는데 좀 되게 좀 힘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1: 그렇군요. 최만리 등의 반대에 세종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0: 바로 이제 가장 큰 게 그거죠. 너는 중국만 알고 우리 백성들은 뭐 처지를 생각 안 하느냐. 백성들이 그 문자를 모르니까 세종이 특히 어떤 부분을 많이 지적하냐면 소송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아. 문자 모르게 되면 우리도 당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한글이 꼭 필요하고 특히 이 중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 이런 부분보다 더 필요한 거는 백성들이 얼마나 좀 안정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선택한 세종의 리더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1: 예, 오늘 특별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고 갖는 의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나도 써봤다 하면서 각자의 사용 방식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인데요. 맛집이나 여행 코스 등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활용했더니 정말 유용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2026년 시각장애인 재직자 AI 활용 직무 향상 과정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직무 향상 과정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를 위해 퇴근한 뒤에 참여 가능한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수업 시간을 배치했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AI 기반 정보 접근 및 업무 활용 기초 교육, AI 활용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생성 실습, 직무별 맞춤형 AI 활용 실습 및 업무 적용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교육기간 중요하죠. 교육기간이 6월부터 12월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22일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은요, 전화 02-733-8335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0일 수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U2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네,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책 한 권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있죠. 그럴 때 저도 그러지만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2021년 좀 됐는데 2021년 말에 출간한 뒤로 2년 반 동안 30만 권 넘게 판매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기준이 판매량 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그죠? 30만 권 넘게 판매됐으니까 어떤 책인지 잠시 뒤에 지상진 씨의 소개로 만나봅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오늘 감상할 작품 임찬익 감독의 다우렌의 결혼 입니다. 영화의 배경이요, 카자흐스탄이에요. 초원과 대도시, 광야와 협곡을 오가며 카자흐스탄 특유의 대자연을 담고 그 속에서 소담하게 살아가는 고려인들의 풍습까지 성실히 묘사한 영화에서 2024년 개봉 당시에 영화 내용과는 별개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는 영화라는 얘기 많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디오가 부릅니다. 팝콘.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해 1월부터 책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1: 맞아요.
0: 그 사이에 일상에 생긴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1: 네, 요즘 책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0: 네.
1: 예전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보다도요. 얼마 전에도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책 추천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복학 및 군입대를 앞두고 그 친구에게 저는 삼국지를 한 번쯤 읽어보면 좋다고 추천했었어요.
0: 네.
1: 그리고 퇴근길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새로운 세상에 나설 20살 청춘에게 진정으로 필요할 문장은 무엇일까 하고요. 네. 결국 며칠 뒤에 총 4권의 리스트를 다시 전달해 주었어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이유를 한 줄씩 덧붙여 주어서요.
0: 아, 근데 이제 개수가 4권이다. 어찌 보면 짧게 끝낼 수 있는 걸 지금 곱하기 4를 해줬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거예요?
1: 네, 책을 고른 이유는 간단했었어요. 네. 이 책들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책들이었어요.
0: 나의 아쉬움?
1: 네, 맞아요. 다행히 그 친구도 정말 감동했었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남기더라고요. 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에게는 화려한 꽃다발만큼 앞으로의 항로를 비춰줄 단단한 문장들이 필요할 텐데요.
0: 네. 오, 지금 이 문장 아주 단단한 문장인데.
1: 아, 그럼요. 네. 오늘 가져온 이 책은 그때 함께 추천했었던 4권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중심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0: 네.
1: 언제나 혼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어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40대 초반인 저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꿋꿋이 버텨내서 얻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책
1: 맞아요.
0: 궁금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사실 이 명절을 이제야 들고 왔다는 사실이 의아할 정도인데요.
0: 네. 네,
1: 예전 대학생들이 진행했었던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추천했었던 책이었거든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터의 에세이로 구분되지만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적 교양을 키우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이기도 하죠.
0: 네. 네,
1: 무엇보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문장은 웬만한 소설보다 강렬해요. 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꾸준히 역대 베스트셀러로 선정될 정도였죠.
0: 이 책을 주로 이제 젊은 층에 추천을 하셨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겠죠.
1: 네.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에 따라야만 하잖아요.
0: 네. 네.
1: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세상이 강요하는 질서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에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텐데요. 낯선 관점을 열어주는 안내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이제 막 어른이 된 청춘들만을 네.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에 혹은 내가 믿어온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순간을 지나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꼭 저한테 한 얘기 같아요.
1: 권해드릴게요.
0: 네. 그 저자가 궁금합니다. 이름이 네. 룰루 밀러인데 네. 어떤 분인가요?
1: 네,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베테랑 과학기자입니다.
0: 기자.
1: 네, 네. 15년 넘게 미국 공영 방송국인 NPR에서 일하고 있죠. 네, 그곳에서 방송도 기획하고 이따금씩 직접 방송 출연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잡지사에도 꾸준히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회고록인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과 실연의 아픔 이후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작가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질서해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서 답을 찾아내선 여정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의 회고록.
1: 네.
0: 그죠. 근데 제목이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1: 맞아요.
0: 이게 뭔가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의미예요?
1: 네, 이 문장은 철저히 과학적인 명제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독자는 아 정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고
0: 아닌데? 어제도 먹었는데
1: 그게 네. 될 텐데 이 책을 읽으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롤리 밀러는 이 책에서 한 남자의 삶에 매료됩니다. 그 남자는 룰루 밀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죠.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려 했었거든요. 이 책은 그녀의 집요한 추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쫓아다닌 인물은 바로 평생 수천 종의 물고기에 이름을 붙였었던 현대 분류학의 거두인 데이비드 스터 조던입니다.
0: 데이비드 스터
1: 조던.
0: 조던.
1: 네.
0: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슈퍼스타입니다.
1: 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찾은 게 역사 속의 과학자. 네. 그죠? 과학 커뮤니케이터답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1: 네.
0: 누굽니까?
1: 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자 전 세계 물고기 중에 무려 5분의 1을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 전설적인 어류 분류학자예요.
0: 스쿠버 다이버예요? 다이버들이 물고기 찾아서.
1: 그러니까요.
0: 예.
1: 책의 초반부에서 룰루 밀러는 그를 거의 영웅처럼 묘사하는데요.
0: 네.
1: 어린 시절부터 생태 분류에 몰두했던 모습이나 스승인 루이 아가시를 따라서 페니키스 섬에서 분류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조던이 오랜 기간 수집했었던 수천 개의 어류 표본병이 지진으로 산산히 흩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0: 아유, 이러면 눈물 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때 반응이 또 압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물고기들의 살점에 직접 바늘을 꽂아서 이름표를 붙여냅니다.
0: 그러니까 집념을 가진 분이네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봐야 되죠.
1: 네.
0: 근데 제목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1: 네.
0: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1: 네. 현대 분류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류라는 카테고리가 네.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네. 말합니다. 고래가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그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육지에서 났었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현대 분기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산에 산다고 산토끼와 선독수리, 산에 사는 수염난 사람까지 모두 산어류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0: 네.
1: 작가는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을 설명하는 데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질을 10분 발휘합니다. 데이비드 스터 조던의 삶과 현대의 과학적인 사실이 맞물려서 작가에게는 구원이 되는데요.
0: 네.
1: 이 드라마틱한 과정이 독자에게는 여느 반전소설 못지 않은 강렬한 감정 의 파도를 선사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1: 네.
0: 설명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 뭔 얘기지?
0: 그러니까 근데 자꾸 강렬하다고 하니까
1: 강렬합니다.
0: 아, 알겠어요. 일단 읽어보라는
1: 얘기죠?
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읽고 났을 때
1: 네.
0: 뭔가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의 네. 한 문장 어떤 건가요?
1: 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을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생물에게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0: 네,
1: 혼돈에 절망하던 작가가 마침내 세상을 마주하면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어쩌면 장애라는 이름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의를 위해서 그어놓은 분류 너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타인이 그어놓은 테두리 밖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이 땅의 모든 청춘에게 그리고 삶의 질서가 무너져서 막막한 어른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요.
1: 네, 윤하가 부른 태양물고기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묵동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조은경입니다. 저는 안내견 토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토지가 저한테 이제 첫 안내견이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중도장애 시각장애인이 돼서 토지는 22년도에 제가 5월에 만나게 된 안내견입니다. 제가 이제 지팡이로만 짚고 다니면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내견 같은 경우는 목적지나 이런 곳에 또 제가 잘 찾아다니고 가장 좋은 거는 뭐 장애물을 잘 찾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상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도 많이 되고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뭐 중도 시각 됐을 때는 나오기가 조금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장소를 이제 새로운 곳을 다니다거나 이러면은 물론 이제 복지 바우처 이런 택시들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이 동네 잠깐이라도 뭔가 사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차를 불러서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혼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혼자서 나가기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내견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나가는 게 그런 거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1: 서울 중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조은경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됐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게 되니까 이 길을 찾는다든지 장애물을 피하는 것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혼자 이동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이동할 때는 활동지원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 혼자 독립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면 좀 더 독립성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문수의 비밀.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영화 제목이 바우렌의 결혼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외국인의 결혼 이야기인가요?
1: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내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자 또 UN에서 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딱 어울리는 영화를 한 편 골랐어요. 다큐멘터리 조연출인 승주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짜 결혼식을 찍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0: 네.
1: 고려인 박루슬란 씨가 감독을 맡았고 승주는 배우 이주승, 신부 아디나는 고려인 아디나 바잔, 또 촬영 감독 영태는 구성환 씨가 연기했어요.
0: 그러면은 이 신부는 아니고 신랑 이름이 가짜 신랑 이름이 다우렌.
1: 맞습니다.
0: 아예 어쩐지 좌충우돌 이야기가 예상이 네. 됩니다.
1: 네, 좀 코믹 요소도 있고 네. 잔잔하게 힐링도 되는 영화예요. 조연출 승주는 케냐의 난민촌에서 촬영한 다큐 영상을 편집하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노트를 잃어버린 바람에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서
0: 아이고.
1: 케냐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적어요. 근데 김 PD가 방송 전에 그걸 발견하고 다큐의 생명은 팩트라면서 승주를 혼내고요. 송 대표는 김 PD에게 빌어서 승주의 실직을 막아주고
0: 네.
1: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카자흐스탄 편 연출을 승주에게 맡겨요. 고려인 감독 박유라가 한국말과

0: 불러서 애태우다가 어찌저찌해서 결혼식장으로 가지만 중간에 차가 진흙길에 빠지는 바람에 또 제 시간에 가지 못하죠.
1: 네.
0: 그래서 아, 망했다 해서 이제 승주가 귀국하겠다고 하자.
1: 아, 왜 아니겠어요.
0: 네. 송 대표는 반드시 결혼식을 찍어오라며 이번에 잘하면은 찍고 싶어했던 것들도 다 연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유라는 돈을 안 드리고 다큐를 찍을 수 있을 거라며 자기 할머니와 삼촌이 사는 마을을 알려줘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함께 감상하시죠. 김봄 성우의 해설, 장지민 성우의 더빙입니다.
2: 영태가 길거리 음식점에서 케밥을 사들고 온다.
3: 아우, 이 카자흐스탄 오면은 양고기나 실컷 먹을 줄 알았는데 아, 꼭 이런 거 먹어야 돼? 아, 그리고 호텔 조식은 또 왜 안 먹는 거야 도대체?
4: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돈 아껴야지.
3: 야, 승주야.
5: 우리 신혼부부라고 찍을까?
4: 고려행 결혼식을 찍어야 돼. 기획안이랑 다른 걸 찍으면 곧바로 아웃이래.
3: 아니, 너나 나 이것도 안 찍고 가면 우리 잔금도 못 받잖아. 아니, 포기할 거 아니면 우리 송진 찍어 한번 가보자. 응?
2: 승주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다.
3: 그 뭔데 그렇게 심각해? 응?
2: 산과 들판. 호수가 있는 풍경 사진이다.
3: 너 이거 어디야? 와, 대박.
6: 이거 유라 감독이 보낸 거야?
3: 아니 뭐 갖다 대면 그림이네. 야, 가자. 가서 뭐 그 결혼식이든 뭐든 찍자. 내 정도는 그냥 다 나오겠다. 가자.
2: 승주와 영태가 카자흐스탄의 대표 도시 알마티를 떠나 유라의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로 출발한다. 푸른 들판 사이로 개울이 흐르고 말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에르잔의 차가 도로에 있는 파란색 기둥 사이를 통과한다. 잠시 후 승주와 영태가 짐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다.
3: 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냐?
7: 안녕.
3: 어이, 에르잔, 오늘 안 자고 가? 나랑 오늘 보드카 한잔 하죠.
7: 마음만치 가야 돼. 빨리빨리 가.
3: 아이, 빨리빨리 하다. 이 파차.
7: 바이바이 가이즈. 바이바이.
3: 아, 뭐 진짜 가는 거야? 아이씨.
2: 에르잔이 차를 타고 떠나자 승주와 영태가 손을 흔들며 배웅한다. 두 사람이 짐 가방을 끌고 마을로 향한다.
8: 나브로 파샤 알라바지. 어서 와.
2: 유라의 삼촌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반긴다. 잠시 후
9: 국식. 고려 사람 국식. 한번 먹어봐.
3: 아이, 잘 먹겠습니다.
9: 나도.
3: 감사합니다.
9: 많이 먹어.
3: 네. 와, 대박. 야, 안에 국수 들었네.
2: 영태와 승주가 할머니의 집 주방에서 비빔국수를 먹는다.
10: 진짜 맛있네.
3: 야, 이건 뭘 할까? 이 평양냉면과 잔치국수의 좋은 장점만 있는 맛이랄까? 아, 이거 뭐랄까? 이거 환상의 좋아. 아유, 재밌네. 응? 맛있어, 맛있어.
11: 형, 먹방에 드시겠다.
12: 이 국시가 국시 맛이지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다.
10: 형, 이거 찍자.
3: 자, 그냥 좀 먹자, 오늘은 좀. 응?
9: 한 그릇 또 먹어. 응?
3: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응.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같아요.
2: 영태가 할머니를 와라 껴안는다. 승주가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강가에 앉아 양손에 물을 적신다. 강가에선 소들이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시고 있다. 승주가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승주가 들판에 앉아 쉬고 있는 양떼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곤 멈칫한다. 말을 탄 누군가가 양떼들을 지켜보는 중이다. 승주가 말 탄 사람을 자세히 확대해서 본다.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린 젊은 여자다. 여자와 눈이 마주친 승주가 놀란 얼굴로 카메라에서 눈을 뗀다. 뒤이어 여자가 찡그린 채 말머리를 돌리자 승주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여자가 멀어져가는 승주를 가만히 응시한다. 삼촌이 휘파람을 불며

0: 뒷마당에서 숯불에 감자를 굽고 있다.
1: 어서 오라. 한잔해야지.
0: 승주와 영태가 다가온다.
2: 삼촌이 처음부터 술을 권하는 게 이게 좀 영 미심쩍인데요.
3: 네. 네, 삼촌은 고려인 마을을 내일 다녀와서 결혼식을 하는지 보고 없으면은 카자흐스탄의 온 마을을 뒤져서라도 자기가 구해오겠다고 확신을 줍니다. 승주와 영태는 삼촌의 허풍에 의심을 하지만 또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다음 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영태는 전통주를 마시는 주민들과 합석을 하고요. 승주는 뛰어가는 아이들을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봐요. 근데 한 여자가 양궁으로 관역을 정확하게 마치는데 네. 들판에서 말을 타던 아디나였고요. 아디나는 촬영을 하던 승주를 보고 나가라고 해요. 승주는 영태한테 돌아가는데 그새 삼촌이 와 있었죠.
2: 어떻게 뭐 구해온다니까 좋은 소식 가져왔을까요?
3: 삼촌은 마을로 가다가 사진을 찍고 있는 고려인 신혼부부를 발견했고요. 네. 그 마을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는데 문제는 그 결혼식이 한 달 뒤라는 거였어요.
2: 예.
3: 네, 승주는 일주일 안에 영상을 찍어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리허설처럼 미리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식장 대여료나 또 음식값이 필요해서 돈이 없는 승주한테는 불가능했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계속 만나보시죠.
4: 그래 내가 이 유라 동무들이니까 이번 결혼식은 꼭 짓게 할게. 그럼 이 마을에서 가짜 신랑 신부를 구하자. 에이, 카자흐 사람들 이 마을 잔치 좋아해. 한동안 이 마을 잔치가 없었어. 이 바빴어. 어? 이번 결혼식 하면 모두가 다 즐거운 잔치가 될 게야.
5: 삼촌 안 돼요.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앞당겨 찍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 반응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진짜처럼 보이겠어요?
4: 이러면 일 없담. 이 사람들이 다 결혼식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럼 진짜가 되지. 맞지?
6: 그러네. 삼촌 말 맞네. 아니 마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아 그게 진짜인 거지.
5: 삼촌 그건 조작이잖아요.
0: 영태와 삼촌이 입을 다문다. 송 대표 사무실.
7: 그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서 별 변화가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건가요?
8: 아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잠시만요.
9: 대표님 섭외도 안 되고 저희 철수할게요.
8: 야 안 돼.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서든 찍어가지고 한국에 와야 돼. 여기 연출해서라도 찍어와.
9: 제가 인터뷰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지만 그건 진짜 아니죠.
8: 야 승주야. 그 카자 결혼식이든 고려인 결혼식이든 네가 무조건 어떻게든 찍어.
9: 대표님. 아 미치겠네 진짜.
0: 승주와 영태가 삼촌을 따라 마을을 둘러보고 다닌다. 길에 걸어오던 마을 남자들이 삼촌과 반갑게 악수를 하고 간다. 영태가 덩달아 웃으며 젊은 남자를 가리킨다.
10: 한 번에 찾았어.
0: 회상.
11: 마을 사람들 속이려면 신랑 신부는 무조건 미혼이어야 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결혼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0: 현재.
12: 20대. 오, 아가 셋이야. 제 둘째고. 그리고 이 고려 사람 아니야. 이 키르키스탄 사람.
0: 회상.
11: 다큐의 컨셉은 고려인의 결혼. 따라서 신랑 신부 중 한 명은 무조건 고려인이어야 합니다.
0: 현재.
10: 젊은 여자.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20대 초반.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내린다. 엄마랑 있네.
12: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 내 속에 아도 있고.
10: 아니 20대 초반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해 여기는?
12: 아니 그거야 한국인 늦게 하는 거지.
10: 삼촌 왜 안 했어요?
6: 고려인 총은 여기 있었네.
10: 빨리 찾아보시죠.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
0: 삼촌이 누군가를 발견한다.
12: 야, 아지나. 이 신부가 뭐야? 이 아지나가 딱이지.
0: 아디나가 말을 타고 온다.
10: 삼촌이 통역 좀 해주세요.
0: 세 사람이 아디나의 앞으로 걸어간다.
13: 브리벳.
14: 안녕.
15: 안녕하세요.
14: 잘 지내지?
15: 네.
14: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 다큐를 찍으러 왔어. 그런데 신부가 없어서 신부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신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15: 한국에서는 결혼을 가짜로 하고 그러나 봐요. 아디나가 차갑게 말을 몰고 가버린다.
13: 뭐라고 했냐 하면
16: 어떻게 결혼식을 가짜로 찍어요?
13: 이야, 벌써 다 알아들어? 몰라지스. 아.
16: 근데 저 여자분은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13: 글쎄, 무슨 일을 해야 한다지? 일단 이 목장에서 양, 소, 말을 돌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알마티 대학에서는 양궁 선수였다. 중간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이 선생질한다. 마을 어르신들 집도 고쳐주고 울타리도 세우고 벤트도 칠해주고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
17: 야, 그 홍반장이네, 홍반장.
13: 홍반장?
16: 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알마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13: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디나, 이 못하는 일이 없어.
2: 아디나가 단번에 거절했지만 야, 근데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고 다른 네. 방법도 근데 마땅히 없을 텐데요.
3: 네, 예. 그래서 이제 승주 일행은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봐요. 아디나는 아이들한테 양궁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네. 출연료가 있다는 삼촌의 말에 아디나는 신랑이 누구냐고 묻지만 승주라는 걸 알자마자 안 한다면서 쌩 가버립니다. 네. 삼촌은 나이가 많고 또 영태는 누가 봐도 몽골 사람의 외모여가지고 승주가 신랑으로는 적격이었죠. 네. 승주의 카자흐스탄식 이름 다울에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2: 자, 뭐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신부를 구하러 네. 다른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3: 네. 근데 그날 밤 아디나는 엄마가 신장병 때문에 쓰러지셔서 아이고, 예. 삼촌의 집에 급히 찾아옵니다. 삼촌의 차로 병원까지 가고요. 승주가 아디나 엄마를 업고 뛰면서 위기를 넘기죠. 고마워하던 아디나는 가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승주 말처럼 잔치를 해서 주민들을 잠시 행복하게 해주자고 좋게 생각을 바꾼 거죠. 삼촌 덕에 결혼 소식은 빠르게 퍼지고요. 마을이 무슬림 문화이기도 하고 신랑이 사냥을 하는 게 고려인 풍습이라는 삼촌의 말에 승주와 영태는 잔치 음식을 위해서 멧돼지 사냥을 나갔는데요. 네. 영태가 공격을 당하려는 순간 승주가 총을 쏴서 멧돼지를 잡아와요.
2: 화면 해설 영화 다울의 결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17: 지금 오네.
13: 어서 오라.
18: 시작하지.
17: 와. 아디나, 이 국시 하나쇼?
15: 국시 너무 맛있죠?
17: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19: 많이 먹어. 예?
16: 근데 아디나도 국시 알아요?
13: 국시 잘 알지. 이 좋은 날 먹는 음식이니까.
16: 야, 국시도 먹고 직접 멧돼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신랑 진짜 된 것 같네.
19: 진짜 신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신랑하고 멧돼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17: 응? 삼촌, 아니 그 신랑이 사냥을 한다는 풍습 그 뻔이었어요?
16: 아, 뭐예요?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사냥했는데. 네. 아, 너무하네 진짜.
19: 아, 됐어. 돼지고기 있으니까 됐다.
15: 승주와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서로를 본다.
14: 승주, 네가 멋진 남자로서 멧돼지를 잡은 거야. 잘했다. 악수하자.
13: 나와이.
17: 먹어. 먹자.
15: 승주가 아디나에게 총 쏘는 신용을 해보이고는 국수를 먹는다. 잠시 후 아디나와 승주가 나란히 마을길을 걸어간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디나가 집으로 가다가 멈칫하며 승주를 돌아본다. 잠깐 들어올래요?
16: 야.
20: 예? 됐어. 줄.
15: 승주가 미소 지으며 아디나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아디나가 차를 준비하는 사이 엄마가

0: 다우렌이 나를 업었을 때 결혼할 사람이구나 바로 알았지. 엄마, 이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다고 대답하잖아. 엄마, 이 결혼 가짜로.
1: 아디나 뭐든지 잘해요.
0: 다우렌, 한국은 양궁을 잘하니까 아디나 양궁 꼭 다시 시작하게 해줘. 알겠지?
2: 야!
1: 아디나, 화장실 어디야?
0: 아디나가 손짓하자 승조가 주방문을 열고 나간다. 승조가 두리번거리다 또 다른 문을 연다. 화장실이 아니라 아디나의 방이다. 승조가 문을 닫으려다가 이내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본다. 방 안 벽면에 바닷가 사진이 걸려있다. 다리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 광안리 사진이다. 장식장 벽면엔 양궁을 하는 아디나의 사진들이 붙어있다. 승주가 피식 웃으며 방에서 나간다. 아디나와 승주가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다.
3: 승부.
0: 안녕히 가세요.
4: 어디 가요?
0: 아디나가 승주를 한번 돌아보고는 웃으며 간다.
4: 같이 가요. 같이.
0: 나랑 같이요?
4: 어, 야.
0: 승주와 아디나가 온 곳은 양대들이 논의는 푸른 들판이다. 아디나가 말 위에 올라탄 상태로 승주와 양대들을 본다. 승주가 양팔을 벌리고 아이처럼 양대들 쪽으로 뛰어가자 양들이 기겁하며 달아난다. 아디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는다. 승주가 양떼들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자 아디나가 말을 타고 승주를 쫓아간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2: 이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
5: 그렇죠. 네, 네. 좀 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날 밤 아디나의 엄마는 다우렌이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을 하면 다우렌을 따라서 한국에 가든 또 알마티로 가든 이곳을 떠나라고 부탁을 하고 아디나는 그러겠다며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다음 날 승주와 아디나는 호숫가에서 웨딩 사진을 찍고 아디나는 승주가 싸온 김밥이 맛있다며 떡볶이도 먹고 싶다고 해요. 샤린협곡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디나는 여기 살면서도 처음 와봤다고 합니다.
2: 이게 어머니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5: 네. 승주는 방에서 한국 사진을 봤다며 더 넓은 곳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묻고 여기에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해요. 근데 아디나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평가하냐면서 네, 이곳에 있다고 자기 꿈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쏘아붙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디나는 양궁하는 사진과 바다 사진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다음 날 주민들이 모여서 신나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영태가 촬영을 하는데 승주와 아디나의 표정은 썩 밝지가 않아요.
2: 네, 화면에 설 영화 다우렌의 결혼 마지막 내용입니다.
6: 야, 승주야. 어? 오늘 좀 그림 좀 만들게. 아주나 데리고 좀 춤춰봐 빨리.
0: 테이블 앞으로 나간 신랑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신부가 신랑의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한 뒤 신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6: 뭐 하는 거지? 야, 지금 제대로 좀 해봐.
0: 승주가 어색해하자 신부가 미소 띈 얼굴로 리드를 한다.
6: 야, 좋다 좋다.
0: 삼촌과 할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지켜본다.
6: 야, 그림 좋아.
0: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진 승주와 아디나가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눈을 맞추며 다정히 춤을 춘다. 그렇게 예식이 무르익어가고 어느덧 신랑 신부가 차를 타고 떠날 시간이 온다. 엄마가 딸의 양보를 번갈아 비비며 입맞춤 소리를 낸다. 잘 가. 승주가 차 뒷문을 열어주자 아디나가 조심스럽게 올라탄다.

0: 다우렌, 아디나를 잘 부탁해. 행복해야 돼. 엄마가 승주를 꼭 안아준다. 승주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반대편 문 쪽으로 가서 차에 탄다. 풍선을 단 신혼부부의 차가 출발하고 영태가 그 모습을 촬영한다.
1: 아, 끝났네.
0: 신혼부부의 차가 한적한 도로에 멈춰서고 운전석에 앉은 삼촌이 뒤를 돌아본다.
2: 승주,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3: 네.
2: 아진아, 이 모스나...
0: 삼촌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디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신랑 신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삼촌이 차를 몰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예식장엔 하객들만 남아 왁자지껄 웃으며 술을 마시는 중이다. 유쾌하게 술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영태도 끼어있다. 아디나가 차에서 내려 들판을 걸어가고 승주가 그 뒤를 따른다. 아디나가 멈춰서더니 잠시 침묵한다. 이윽고 아디나가 미소 띈 얼굴로 승주를 돌아본다.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네요. 아디나가 손을 내밀자 승주가 그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한다.
4: Goodbye, Dorian.
0: 아디나가 승주의 손을 놓고 들판 쪽으로 걸어간다. 승주가 그런 아디나를 오래도록 바라본다. 아디나가 방 안 화장대 앞에 앉아 신부 화장을 지우기 시작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눈과 코, 볼과 이마를 꼼꼼히 지워나간다. 아디나가 사진 한 장을 들어서 본다. 화살을 활에 고정시키는 자신의 모습이다. 아디나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긴다. 승주가 방 안에 걸어둔 파란색 예식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소파에 앉아있는 승주의 옆에 캐리어 가방이 놓여있다.
5: 아, 이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결말인데 아, 좀 씁쓸하네요. 예, 네. 아쉽고요.
6: 네. 유라가 목발을 짚고 나와서 승주와 영태를 배웅하고요. 승주는 한국에 돌아가서 결혼식 영상 속의 아디나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네. 네, 아디나한테 보낸 승주의 메시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마을의 초원과 주민들이 그립고 결혼식 때 주민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을 봤는데 즐거워하면 그만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 네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다큐는 보여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샤린 협곡에서 주제넘게 했던 말도 사과합니다. 승주는 이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거라고 하죠.
5: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첫 연출 데뷔를 앞두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6: 그렇죠. 예. 네, 송 대표는 마감 내에 납품만 하면 되는 거여서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간다고 알려주지만 네. 그래도 승주는 사표를 내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갈치 다큐를 찍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수산 경매장을 촬영하고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마침 TV에 나오는 부산 양궁대 해 중계에서
7: 소름.
6: 아디나가 10점을 쏘는 거예요. 와. 승주는 못 보고 나가고요. 광안리 해변을
5: 봤어요. 네.
6: 광안리 해변을 걷다가 다우렌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아디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웃고요. 호숫가 웨딩 촬영 때 갈치 다큐와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던 승주와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아디나의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돼요.
5: 자, 그렇군요. 왠지 그 뒤에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영화 다우렌의 결혼 지금까지 화면의 설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마지막 곡으로 핑크 스웨치의 At My Wors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돌 만나 잘 기릅시다.
2: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계획을 실천합시다.
3: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4: 딱 하나만 나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5: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6: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7: 합계 출산율 0.72명.
8: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9: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탓에 부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올해 문을 닫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초등학교의 마지막 이별식 현재.
10: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하자는 논의.
11: 우리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주 배경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12: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 캠페인까지 벌였던 197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초고령화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그 빈자리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시대. 노동시장이, 동네 풍경이, 학교 교실이 바뀌고 있다. 반길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변화를 꿈꾸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간. 우리 앞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다문화. 그 선택을 50년 먼저 한 나라가 있다.

0: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1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이유.
1: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2: 호주에서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3: 지루하지 않다는 거일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 음식이든 뭐든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2: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느끼고 서로를 환영하는 나라니까요.
4: 모든 사람이 존중받거든요. 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5: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뭐 경쟁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0: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1: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2: 요라 구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이민자가 환영받는 나라 호주. 호주는 거대한 다문화의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1973년 호주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도입했죠. 대전환의 50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수는 약 17만 명. 한국인 이민자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60년대 말 소수의 공무원과 유학생, 기술자들이 호주로 건너갔고 백호주의가 폐지된 직후인 1974년 베트남에서 일하던 500여 명의 한국인 참전 기술자들은 귀국 대신 호주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내려진 사면 조치로 이들은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얻었는데요. 국경의 문턱을 넘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3: 우리 1세대 아버님들 세대 중에 별명이 직직폭폭 아저씨인데 영어를 잘 못해서 직직폭폭 소리만 내며 그 한참을 헤매던 그 아저씨를 보고 그 소리만으로도 알아챈 호주 이웃이 직접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칭해지는 그 시절 우리가 견뎌온 언어 장벽의 단면입니다.
2: 시드네 한인회 형주 백 회장이 들려준 50년 전의 기억. 사방이 낯선 땅인데 말까지 안 통해 서러웠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많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호주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찌감치 정교한 다문화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서 답을 찾아보죠.
4: It wasn't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5: 이 정책 결정은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경제적 맥락에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약 10년간 이민자를 비교적 적게 받아왔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중위 연령이 38세로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젊은 편이죠.
2: 워낙 인구가 적었던 호주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예상된 심각한 인구 감소는 호주의 운명을 가를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민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 중심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 매년 1%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1년에도

0: 그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이민부 차관보를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심각한 저출생과 가파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정교한 이민 정책을 설계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1978년 갈발리 보고서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The Galbally Report was very significant for Australia.
2: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에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오던 이민자들이 점점 아시아 쪽 출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고, 갈발리 보고서는 바로 그 흐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0: 78년 호주 정부는 이민자 공동체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 프랭크 갈발리에게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회통합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훗날 이민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문화와 권리를 지키고 이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갈발리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요. 그 핵심은 언어였습니다.
2: 특히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 그리고 그동안 이민자가 거의 오지 않던, 즉 비교적 낯선 나라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들을 돕는 정착지원센터의 재정지원을 할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0: 말을 가르치고, 말을 이어주고, 말이 닿는 공간을 만든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3: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4: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갈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감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5: So by speaking the language, you make sure that people feel included.
6: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도 놓치지 않고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BS의 진짜 강점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 있다고요.
5: Bu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people say. So our purpose is
6: 우리의 사명은 영어로는 모국어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문화의 풍요로움과 깊이, 중요성을 호주 전체에 보여주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0: 상대방의 언어로 말 걸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SBS 언어 콘텐츠국 다비데 스키아파 피에트라 국장이 말하는 이 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1975년 비영어권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알리기 위해 소규모로 다 언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문화 공영 방송인 SBS 설립을 본격 추진했고 1979년에는 드디어 한국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7: Radio 2EA, The Voice of Ethnic Australia.
8: You are listening to 3EA, a station of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9: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멜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SBS 한국어 방송입니다.

부주 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유화정 PD입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시드니에서 첫 전파를 탄 건 1979년입니다. 당시 한인 집성촌이었던 캠시에서는 누군가 고국을 다녀오며 가져온 그 한국 신문 한 장이 빛이 발할 정도로 온 동네를 돌 정도로 그만큼 정보가 귀했습니다. 때문에 주 1회 30분간의 한국어 방송은 고국 소식과 호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창고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자들께서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뭐 이러한 사안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달라, 이 소식은 빨리 신속히 전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의견과 요청이 정말 전화로, 엽서로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이나 복지, 교육 등 그 호주의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나 또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쇄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그럴 정도로 쇄도하곤 했군요.

0: 2002년 제가 기억나는 거는 FIFA 한일 월드컵 때 그 한국 경기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마침 저희 호주 공영 SBS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그 한인 동포들의 그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4강 신화 럭비와 크리켓을 즐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호주가. 그런데 축구에 열광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 SBS의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를 위해 시작됐지만 그 전파는 어떤 의미에선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 SBS는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SBS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SBS가 호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전형적인 호주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조차 SBS를 보면서 세상을 배워가셨거든요.
1: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에게는 호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호주인에게는 울타리의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었던 겁니다.
3: 저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나혜인입니다. 다언어 방송으로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인사회를 호주 주류사회와 이어주고요. 이 동시에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을 가진 서로 다른 세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 한인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널리 알려집니다.
0: 2000년대 초반 방송된 김치 특집은 호주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린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시리얼이죠. 윗빅스로 버무린 김치까지 저희가 전하면서 그 김치 연대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생각해 본 게 윗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는 풀을 안 쓰고도 이미 다 제조가 돼서 익혀서 나온 건데 컴프레스만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기도 쉽고.
3: 제가 한국인인데도 김치 주스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가요?
5: Well, you know, we've been calling it a kimchi tonic now because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drink a lot of if you're thirsty, for example.
6: 저희가 이제는 김치 토닉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그런 종류의 음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김치를 팔기 위해서 김치를 통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이 아름다운 국물이 남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마시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추에서 나온 즙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지켜봤죠. 그런데 시드니에서 정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술집에서는 재미있는 이름을 불러요. 보드카나 진, 소주 등 술을 넣어서 브로디 메리를 바꿔서 김치 메리로 부르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메리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김은 한국식 성이니까요. 이제 김치는 지난 10년 동안 꽤 인기를 얻었고 호주에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7: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호주에 와서 부시터커, 그러니까 호주 토종식 재료나 현지에서 잡히는 생선을 가지고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호주구나. 세계가 호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Also starts developing its
1: own recipe. SBS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자연스레 보여줍니다.
8: Most recently, we were talking about Lunar New Year.
7: 최근에는 음력 설을 다루면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 분은 음력 설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다른 한 분은 라마단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그 두 명절이 같은 시기에 겹쳤어요. 저희는 그 가족이 어떻게 두 문화를 존중과 사랑으로 어우르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저는 SBS가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양한 문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또 누구나 다른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어울리는 연결의 힘은 고통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대인들의 명절인 한우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본다이 비치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테러였죠. 다양성으로 지탱되어 온 호주 사회가 깊은 균열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8: What I'm very proud of is the fact that here at SBS.
7: 그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건 SBS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랍어 팀이든 히브리어 팀이든 페르시아어 팀이든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유대를 쌓고 협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외에서 또 호주에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최근에 저희는 다시 본다이 비치로 가서 히브리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특권 같았어요.
1: 그날 호주 사회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쓰라렸지만 SBS 구성원들에게는 또 다른 계기가 됐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팀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죠. 말은 달라도 같은 파도 앞에 서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우리를 오히려 가까워지게 한다는 걸 50년 다문화 역사를 가진 호주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언어 방송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일상 속의 언어 안전망도 비교적 촘촘합니다. 이민자들이 공권력 앞에서 주눅 들거나 언어, 문화적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과 공공기관, 기업 어디서든 국가 통번역 서비스인 TIS를 통해서 전화로 또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이게 다문화 커뮤니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한 목소리 똑같이 해요. 레바네스도 그렇고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뭐 차이니스도 그렇고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 하면 괜히 죄를 안 져도 섬뜩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당하게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권리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1: 경찰 다문화 자문위원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고 남희 전 자문관은 80년대에 법정과 경찰서에서 통번역사로 일했는데요. 한국 이민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9: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면은 눈을 깔잖아요.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이거는 정직하지 않고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는 어른들하고 눈을 안 맞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 우리의 풍습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영어로 다 킥이라는 것은 나의 포스를 다 발에다 힘을 주고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는 탭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강약 때문에라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맨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할 적에 비디오와 오디오로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는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를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영사관에 연락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찰들이 페어하게 다 워닝을 하거든요.
1: 이런 어려움은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문화 커뮤니티로 구성된 호주에서 경찰이 모든 언어와 문화, 풍습을 이해할 순 없겠지요.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함께 이민자 집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위원회가 생겨난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일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 CMCF의 다이애나 압델 라만 부의장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0: TIS is very expensive if you're to utilize it. So that's the issue. Somebody's got to pay for it.
11: 통번역 서비스는 솔직히 아주 비쌉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통번역 서비스는 보통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하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를 아는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서비스예요.
10: As you know, even if I were to do it in English, in a situation when you're heightened, you know, if there's
11: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평소엔 잘 알아듣는 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가령 심각한 의료 상황이라고 해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의사 말이 귀에 들어와도 머리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영어를 듣고 있으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꾸 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게 외국어로 진행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춘 통역사 말이에요.
1: TIS의 시작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를 위한 정부 지원 번역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민자 수가 늘면서 통역 서비스도 바로 도입되는데요.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헤아리고 번역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 다문화 연락관 주정부 코디네이터인 리마 알하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12: Because Mekla's aren't in a uniform, so they're not sworn police. I think that
13: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제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즉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져요. 만약 우연히 경찰관이랑 한 방에 있게 된다면 그 경찰관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긴장되잖아요. 하지만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배지만 달고 사복 차림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요. 더구나 그 다문화 연락관이 자신과 같은 배경 출신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12: If there is an issue or an incident that occurs, and we do know there's some tension in the communities, one of the things that's
13: important for us is that we use the mechanism. 예를 들면 해외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호주 커뮤니티까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섰고 다문화 연락관도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포착되면 우리 팀이 모든 당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갈등이 왜 우리에게까지 번졌는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11: 어느 사회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문화 연락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언어를 헤아려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에겐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겠지요. 무슬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거예요.
10: So it's important to be there.
1: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통 번역 서비스는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통역사가 말을 번역한다면 다문화 연락관은 말 너머의 상황과 정서, 문화를 번역합니다. 호주의 언어 안전망은 이렇게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통 번역은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순 기능도 있습니다.
10: Because if you want somebody to sign a piece of paper,
11: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묻겠죠. 왜 통역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역사를 불러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기도 한 거죠.
10: Saves them should something go wrong. So it is like a bit of an insurance, I suppose.
1: 금융 상품의 약관.

0: 국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잡고 뭔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뒤에 뭐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쨍쨍이 나면 막 레인보우가 생기고 뭐막 평화의 비둘기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럴 거 같잖아요. 그게 다문화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다문화의 마케팅이고.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1: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김 후인 호주 국립대 교수는 호주의 다문화를 비빔밥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2: Australian society and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or me is like bibimbap. There's lots of
3: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비빔밥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게 비빔밥의 본질이죠.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신앙들이 함께 섞이면서 어느 정도 열기와 양념이 더해지지만 당근은 여전히 당근이고 밥은 밥이고 소고기는 소고기입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으면 아주 맛있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비빔밥 모델입니다. 아주 괜찮은 방식이죠. 자주 비교되는 다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용광로 모델입니다. 모두가 수프처럼 하나로 섞여서 다 똑같아지는 방식이에요. 또 샐러드 모델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각각의 재료로서 함께 있지만 서로 거의 섞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잘 작동할 때는 이 모델들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처럼 양념 덕분에 서로 엮여 있지만 여전히 자기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열기가 존재하는 상태죠. 그런 점에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성공적이고 꽤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다문화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훌륭한 비빔밥이지. 그런데 여전히 요리사는 백인과 백인 사회잖아. 비빔밥을 섞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비즈니스, 문화, 정치에서 권력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고요.
1: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공을 들여도 사각지대에 펼쳐진 다문화의 풍경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교수로 성공한 이민자들의 눈에도 다문화 마케팅과 비빔밥의 모순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4: When I speak to other Korean Australian friends, they say to me, "Oh, I don't know if I've experienced racism." But the more
5: 다른 한국계 호주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겪는 인종차별이 항상 크고 노골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 인종차별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 Friends who have been on dates with non-Asian men in Australia.
5: 호주에서 비아시아계 남성과 데이트한 친구들이 아시아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다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해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무지함, 그리고 그런 편견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거죠.
1: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을 운영하는 쇼나 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악이 없는 편견, 뒤늦게 깨닫게 되는 미묘한 인종차별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4: I was on a Zoom meeting with a lot of different colleagues. There's only me and one other.
5: 직장 동료들이랑 줌 미팅을 했는데 저와 말레이시아계 동료만 아시아인이었어요. 저희 둘은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리더가 우리 이름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5년 이상 거기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은 이름을 헷갈려 하지 않는데 아시아계 여성 둘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노골적인 차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순간

0: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1: 술 마신 다음 날에 배 주스 많이 마시잖아요. There is an Australian company that
0: 한국의 배 주스가 호주의 큰 마트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제 동료가 처음으로 배 주스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배 주스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숙취에 좋은 음료가 얼마나 많은데
1: 좋은 거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And then she's like, oh, no, no, no, 배 is better.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And I felt so small.
0: 그 친구는 그냥 호주 마트에 배 주스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문화를 저한테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라면 절대로 동료들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아는 척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2: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의 다이애나 부의장도 여전히 차별을 느낍니다.
3: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온 가족이 75년째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피부색, 믿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요. 새로운 이민자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을 향한 혐오가 커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다른 민족 출신이 내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미셸 조이스, 아니 민미소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4: 제가 그 전에 그 아시안 라스네임으로 job application,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준 아버지가 라스트네임이 조이스였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라스트네임을. 그래서 미셸 조이스가 된 겁니다. 근데 조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의 느낌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근데 최대한 콜백은 있더라고요. 예. 뭐 죄송하지만 뭐 떨어졌습니다 라도 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낼 때 사람들은 이제 저의 라스트네임을 보고 라스트네임만 보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백인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안 여자가 이제 나타나니까 뭐지?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I thought you'd be white.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고
2: 웃지 못할 실험을 통해 차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So in the public service, I do know because I've been in the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30 years. Generally it's good because you are judged.
3: 공공부문은 대체로 괜찮아요.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봐서 알아요.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서, 면접,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특정 배경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5: So I do know of a story of a person.

0: His name was a very Arabic.
1: 제가 아는 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아랍계 이름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면접에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내용의 지원서를 두 개 냈는데 하나는 본명으로, 하나는 백인 이름처럼 들리는 가명으로요. 가명으로 낸 쪽에서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분은 면접장에 가서 직접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알렉스로 여기 와 있지만 제 진짜 이름은 압돌입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냈는데 이름 때문에 제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라고 따졌죠.
0: Alex. But my real name is Abdul, I forget something else. And I put in the same application. Did you throw the other application in the bin as soon as you saw the name?
2: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싸울까요?
3: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랐었던 동네가 레바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레바논 사람들은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거칠고 히잡 쓰는 것도 진짜 너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냥 난 걔네들이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레바논 그 케밥을 사 먹었었어요.
4: 싫지만
3: 진짜 나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짜장면 열심히 먹고 막 베트남 사람들 막 몰라 근데 쌀국수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누가 저한테 뭐 레바논 사람들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네가 뭘 하냐고. 넌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봤어? 먹어 봤어? 케밥?
4: 네가 케밥을 알아?
3: 맞아요, 맞아요. 네. 네가 레바논 피자를 알아? 터키 케밥 알아? 네.
1: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직접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라는 걸 깨닫거든요. 오래전에 하모니 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버스를 빌려서 모스크, 사원, 그리스 클럽, 러시아 정교회 같은 종교 문화 공간을 하루 종일 함께 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들이었어요. 각 장소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정책이 내놓지 못한 해답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직접 찾아냈습니다. 싫든 좋든 낯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다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케밥처럼 쌀국수처럼 쉬운 것부터 알아가다가 음식 뒤에 사람과 친구 되기, 이민자들이 삶에서 발견한 투박한 공존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호주 사회는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한 쌍인 것처럼 호주의 다문화 사회는 어려운 질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은 호주라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의 비빔밥, 누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세계 있는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0: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고향인 강원도 원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차를 타면 반나절도 안 돼 도착할 짧은 거리를 김현숙 씨는 1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길 위에서 보낸 통한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이름, 탈북민 김현숙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도착한 대한민국. 현숙 씨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들과 마주했는데요. 그녀를 단숨에 사로잡은 건 화려한 네온사인도 높은 빌딩도 아닌 어느 골목어기 평범하게 걸려있던 음악학원이라는 네 글자. 북한에선 선택받은 몇몇만이 누리는 예술의 향기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다가왔죠.
1: 북한에서도 그만한 시련을 겪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는 정말 무서운 건 없어요. 북한에서 살던 데 비하면 정말 여기는 꽃길이에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그동안에 북한에서 다 하지 못한 그 꿈을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꼭 하고 싶고, 제가 군방 한국에 나왔을 때도 음악학원, 뭐 실용음악학원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 북한에서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차마 그런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또 전문예술단체에 전문예술 하는 사람들만 뽑혀서 뭐 무대나 서지 일반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실용음악학원 저건 어떤 곳이지, 음악이라는 글자만 있어도 나한테는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0: 음악이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요동쳤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하느라 꿈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뒀는데요.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현숙 씨는 결심합니다. 못다 이룬 꿈을 이뤄보자고요. 그런 현숙 씨 마음을 사로잡은 건 신명나는 장고가락.
1: 제가 이렇게 사회 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꼭 하고픈 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5년 만에요. 그저 6년째 되는 해에 또 제가 이제 내가 하고픈 거 조금 이전 한국에 대한 진로를 알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장구라는 곳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많이 살은 거예요.
0: 덩기덕 쿵덕하며 이어지는 장고장단은 현숙 씨를 강원도 원산의 앞바다에 10대 시절로 데려다 놨죠. 먹고 살게 팍팍했던 시절에도 친구들과 떡 한 접시,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상을 두드리며 노래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장구를 치며 그 시절의 흥을 되살려보지만 고향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신나던 가락 끝에 뭉클한 미안함이 차오릅니다.
1: 북한에서는 저희 친구들도 좀 널세들이 많았어요. 명절날이면은 생일날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친구들이 뭐 다섯 명, 여섯 명이면 너는 돼지고기 내포 싸고 너는 뭐 떡하고 너는 술 싸고 그렇게 하면 해서 그 한상에 모이면은 먹고 두드리고 명절날 같은 때는 상 두드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눈이 생생해요. 내가 혼자 온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0: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마음에

0: 진눈을 떼면 힘을 다해 장구채를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 속 시름들도 장단에 실려 멀리 날아간답니다.
1: 장구라 하면은 북한에서처럼 그냥 그 무슨 국거리 장단하는 그런 장구 하나로만 봤지, 장구라고 해서 하고는 찾긴 찾았는데, 아, 이건 보니까 뭐 아랑곡어 장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장구를 그다음부터 분석해 보니까 민속 쪽으로 있는 장구가 다르고, 그러면 뭐 아랑곡어 장구가 있고, 무슨 트롯 장구가 있고, 뭐 푸전 장구 있고, 막 장구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랑곡어 장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쭉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주 박력 있고 퍼포먼스가 좋고 여럿이 치면서 울림이 있으니까 시름이 싹 하셔지는 거예요.
0: 처음 들어보는 아랑곡어 장구의 강렬한 박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박력 넘치는 울림은 지난 세월 쌓인 마음의 먼지를 단숨에 털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0: 북한에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과 일에 대한 현숙 씨의 욕심은 예술의 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1년을 넘게 걸려도 따기 힘들다는 자격증을 현숙 씨는 단 6개월 만에 거머쥐었는데요.
1: 제가 24년도 6월달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그냥 원래 장구 뭐 그거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1단계만 한 달 동안 배우는데 저는 진도를 막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단계를 많은 거를 딱 함축해서 6개월 만에는 그냥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가장 그 빠른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강사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이 장구를 치면서 자기의 마음의 웅얼이 자기에게 쌓인 그런 피로 또 마음의 병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를 선택하기 잘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긍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도 있고.
0: 자격증을 손에 쥔 현숙 씨. 그녀의 신명나는 장구가락은 혼자만의 위안을 넘어 이웃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1: 한국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 9월 달에는 한국분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제가 배워준 거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배워준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 봉사 공연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또 한쪽으로 그분들은 지금 내가 내 연습실이 없다 뿐이지 그냥 출강을 가면은 그분들이 제가 배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연습 대여실을 제기네가 맡아가지고.
0: 벌써 서른을 훌쩍 넘겼을 장성한 자녀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청년의 뒷모습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애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입니다.
1: 애들이 전 다 30살, 32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진짜 기원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인형처럼 딱 있는 그 모습이 항상 눈앞에서 그게 언론되거든요. 어느 날인가 그 화보에도 딱 우리 아들 같은 그 어떻게 머리도 약간 좀 곱슬하고 딱 눈이 커서 막 쑥 들어가기 까만 눈동자 딱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예술로서 마음이 치유를 하면서 또 이 거기서도 내가 즐거운 그 이런 모습을 정말 이렇게 뭐 자식들도 이렇게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0: 자식을 버리고 온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10년. 하지만 이제 현숙 씨는 미안함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 우리 애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정말 알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선자 선녀가 태어났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찾게 되면은 또 우리 아들님이 낳은 자기 그런 선자 선녀를 꼭 보고파요. 앞으로 찾게 되면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좀 하고파요. 진짜 너무 힘들죠.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아줬다는 게 힘들면서도 살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0: 자식들에게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 애틋한 고백 끝에 현숙 씨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 원산을 떠올립니다.
1: 가고 싶은 거는 당연하게 저희 고향이죠. 특히나 저희 송도원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놀이터들이 있고 거기는 다 이렇게 무리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뭐 휴식 명절날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저거리들 있고 북통을 하나 메고 막 그 뒤에는 어르신들이 막 그저 막 춤추면서 할 때는 북이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춤추면서 그 송도원 입구를 들어갈 때 늙은이들도 보면은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성하고 제가 배운 이런 거를 통일을 그 맞이하는 그날에는 정말 통일의 그 메아리를 울리고파요. 진짜.
0: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탈북민 김현숙 씨와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사활을 건다는 표현이 있죠. 생과 사의 문제를 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바둑 용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언제나 바둑판 위에서 자기가 쥔 돌에 사활 문제를 시험받습니다. 잘 풀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뜻이고요. 자기 인생에 사활을 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바둑의 사활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 네, 완생이 되기 전까지 모든 돌은 생존이 위태로운 미생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사활을 고민하며 한수 한수 정성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완생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겠지요.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네, 손광성 작가의 나의 멸치 존경법이란 수필글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가끔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멸치를 깐다. 멸치 까는 과정은 단순하다. 먼저 대가리를 딴 다음 엄지손톱으로 등을 가르고 내장을 드러낸다. 멸치를 까다 보면 잠시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다. 어느 한 놈도 내장이 까맣게 타지 않은 것이 없어서이다.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싶다. 게다가 편안히 죽은 놈은 한 마리도 없다. 모두 뒤틀려 있다. 그렇다고 멸치를 멸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오히려 존경한다. 비록 작디작은 체구지만 그 은빛 몸뚱이가 발산하는 빛이 잠옷 눈부시다. 죽어서도 대양을 누비던 왕년의 자유와 영광만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결기 또한 대단하다. 눈을 감고 죽은 놈은 단 한 마리도 없다. 하얗게 흘겨보는 수많은 저 눈동자들. 그들의 오기에 찬 시선 앞에서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대가리를 따지 않은 멸치볶음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우리는 멸치 한 줌으로 한 솥의 국맛을 내고도 남는다. 고급 어종이라는 도미나 민어로는 불가능하다. 멸치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아무리 먹어도 물리는 법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 이것이 내가 멸치를 존경해 마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멸치를 존경한다. 일체감,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체감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멸치를 먹는다. 이것이 나의 멸치 존경법이다. 허림의 노래입니다. 이너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떤 노래들을 더 들려줬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안타깝게 한 분들. 가요의 물결전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매혹적인 저음에 점잖은 무대 매너, 훤칠한 외모까지. 게다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까지 만들었던 다재다능한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하수영 씨는 1949년 부산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법무부의 고위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하수영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부친의 이른 타계 이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하수영 씨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음악적인 재능은 일찍부터 드러났는데요. 고등학생 시절 교회와 청소년 적십자단 활동을 하며 무대에 섰고 자선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가수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965년 낡은 기타 하나 달랑 메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찾아갈 곳이라곤 고교 동창의 자취방뿐이었습니다. 성북동 산비탈의 무허가 집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낮에는 노래할 술집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아서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수영 씨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비 오는 소리에, 이어서 여심, 청산별곡 모두 세 곡입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매력적인 저음의 가수 하수영 씨 이야기입니다. 실비 오는 소리에 여심, 청산별곡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하수영 씨는 원로 작곡가인 개수남 선생의 음악학원에서 잡리를 도우면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작곡가 기록윤 선생 밑에서 1년 동안 허드렛니를 도우며 노래 연습을 했지요. 그렇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나서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67년 공보부 주최 신인예술상 연예부 가창 부문에서 수석 입상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1969년에는 기록윤 작곡의 사랑은 홍역으로 공식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 데뷔곡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이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1976년 운명적인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지금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라디오에서 종종 들려오는 명곡이지요.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의 이 노래에는 두 분의 아픈 사연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임종수 씨는 가난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곡을 썼다고 했고, 작사가 조은파 씨는 오랜 세월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모친의 젖은 손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당시 인기 유흥주점인 캬바레에서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 생각이 난다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속만 썩이던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듣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잘못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하수영의 인기는 순식간에 솟구쳤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대마초 파동으로 남자 가수가 귀한 가요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신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요. 갑자기 몸값이 급등하면서 그의 음반사 전속 계약 소식이 큰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세상 모든 아내들을 설레게 한 가수는 정작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자, 그럼 이 노래와 함께 하수영 씨의 다른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들으시고요. 이어서 사랑은 홍역, 나 떠날 때, 그리고 길, 내 곡입니다.

네,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 하수영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수영 씨의 노래 네 곡 전해드렸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사랑은 홍역, 그리고 나 떠날 때,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란 곡이었습니다. 하수영 씨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의 재능도 갖고 있었지요. 대표적인 자작곡으로 찬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수영 씨가 작사 작곡해 74년도에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대생 가수인 윤정아 씨가 다시 불러서 널리 사랑을 받았지요. 1977년에는 제1회 서울가요제에 자작곡인 나의 꿈으로 참가해서 최우수 작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자작곡만 100곡이 넘는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창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도 인기에 한몫을 했는데요. 키 179cm의 건장한 체격에 서글서글한 인상과 진중한 분위기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바둑과 유도를 즐겼고 화려한 연예인이라기보다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의 모습이었지요.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가 계신 부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큰 불운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2017년 6월 신곡 준비와 방송 출연, 공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와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이었지요. 무려 9달 동안 입원 생활을 했는데 퇴원 이후에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978년 독집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예전처럼 왕성하게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근근히 공연을 해오다가 결국 1981년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1982년 새해 첫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수영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향년 33세,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지요. 만약 그분이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매력적인 저음이 돋보이는 명곡들을 더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은 가수 하수영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하수영 씨의 노래 세 곡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찬비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어머니, 중동에서 온 편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0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은 라면 VIP 뽑기. 서울 시내에 라면 먹기 상설 시합장이 등장했다. 말로는 라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다. 한꺼번에 8인분 이상 먹는 사람이면 일단 챔피언으로 인정된다. 챔피언에겐 당일 먹은 8인분 라면값은 물론 3개월간 이를 두 그릇씩 먹을 수 있는 무료 회원권을 주어 VIP로 우대한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충동시켜 매상을 높이려는 꽤 많은 국수 장사의 상술은 장난기 한창인 젊은 세대들에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란 점에서 대성황이다. 매일 300여 명이 몰려들어 라면 먹기 챔피언을 겨루지만 지금까지 탄생된 챔피언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26세 청년 김모 씨 등 4명에 불과하다. 자신 있다고 덤벼든 사람도 100여 명이나 됐지만 막상 2, 3인분쯤 먹고 나면 물러앉기 시작. 제한된 시간 40분 내에 5, 6인분까지 먹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네, 40년 전에도 많이 먹기 대회를 여는 곳이 있었군요. 지금으로 치면 먹방 최고수를 뽑는 이벤트였을 텐데 라면을 8그릇이면은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라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골육수에 반죽한 밀가루 국수 같다고 하니까 많이 먹기 더 힘들었을 것 같네요.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얼마 전까진 일교차가 제법 커서 여러 계절의 옷차림이 뒤범벅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길거리 사람들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반소매의 반바지 차림도 눈에 띄고 말이죠. 몸에 걸친 옷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훨씬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감정들도 홀가분하게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송대관의 당신은 떠났어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이사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기에는 이사가 제일이라고 말이죠. 살면서 내내 미뤄뒀던 일을 시간이 정해지니 하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땐 좀처럼 나오지 않던 결단력이 마감이 다가오는 순간 발휘되기도 하죠. 때론 부족함 때문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쁜 만큼 힘나는 하루를 또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곡, 천향의 연주입니다. 이은정이 작곡한 발걸음 함께 들어보시죠.

해피밸리의 연주로 회전목마 들으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발걸음 찬향의 연주였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면 비로소 시작되는 일들처럼 우리는요 정말 늘 마지막 순간에 힘을 냅니다. 오늘도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고 있네요.

푸르른 봄 강물이 마침 좋아서 바라보고 있노라니 근심 사라져. 기러기는 어디로 돌아갔느뇨? 중류에 뛴 갈매기 자유롭기만 깨끗한 모래사장 말에서 내려 한참 전에 부른 배를 기다리노라. 생각나네 지난날 한 공의 흥취 작은 섬을 살 돈이 내겐 없다오.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서울에서 딱섬으로 돌아올 적에 배를 불렀으나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 말에서 내려 모래사장에 앉아 즉흥으로 짓다 였습니다. 딱섬은 보통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저도를 의미하지만 김창협의 시에선 한강에 있는 저자도로 추측합니다. 당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한자로 당나무 저자를 쓴 이름인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섬이기도 합니다. 김창협은 압구정 앞 나루터에서 연착하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그곳에 펼쳐진 봄날 경치를 구경했어요. 그리고 한공의 흥취도 떠올렸는데요. 한공은 한강가에 압구정이란 정자를 짓고 풍광을 즐겼던 한명회라고 합니다. 영산회상 중에서 상현도들이 남경식의 퉁소, 남성훈의 아쟁,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영산회상 중에서 상현도들이 남경식의 퉁소와 남성훈의 아쟁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백의 시에 황병기가 곡을 붙인 대주 김병호의 노래와 김상준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태백의 시에 황병기가 곡을 붙인 대주, 김병호의 노래와 김상준의 대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주, 문지영의 검은고 연주와 방지영의 고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에서 전하는 민요 가운데 화초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설엔 산천 풍경과 화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남도 작가를 쭉 이어서 부를 땐 보렴, 다음에 화초 사거리가 나오고 육자배기, 흥타령 순으로 노래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천 초목이 속잎은 다 어허, 구경의 어허야 아무리하여 어기 얼싸내로구나. 풀과 나무에 속잎이 새로 돋아나는 봄날에 구경 가자고 하는 건데요. 어허 얼싸내로구나 같은 입타령을 붙여서 구성지게 부릅니다. 이어지는 사설에도 송사리와 푸른 숲을 뜻하는 녹양처럼 봄날에 만날 수 있는 풍경이 등장합니다. 남도민요 화초사거리는 1900년대 초 명창 신방초가 새롭게 만든 노래란 설이 전합니다. 사당패들이 불렀던 선소리 놀량 입타령과 신민요 화초타령을 합해서 개작한 거라고 해요. 사설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춘순하니 낙락, 기러기 새끼는 헐헐, 낙락장송이 와자지끈, 후드락 뚝딱 부러졌다. 놀량에 나오는 사설인데요. 봄에 나무마다 가지가 휘늘어진 가운데 기러기가 날아다니고 커다란 소나무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서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으로 구경 가니 온갖 화초가 심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맨드라미, 봉선화, 외철죽, 진달래 같은 꽃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엔 또 술을 빚고 평양 대동강에 돛단배를 띄우고 노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럼 남도잡가 화초사거리를 오정숙과 안숙선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남도민요 화추사거리, 오정숙과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박진우가 작곡한 길들임 2, 서로에게 물들다. 이광호의 피리와 이강산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길들임 2 서로에게 물들다. 이광호의 피리와 이강산의 해금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화살은 목표를 향해 곧고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긴장감이 있어 더욱 멋진 시간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프로젝트 락의 연주와 노래로 오히려 좋아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0: 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로열 이스터쇼에서는 매년 새롭게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올해도 시민권 수여식에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총독이 새로운 시민들을 반겨주었습니다.
1: 여러 나라에 대해 알아봤는데 호주의 다문화적인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2: 이렇게 시민권을 받게 되어 날아갈 듯 기쁩니다.
3: It's very fantastic.
4: It's good. It's good to be able.
5: 좋은 나라의 일원이자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좋아요.
6: 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곳에서 자라길 바라거든요.
4: Oh, it's overwhelming.
5: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축복과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에 정말 감사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4: It's like a dream come true.
0: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 진짜 이웃의 조건. 5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었죠. 이제 호주의 터를 잡은 이민자들은 충분히 환영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2: 200개가 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고 서로 협력해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7: All them obey the rules.
8: That's like a pledge that when we accept the citizenship.
1: 시민권을 받을 때 선서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존 호주 시민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어도 자신의 종교와 전통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존중해요.
5: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0: 시민권을 얻은 이민자들은 이 나라를 좋아합니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착의 시대에서 영향력의 시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겁니다.

0: Oh, we're not just Korean American. We're actually Korean Australian.
1: 우리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이고 오직 우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있어요.
0: The society that you represent.
1: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 다양성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2: 제가 첫 직장에 모시던 사장님이 호주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되게 멘토로 삼고 운영을 해오면서 그분을 많이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0: I'm very proud of being Korean.
1: 저는 한국인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두 문화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3: 정착을 넘은 영향력의 시대. 경계에서 성장해 경계를 지우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국계 호주인들을 만났습니다.
4: The winner of the X Factor 2013

0: 호주 안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나 이렇게 메인스트림 안에서 대중적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좀 최근의 일이고, 또 국가를 부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도 더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와 우리 호주가 참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일부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백인도 아닌데 부르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네, 제가 이제 엑스팩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특히 네, 저희 한인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셨어요. 아, 뭐 축하는 하는데 너가 우승까지 할 거는 약간 너무 기대하진 마라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너가 투표를 그렇게 받을 거는 모르겠어라는 그런 인식? 네, 근데 이제 그때 우승을 하고 뭐 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도 흐름이 점점 좀 더 다양한 인종이 대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이 순간 가장 유명한 한국계 호주인을 떠올려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가수 임다미 씨는 2013년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호주 X팩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호주 대표로 출전해 준우승을 하면서 호주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임다미 씨의 목소리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호주 국가로도 진숙한데요.
0: 맞아요. 네, 자부심이죠. 실감이 안 나기도 했어요. 그 호주의 국가를 녹음을 하고 그런가 보다 뭐 영광이네 했는데, 정말로 무슨 행사에서 울려 퍼진다든지 아니면 제 아는 사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모 노래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했구나, 내 목소리가 틀어지는구나 뭐 그런 거. 네,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지만 네,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는 AFC 여자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과 호주의 국가를 모두 부르는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1: 진짜 사실 제가 경기에서 호주 국가를 부른 일은 많았는데 한국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진짜 거의 뭐 엑스펙터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 국가도 부르고 한국 국가도 같은 곳에서 부른다는 게 너무너무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애국가를 부를 때는 뭔가 관중석에 계신 많은 이민자, 한국 이민자분들이 이 애국가를 들으면서 같은 그런 약간 애국심을 엄청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굉장히 벅차게 생각하면서 불렀고 네, 참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뭔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0: 창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randomly on a drive and they started playing Korean music.
2: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국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어 잠깐.
1: 어 뭐지?
2: 이거 호주 채널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문화가 주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1: Starting to blend into the mainstream culture.
3: 호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쇼나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중 정체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난 경험을 공동체를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은 코리안의 첫 음절에 호주인을 뜻하는 오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컴을 합성한 이름인데요.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의 활약상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4: Her work is commissioned by Diversity Arts Australia for the I'm Not a Virus project. Please warmly welcome Kemi.
5: So thank you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to the Asian Australian Alliance, COSICOM, and...
1: I had the opportunity to organize the first anti-Asian hate rally in Sydney.
2: 저희가 시드니에서 최초의 반아시아 혐오 집회를 조직했어요. 다른 아시아계 호주인 단체들과 함께 소식을 알렸는데요. 당시에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1: Just because we're Asian, to not automatically assume that we have coronavirus. We didn't want to wait.
2: 미국처럼 노인들이 귀갓길에 공격당하는 경우까지 가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느꼈고 서로에게 믿을 만한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건 매우 호주답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뷰한 분 중 하나가 캔버라에서 활동하시는 엘리자베스 리 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스토리가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한국계 호주인 여성이 정치 무대에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6: Elizabeth Lee to address Federal Council. Welcome, Elizabeth.
7: Thank you, Mr. President, and I'm a little bit shorter, so I'll just bring this down a little bit. I acknowledge the traditional custodians.
8: 아무리 이제 호주에서는 multicultural 나라라고 해도 그때 저기 내가 election 했을 때는 이제 2016년 때는 그래도 아시안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주 아니면은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저기 많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기 they're not used to it. They're not used to
2: 익숙하지 않았죠.
8: 그래서 내가 리더 됐을 때는 저기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언이 리더 메이저 파티에서 리더 된 걸로 알거든요. 첫 스피치는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이제 파라멘트에서 처음 일렉션 됐을 때 그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말한 게 있었는데 호주에 이민 온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몇십 년 됐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저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 사람이 아직도 호주 파르멘트에서
2: 의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었어요.
8: 그 전에 우리 아빠 시대에 지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이 말하는 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3: 다문화 사회답게 정치에도 다른 얼굴, 다른 언어가 필요합니다. 2016년 호주 내 소수민족 출신으로 정치에 도전해 수도 준주 의원에 당선된 이슬기. 엘리자베스 리 의원은 2020년부터 4년간 아시아계 최초로 자유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의원에 당선된 직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두 개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9: That is the journey that my parents took in 1986 when I was 7 and my sister Rosa was 5.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빠, 해냈어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and I stand ready to serve Canberra, our Canberra.
8: 네. Even now, ACT Parliament에서도 아직도 내가 아시안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서는 지금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making sure that
2: 제가 바라는 건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좋겠어요.
10: 라이드 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호주 전체에서 가장 다문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기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약 인구는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한인은 그 중에서 사실 6, 7%밖에 안 돼요. 예, 라이드시 안에. 이스트우드에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스트우드에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한 3, 40년 정도 되고 원래 있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그런 상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정을 받지는 못한 거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록다운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록다운에서 이제 다시 이제 풀리면서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한국 문화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지역을 좀 공식적으로 코리아 타운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조금씩 꾸며가지고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제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3: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코리아 타운 조성에 앞장선 한정태 시의원. 한국인 이민자를 돌본다기보다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권을 새롭게 브랜딩했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붙였습니다.
10: 뭐 리틀 이탈리 뭐 아니면 무슨 어떤 스트리트 이렇게는 네임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름을 좀 크게 잡고 코리아 타운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이름을 공식적인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하고 팻말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발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당선이 될 당시에 저희 당도 있는데 반대쪽 당에서도 시의원 한 분이 한국계 출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발제를 하고 또 상대방 쪽에서도 재청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제 브랜딩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젊은 한국계 정치인의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리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구나 하는 효능감을 한인 사회에 안겨주었습니다.
10: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먹고 살기도 다들 바쁘겠지만 전문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는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11: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식품들을 호주에 무역 수입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분기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그래서 좀 빨리 성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는 한국의 단백질 닭가슴살 바로 먹을 수 있는 준비된 닭가슴살 단백질 그 제품은 호주에는 없죠. 작년에 한국 닭을 저희가 20만 팩이니까 닭 한 마리에 닭가슴살 두 팩이 나오거든요. 10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한국 토종 닭을 이제 물 건너 호주로 데리고 왔죠. 네. 한국 특유의 맛들도 추가를 해서 뭐 후추 맛도 있고 뭐 데리야끼 맛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칠리 맛. 네. 호주 사람들을 위한 이제 타코 맛도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3: 호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이준 대표. 호주에서 보기 힘든 한국식 리토르트 식품을 주류 시장에 입점시키며 사업을 기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꽤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11: 한국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네, 정서적인 면으로 한국 업체들이랑 저희가 딜링을 할 때 한국 분들은 순차적으로 되게 스위프트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가 대충대충 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해서 비롯된 게 빨리빨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궁금증이 추가로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호주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품질적인 부분에서 뭘 하나를 할 때 제대로 되게 똑바로 하자라는 한국인들의 자긍심. 적어도 이 사람들이 취향이 맞진 않을 수 있지만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었어요. 호주 주류 사회에 한국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저에게는 자신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쪽 문화를 이해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이준 대표에게는 매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11: 굳이 매출이나 뭐 마진율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한 지표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품을 이제는 한인이나 아시아인들을 넘어서 호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호주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에 저희 제품들, 한국 제품들이 진열이 되고 소개가 되는 게 저희 2세 역할론의 초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더 성장해서 3세대에 넘겨주기 전에는 조금 더 하이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식품 무역에 대한 규제나 한국에 있는 제품들과 호주 공증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이제 3세, 뭐 4세들이 와서 또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무역업자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을 꿈꾸는 이준 대표. 그 꿈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코리아타운부터 캔버라 주의회까지 정치의 얼굴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키워가는 청년들 이들에게 호주와 한국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1: So everyone I interview, whether they're graffiti artists or small business owners,
2: 그래피티 아티스트든 소규모 사업주든 식당 주인이든 제가 인터뷰하는 모든 분들이 한국적인 요소와 호주적인 요소를 함께 녹여내는 걸 좋아해요. 한 분은 예전에 자신이 반은 한국인, 반은 호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0%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100% 호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1: Part of both cultures.
11: 그럼요. 저는 100% 한국인이긴 하지만 100% 호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12: 그냥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다 떠나서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 세계 그냥 인간이고 하나의 사람인 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13: And now we're gonna do it in Korean. One, two, three, four. Bye.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아입니다. 저는 웨스트미드 기독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K-POP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 크리아. 전체 학생의 70%가 이민 가정 출신으로 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들려오는 시드니의 웨스트미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2: 저희 학교는 다문화를 하루 일과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고 있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정말 갖가지 음식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학년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기념일과 명절을 배우면서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지를 익혀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정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이 주말을 보내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3: I can meet many people and
4: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만약 한 문화권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완전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느낌이에요.
1: 교감 선생님의 말처럼 지루할 틈이라고는 없는 다문화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노래하고 웃고 떠들며 차이를 재미로 받아들입니다.
5: 리을. So we need to have R or L sound, okay? So when you Li. So you gotta learn 리을 in tongue too. How to write your name? And I'm gonna show you.

0: good job.
1: I like
0: that song. You like that song? Yeah. Oh,
2: so, 저희가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잘 접근하고 있고요. 그냥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음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또 관심 있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3: I think we all just witnessed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the joy.
4: 유치원 교실에서 다 같이 보셨잖아요.

0: 존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존 선생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서요. 저는 그 열정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1: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다름은 다름 아닌 일상입니다.
2: I like learning about Korean. It's really fun. And Korean is one of my favorite languages.
3: 저는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한국 문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민화 배울 때 정말 신났어요. 호랑이랑 다른 동물들이 기억나요. 친구들 억양도 좋아요. 다양한 억양이 정말 멋져요.
2: It's really cool. Different accents.
4: I've been part of the school for over 20 years.
5: 저는 이 학교에 20년 넘게 있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인종을 보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베트남계이고 제 아이들의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졌죠. 그래서 아이들은 인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를 봅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사람들,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버터 치킨이었어요. 학교의 인도계 친구들은 우린 맥도날드 피자 좋아하는데? 했지만 제 아들은 난 버터 치킨이 좋아 했죠. 아이들이 인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친구가 되고 평생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4: And they build lifelong friendships through that.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really beautiful about who we are.
1: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어우러지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호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모습. 학생들이 인종이 아닌 친구를 바라보며 성장하는 과정을 교장 선생님은 2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한국계 교장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다문화 학교 웨스트 라이드 초등학교에서는 EALD 수업을 담당하는 리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EALD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또는 방언으로서의 영어를 뜻하는 줄임말인데요. 모국어가 따로 있는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EALD 수업입니다.
6: Something I always do when a student comes from another country and
3: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영어가 거의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네 언어로 단어 한두 개만 가르쳐줘 하고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려다 더듬거리면 아이들이 막 웃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내가 아는 게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요.
7: The expectation is that students don't come out being fluent in that language.
8: 학생들이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작은 접점 하나를 갖게 하는 거죠.
1: 언어를 통한 작은 접점 하나.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다문화 교육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7: And I hope that you know kids when they see me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8: 제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어? 한국계 호주인 교장 선생님이네가 아니라 어,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입니다. 매일 살고 숨 쉬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1: 그렇게 7년을 함께 보

0: 나와 닮은 공적인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1: Australia is still not as multicultural as people think it is. So we have
2: 호주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문화적이지 않아요. 시드니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정말 많이 봐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필리핀인 커뮤니티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죠. 근데 라디오를 틀거나 신문을 읽거나 호주 TV를 보면 아시아계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불균형이 이민자로서 여전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특히 정치나 리더십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이 부족하죠.
1: Especially in politics and especially in key parts of the community and yeah, leaders at the top. So
0: 다양성의 나라에서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제 중심의 이민 절차와 제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한 다문화. 호주 사회가 먼저 걸어간 길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행착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이정표가 될 겁니다. 호주의 50년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던 나라. 호주는 다문화라는 열쇠를 꺼내들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막 다문화의 출발선에 서게 된 한국 사회를 향해 호주 다문화의 증인들이 보내는 편지에 귀 기울여 볼까요?
3: 한국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한국의 현재 애티튜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날 좋아해줘. 나의 문화와 나의 K-POP과 나의 K-드라마 그리고 나의 음식,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런 거 다 하고, 아 근데 잠깐 있다, 그러니까 여행만 하고 돈만 쓰고 그리고 나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왜 그러지? 앞으로는 다문화밖에 없어. 글로벌 시대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어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비슷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거면은 그러면 그냥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만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타면서 예, 그냥 핸드폰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문화는 그냥 공존을 하는 거. 예.
4: 인구 절벽이 온 상태에서 사실 해외 동포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역이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문화를 경험했던 인재들이 좀 한국에 들어와서 인력을 좀 채워주면서 그 앞으로의 다문화 한국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 I think the next thing is things like multicultural education where
6: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다만 그 변화는 개인 몇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변화여야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꿔야만 하는 것이죠.
8: Government departments ensuring that when they make a decision,
9: 다문화주의를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다문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꼭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8: For everybody.

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당부의 말.
1: There would be three points in particular that I would make. The first is
2: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을 감추거나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추진하는 건 큰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민자를 선별할 때 기술과 언어 능력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세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도 마세요.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 50년을 앞서간 호주의 다문화 비빔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환상적인 유토피아의 맛도 아닙니다. 다문화는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갈등을 관리하며 섞이는 과정 그 자체니까요.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끊임없이 재료를 붓고 영원히 휘젓는 수고로움이 다문화의 진짜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 다문화로의 대전환을 앞둔 대한민국은 누가 요리사가 되어 어떤 비빔밥을 만들게 될까요?
3: 저는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발전 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호주 공영방송 SBS의 콘텐츠가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0: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고향인 강원도 원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차를 타면 반나절도 안 돼 도착할 짧은 거리를 김현숙 씨는 1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길 위에서 보낸 통한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이름, 탈북민 김현숙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도착한 대한민국. 현숙 씨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들과 마주했는데요. 그녀를 단숨에 사로잡은 건 화려한 네온사인도 높은 빌딩도 아닌 어느 골목어기 평범하게 걸려있던 음악학원이라는 네 글자. 북한에선 선택받은 몇몇만이 누리는 예술의 향기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다가왔죠.
1: 북한에서도 그만한 시련을 겪다 보니까 뭐 여기 와서는 정말 무서운 거는 없어요. 북한에서 살던 데 비하면 정말 여기는 꽃길이에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그동안에 북한에서 다 하지 못한 그 꿈을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꼭 하고 싶고, 제가 군방 한국에 나왔을 때도 음악학원, 뭐 실용음악학원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 북한에서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차마 그런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또 전문예술단체에 전문예술 하는 사람들만 뽑혀서 뭐 무대나 서지 일반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실용음악학원 저건 어떤 곳이지, 음악이라는 글자만 있어도 나한테는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0: 음악이라는 글자만 봐도 심장이 요동쳤지만 낯선 사회에 적응하느라 꿈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뒀는데요.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현숙 씨는 결심합니다. 못다 이룬 꿈을 이뤄보자고요. 그런 현숙 씨 마음을 사로잡은 건 신명나는 장고가락.
1: 제가 이렇게 사회 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꼭 하고픈 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5년 만에요. 그저 6년째 되는 해에 또 제가 이제 내가 하고픈 거 조금 있으면 한국에 대한 진료를 알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장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많이 살은 거예요.
0: 덩기덕 쿵덕하며 이어지는 장고장단은 현숙 씨를 강원도 원산의 앞바다에 10대 시절로 데려다 놨죠. 먹고 살게 팍팍했던 시절에도 친구들과 떡 한 접시,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상을 두드리며 노래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장구를 치며 그 시절의 흥을 되살려보지만 고향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신나던 가라 끝에 뭉클한 미안함이 차오릅니다.
1: 북한에서는 저희 친구들도 좀 널세들이 많았어요. 명절날이면은 생일날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친구들이 뭐 5명, 6명이면 너는 돼지고기 내포 싸고 너는 뭐 떡하고 너는 술 싸고 그렇게 하면 해서 그 한상에 모이면은 먹고 두드리고 명절날 같은 때는 상 두드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눈이 생생해요. 내가 혼자 온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0: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면 힘을 다해 장구채를 휘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속 시름들도 장단에 실려 멀리 날아간답니다.
1: 장구라 하면은 북한에서처럼 그냥 그 무슨 국거리 장단하는 그런 장구 하나로만 봤지 장구라고 해서 하고는 찾긴 찾았는데 아 이건 보니까 뭐 아랑곡어 장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장구를 그다음부터 분석해 보니까 민속 쪽으로 있는 장구가 다르고 그러면 뭐 아랑곡어 장구가 있고 무슨 트롯 장구가 있고 뭐 푸전 장구 있고 막장구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아랑곡어 장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쭉 나갔어요. 근데 이게 아주 박력 있고 퍼포먼스가 좋고 여럿이 치면서 울림이 있으니까 시름이 싹 하셔지는 거예요.
0: 처음 들어보는 아랑곡어 장구의 강렬한 박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박력 넘치는 울림은 지난 세월 쌓인 마음의 먼지를 단숨에 털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0: 북한에서부터 몸에 밴 성실함과 일에 대한 현숙 씨의 욕심은 예술의 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1년을 넘게 걸려도 따기 힘들다는 자격증을 현숙 씨는 단 6개월 만에 거머쥐었는데요.
1: 제가 24년도 6월달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제가 그냥 원래 장구 뭐 그거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으면 1단계만 한 달 동안 배우는데 저는 진도를 막 앞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단계를 많은 거를 딱 함축해서 6개월 만에는 그냥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가장 그 빠른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강사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이 장구를 치면서 자기의 마음의 웅얼이 자기에게 쌓인 그런 피로 또 마음의 병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를 선택하기 잘했다. 너무나도 뿌듯하고 긍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도 있고.
0: 자격증을 손에 쥔 현숙 씨. 그녀의 신명나는 장구가락은 혼자만의 위안을 넘어 이웃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1: 한국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 9월 달에는 한국분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제가 배워준 거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배워준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 봉사 공연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또 한쪽으로 그분들은 지금 내가 내 연습실이 없다 뿐이지 그냥 출강을 가면은 그분들이 제가 배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연습 대여실을 제기네가 맡아가지고.
0: 벌써 서른을 훌쩍 넘겼을 장성한 자녀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청년의 뒷모습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애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입니다.
1: 애들이 전 다 30살, 32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진짜 기원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인형처럼 딱 있는 그 모습이 항상 눈앞에서 그게

0: 내거든요. 어느 날인가 그 하부에도 딱 우리 아들 같은 그 어떻게 머리도 약간 좀 곱슬하고 딱 눈이 커서 막 쑥 들어간 게 까만 눈동자 딱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예술로서 마음이 치유를 하면서 또 이 거기서도 내가 즐거운 그 이런 모습을 정말 이렇게 뭐 자식들도 이렇게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 자식을 버리고 온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10년. 하지만 이제 현숙 씨는 미안함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우리 애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정말 앓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선자 선녀가 태어났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찾게 되면은 또 우리 아들님이 낳은 자기 그런 선자 선녀를 꼭 보고파요. 앞으로 찾게 되면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를 좀 하고파요. 진짜 너무 힘들죠.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아줬다는 게 힘들면서도 살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1: 자식들에게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 애틋한 고백 끝에 현숙 씨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 원산을 떠올립니다.
0: 가고 싶은 거는 당연하게 저희 고향이죠. 특히나 저희 송도원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놀이터들이 있고 거기에는 다 이렇게 무리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뭐 휴식 명절날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저거리들 있고 북통을 하나 메고 막 그 뒤에는 어르신들이 막 그저 막 춤추면서 할 때는 북이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춤추면서 그 송도원 입구를 들어갈 때 늙은이들도 보면은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성하고 제가 배운 이런 거를 통일을 그 맞이하는 그날에는 정말 통일의 그 메아리를 울리고파요. 진짜.
1: 이산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탈북민 김현숙 씨와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행복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1차 선형 관계는 뻔한 이야기들 세상에 밝혀진 관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고민해야 할 대상이 생기면 먼저 관련 이론이나 문헌 등을 조사하여 문제의 배경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관계를 고민하기 위해 관련 실질 정보들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생각해보거나 필요한 경우 가상의 정보들을 내세워서 인과관계를 고민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질 정보들의 인과관계 혹은 가설을 세운 검증 과정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조사한 원인과 결과 그룹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만 가지고 관계를 고민하여 섣부르게 내린 판단입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단 하나만 있는 경우에 관계성 판단이 직접적인 예시가 됩니다. 인간은 많은 행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몇 가지 반복적인

반복적인 행위들만으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 반복적인 행위 또한 무조건 첫 시도의 경험을 딛고와야만 합니다. 첫 시도를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시도 후의 결과를 판단할 시 시도하지 않았을 경우와 첫 시도의 결과, 단 두 점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를 이은 직선만으로 경향성을 판단해버린다면 두 점으로만 이루어진 직선은 항상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경향성으로 도출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의 결과보다 나중의 결과가 좋아지는 경향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비례관계를 갖게 되며 다음번 결과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 경우는 반비례 관계를 갖게 되며 원인 변수 증가에 따라 결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자연스레 도출됩니다. 이처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 다루는 정보가 단 두 개뿐이라면 언제나 직선 형태로만 도출됩니다. 따라서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의 최소 개수는 3개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3개 이상 되는 정보관계의 경향성이 직선 형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향성이 직선인 관계를 함수에서는 1차 선형 관계라고 부르며 이를 방정식 형태로 기재하면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x는 원인이 되는 변수이고 y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1차 선형 관계임을 보이는 형태는 원인이 되는 x의 차수가 1차이고 개수라 불리는 a가 곱의 비례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b는 y 절편으로 불리며 원인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초기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선형관계를 가진 상황들을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편한 만큼 결과 도출에서도 직관적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4km per hour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의 1시간 혹은 2시간 뒤에 거리 예측입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달리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달리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데 더 멀리 가고 싶다면 달리는 속력을 더 빠르게 하면 됩니다. 혹은 속력이나 시간과는 별개로 시작 위치를 더 앞서둬도 됩니다. 이처럼 1차 선형 관계가 제법 간단한 관계에 속하지만 간단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를 강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정식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시도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터닝 포인트.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일들에 대한 관계를 다룰 때 은연중에 시간을 X축에 두고 생각하며 연대기로 다루곤 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끝없이 이어진 시간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성향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 혹은 계기, 찬스, 오퍼튜니티라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의 함수에서도 관계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곡점과 단절점이 있습니다. 연대기에서의 변화를 지칭하는 전환점, 계기와 함수에서의 변화를 지칭하는 변곡점, 단절점의 큰 차이점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X축 요인입니다. 연대기에서의 X축은 연대기라는 이름 그대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에 사용하는 시간은 연대기와는 달리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추정하려는 의도가 담기게 됩니다. 또한 시간 외에도 원인으로 추정하는 요인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대기와는 달리 함수에서의 X축과 Y축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수의 인과관계는 직선으로 표기되는 선형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개 이상의 변곡점 혹은 단절점을 갖는 비선형관계입니다. 비선형관계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X가 변함에 따라 어느 지점에서 증감 형태와 크기가 변하는 형상을 가지며 변화의 원인은 1차적으로 X축에 기재된 요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함수로 도시된 그래프 형상을 파악하면 현상의 관계와 함께 변화 요인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관계 그래프의 예시로 2차 함수로 그려진 그래프 현상은 과거로부터 안 좋아지던 상황이 어느 순간 반전되어 호전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 경우는 줄곧 좋아지던 상황이 어느 기간 동안 슬럼프로 인한 정체기를 갖다가 다시금 호전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수 함수의 경우는 어느 순간에만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경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보여주는 상황은 3차 함수와 유사하지만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 향상이 전혀 없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 급격한 향상을 보이며 그 향상의 증가폭이 매우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로그 함수로 표현되는 상황은 초기에 급격한 향상이 있었으나 어느 시점 이후부터 그 향상이 둔화됨을 보여줍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결과 크기는 정해져 있고 증감이 반복되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상수와 1차 선형함수를 제외한 6개의 대표적인 함수를 표현한 그래프는 생소 하나. 설명한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들이기에 낯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함수를 혼합하여 다양한 그래프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주요점은 변수 X의 숫자 곱셈외의 연산은 증감 형태와 크기를 변화시킨다란 점입니다. 즉, 여러 형태를 가지는 현상에서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전환점 혹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변수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방정식에는 변곡점이 없습니다. 단순한 인생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대부분 아날로그. 하지만 인생은 디지털.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량화한 정보들을 좌표 위에 점으로 찍으면 대략적인 그래프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래프에 그려진 점들은 선처럼 보이면서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즉, 정량적 관계의 신뢰성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정확하게 확인한 정보들의 수와 비례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혹은 여러 사유에 따라 점들을 무한정으로 많이 찍을 수 없기에 적당한 수의 점들을 직선 혹은 곡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점은 몇 개가 적당할까요? 물론 정보를 다루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객관적 판단과 합의를 위해서는 종교 및 철학적 사유와 숫자로 표시되는 변수의 범위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숫자는 증가와 감소로도 무한하지만 숫자와 숫자 사이에도 무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의 경우를 정량화하여 그래프에 도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공간, 빛의 밝기, 소리의 높낮이, 바람의 세기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대부분의 신호들은 연속적인 물리량으로서 아날로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날로그와 대비되어 쓰는 개념은 이산적인 디지털입니다. 본래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정보 전달 매체에서 쓰는 신호 종류로 익숙하게 사용됩니다. 혹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활용하는 전자기기 세대를 나누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달 신호 형태 혹은 전자기기 세대 구분만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지만 좀 더 명확한 의미는 물리량 변화의 연속성 혹은 이산성이 있습니다. 즉, 연속성을 가지는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자체가 아날로그입니다. 다만 정보 측정과 전달에서 일부분만 발췌되어 다뤄지기 때문에 디지털이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되어버린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아날로그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런 신호 변환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론적 방법은 표본화 정리 또는 나이퀴스트 세넌 표본화 정리로 설명됩니다.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신호의 손실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 전송의 효율성을 위한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의 변환 및 아날로그 신호로의 복원 과정 중 손실 발생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신호의 손실 발생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정보 역시 전달 과정 중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 원인이 신호처럼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축약과 복원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망각 혹은 착각에 기인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정보의 손실 원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에 필요한 정보의 진위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손실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의 손실된 정보의 복원 및 확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암묵적으로 시간의 연속성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정보들은 시간의 연속성에 배열되지만 다루는 전 기간에 관련되지 않고 일부 순간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나쳐가는 순간 확인한 몇 가지 정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의 몇 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에 이르는 선입견 혹은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으로 판단해버리는 첫인상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손실 정보를 무시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예들

입니다. 간혹 이러한 선입견이나 첫인상이 많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통계적 경험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적 경험이란 시도 자체가 손실된 정보의 확인 과정입니다. 다만 통계적 판단을 위한 경험을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손실된 정보 앞뒤의 정보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경험을 위해 투입해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 같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했던 특이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추천합니다. 물론 어떤 정보의 관계가 손실이 없거나 확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능력 역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 전까지 필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다루는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디지털과 같이 연속되지 않은 관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촘촘한 구멍을 메꿔가며 기존보다 더욱 매끄러운 연결선을 찾아내곤 합니다. 연속한 두 번의 시도가 동일한 결과였을지라도 진행하지 않았던 두 번의 시도 사이의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용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공학자의 치열한 사유와 따뜻한 성찰이 어우러진 행복 이야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진짜. 마무리 오늘 너무 좋았죠?
1: 너무.
2: 스프 끓여놓고 기다렸더니 어디까지 간 거야, 씨.
3: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장은 식탁에 앉아있는 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다. 식탁에는 브라이언이 끓여놓은 수프가 세 접시 놓여있었다. 저녁을 먹었음에도 마거릿은 브라이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식탁에 앉았다. 어쩔 수 없이 장도 식탁에 앉아 수프를 한 모금 떠먹었다.
4: 어머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1: 베어 마운틴.
4: 저놈하고 같이요?
1: 데이비드랑 가니까 너무 좋더라.
4: 저놈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저 메리하고 이혼할 겁니다.

0: 톰 때문에?
1: 톰하고는 상관없어요.
0: 톰이 아니면 뭐 때문에 이혼하는데? 네가 톰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다.
1: 아이, 어머니가 몰라서 그렇지. 메리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0: 메리를 그렇게 만든 건 너야. 그리고 메리는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어.
1: 전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섰다고요. 아, 그리고 평생 술 먹는 여자랑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 저놈이 저거 무슨 생각으로 접근했는지 몰라서 그렇죠. 아, 오늘 아침 기사 못 봤어요? 동양인 남자가 영주권 따려고 결혼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여자를 죽였잖아요.
0: 브라이언 그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1: 아니 왜 상관없어요. 데이비드도 동양인 남자고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난 데이비드와 살 거다. 게리 기억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잖니. 그러는 넌 왜 메리랑 결혼했지?
1: 아니 왜 다 지난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0: 나도 묻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데이비드에 대해 따지고 드니까 묻는 거야. 결혼이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할 수 있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거다. 넌 아이가 갖고 싶어 결혼했지만 결국은 그걸로 메리의 인생을 망쳤지.
1: 메리하고 결혼할 땐 사랑하는 줄 알았죠.
0: 어쩌면 인생이란 이 수프 맛 같은 건지도 몰라. 어느 땐 싱겁고 어느 땐 짜고. 게리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은 싱거웠지만 이젠 간이 맞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결혼은 걱정 마. 브라이언, 너도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오는 너를 기다리며 살진 않을 거다.
1: 아, 그거랑 걱정 마세요. 저 이혼하고 어머니랑 살 거니까.
2: 뭐? 여기서?
1: 당연하지. 내가 아들인데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지.
0: 여긴 데이비드랑 살 집이라 안 돼. 넌 도움집에 들어가 살아.
1: 어머니! 아 진짜 저놈 사랑하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배우 마운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뭔 일이 있었지? 아,
1: 어떤 일이요?
0: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낸 건 오랜만이었어. 멋진 시도 들어보고 새 춤도 췄지?
1: 새 춤이요?
0: 그런 게 있단다. 브라이언,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메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건 다 너 때문이라는 거. 네가 톰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구나. 그런데도 너랑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했어.
1: 메리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0: 오케이. 너도 데이비드에겐 더 이상 하지 마. 나도 듣기 싫다.
1: 아이씨! 이게 다 저놈 때문이야! 씨.
2: 이놈 저놈 하지 마, 임마!
1: 저거 보세요. 에? 야, 네 놈이 두 눈 부럽다면 뭐 어쩔 건데? 아무래도 과거가 수상해. 에? 제가 저놈 실체를 알려주는 한인한테 꼬치꼬치 물어봐야겠어요.
2: 뭐? 내 실체를 알려주는 한인? 야, 그게 누군데?
1: 참나 멍청하기는. 야, 너 같으면 알려주겠냐? 에이, 하여튼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국에서 살인하고 도망친 건지도 모르지.
0: 브라이언, 네가 아는 한인이 어딨다고 그래?
1: 아, 저놈이 원한을 많이 샀나 봐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지발로 찾아와서 알려주던데요.
3: 브라이언을 찾아와서 나에 대해 알려준 한인이 누굴까?
1: 아이씨, 내 구도 어딨어 이거. 야! 내가 너 뒤에 캐는 게 못마땅해서 너 내 구두까지 훔쳐갔냐?
3: 브라이언 구두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2: 내가 네 구두를 왜 훔쳐 임마! 맞지도 않는 걸!
1: 참나! 네가 안 훔쳤으면 현관에 있던 구두가 어딜 가!
2: 몰라!
1: 아니 뭐, 어? 그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 임마!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도둑 든 거 맞네. 내 구두도 노리고 이 집도 노리는 도둑!
3: 아이씨!
0: 아유, 머리야. 어떻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
3: 예.
0: 데이비드, 나 좀 쉴게. 뒤처리 좀 부탁해.
3: 알겠습니다. 예.
4: 오늘이 수요일이고 결혼식은 일요일이니까 나흘만 참으면 돼. 아이 근데 도대체 누가 브라이언한테 나에 대해 알려줬을까?
5: 장은 설거지를 한 뒤 침실로 들어갔다. 화장을 지운 마거릿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고 군데군데 검버섯도 보였으나 더는 싫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전 편을 들어준 게 고마워 장은 마거릿의 손을 잡았다. 피곤했는지 마거릿은 이내 잠이 들었다.

0: 코고는 소리도 귀엽다. 야,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
1: 장은 침대에 기대 마거릿을 바라보았다. 마거릿의 얼굴 위로 데이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데이지의 얼굴을 지워내자 다시 마거릿의 얼굴이 떠올랐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으려는데 문자 알림 소리가 났다.
0: 아, 데이지한테 문자 왔네.
2: 아직 늦지 않았어. 불법 결혼 거래는 여기서 그만둬.
0: 난 그럴 생각 없어. 전혀.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통의 순간을 겪을 거야. 난 한 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세상에 참지 못하는 고통은 없지. 아, 아휴, 아휴, 나도 이제 좀 자야겠다. 아휴, 아휴, 왜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야?
1: 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롱패딩을 걸쳤다. 마거릿이 깰까봐 조용히 문을 밀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꾸벅꾸벅 조는 도어맨을 지나 출입문을 나서자마자 뛰었다. 마거릿이 깨어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갔다 와야 했다.

0: 돼지! 돼지 문 열어!
1: 이 밤에 웬일이야?
0: 야, 네가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1: 마실 건 물밖에 없다.
0: 야, 돼지.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혔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 나흘만 참아. 어?
1: 마셔.
0: 야, 마거릿 전화다. 어? 아, 마거릿.
2: 데이빗, 어디 간 거야?
0: 아, 그게 저기 콜라. 아휴, 저기 그 콜라 사러 잠깐 나왔어요.
2: 콜라?
0: 예. 아, 이 마거릿 씨가. 아, 내가 데이지한테 온 거 눈치챘으면 어떡하냐? 어? 뭐야?
3: 이번 주에 누구지? 올 사람 없는데?
0: 야, 또 불법 체류자 신고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야, 데이지, 너 화장실에 숨어 있어. 내가 나가볼게.
3: 아, 그러다 너가 잡히면.
0: 아니, 뭐 설마 결혼식 날짜까지 잡힌 사람을 뭐 추방하겠어?
3: 마이클은 결혼식 하루 전날 붙잡혀 갔어. 벌써 잊은 거야?
0: 아, 그렇지. 야, 그래도 널 또 잡히게 둘 수는 없지. 야, 아, 뭐해? 화장실 피하라니까.
3: 아, 알았어.
0: 누구세요?
4: 잡았다, 요놈.
0: 아이, 프라이언, 네가 이걸 어떻게...
4: 그 한인놈 말이 사실이었구만. 야, 네 놈이 애인 집에 있는 거 우리 어머니도 아시냐?
0: 야, 비켜! 아, 어? 아, 엄마, 친구 집에 온 거야! 친구 집에도 못 오냐?
4: 에이씨.
5: 장은 브라이언을 밀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다 계단으로 올라오는 미셸과 부딪혔다.
0: 어? 미셸?
1: 데이지 만나고 가는 길이야?
0: 어. 야, 미셸, 다음에 얘기해.
1: 아니, 난 지금 얘기해야겠어. 야,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 데이지도 그걸 원하고 있잖아.
0: 아휴, 그거야. 아, 그냥 하는 소리지.
1: 이기적인 새끼. 넌 너밖에 모르지? 그게 너 살리려고 창밖으로 뛰어내는 사람한테 할 짓이야?
6: 대박이네, 이거. 아, 그러니까 니놈 살리려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여자를 배신한 거야, 지금? 브라보!
1: 야, 데이지도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
0: 야,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어? 야, 너 같은 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의 마음을 알아? 얼마나 영주권을 따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5: 장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음이 복잡했다. 브라이언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다. 장은 콜라를 사서 마거릿의 집으로 달려갔다.
0: 아휴, 마거릿 자고 있어가지고 말 못하고 콜라 사러 갔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7: 다음부터는 내가 자더라도 말하고 나가.
0: 예, 예.
7: 자다 깼는데 데이비드가 없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0: 예. 아, 뭐 또? 데이지가 아니라 다행히 엄마네.
7: 아유, 전화 안 받아도 돼?
0: 예. 마거릿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마거릿.
7: 어머나, 너무 좋다.

0: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결혼식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다.
1: 폴로, 버터 냄새 좋지?
0: 32번가를 나와 뉴욕 레스토랑으로 갈수록 버터 냄새가 났다.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은 한참 동안 관광객을 바라보다 존이 살았던 집으로 걸어갔다.
2: 마이클이나 사물, 또 나랑 데이지까지 신고한 놈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존이야. 브라이언한테 내 정보를 알려준 것도. 안 그러면 내 전화를 피할 이유가 없잖아. 어쨌든 이 존을 찾아야 돼.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르고. 결혼식 날 경찰한테 그냥 붙잡혀서 추방. 와, 안 돼. 그 최악이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만큼은 막아야 돼.
0: 20여 분을 가자 존이 살았던 집이 나왔다. 1층 코너에 있는 존의 방은 앞 건물에 막혀 햇볕이 들지 않았다.
1: 존! 존!
3: 너 뭐야?
1: 아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그 존이라는 한인 남자가 살고 있지 않았나요?
3: 존?
1: 예.

0: 그런 사람 없어.
1: 어, 뭐야? 이사를 간 건가? 에이.
2: 야, 폴로, 집에 가자.
1: 아유, 이 아침 산책 길어진다고.
2: 마거리 걱정하겠다. 가자.
3: 응? 어? 왜 그래, 폴로? 응? 어? 응? 어? 아니,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 짖네? 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2: 야, 야, 야, 야. 그만, 그만. 야, 일단 빨리 가자, 집으로. 어? 가자, 가자.

0: 자. 폴로 산책하고 왔습니다.
1: 산책 조금만 하지. 날도 추운데.
0: 어? 마거릿 켄트하루프 소설책 읽고 있었어요?
2: 사흘 후면 결혼식이고 그때까지 마거릿 기분을 나쁘게 해선 절대 안 돼. 지금 마거릿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드는 건 딱 하나.
0: 마거릿, 저도 독서 모임 들어갈게요.
1: 정말?
0: 예.
1: 너무 잘됐다. 고마워. 데이비드가 독서 모임에 들어오면 소설 쓰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독서 모임 회원들 뉴욕에서만 산 사람들이라 얘기거리가 많거든. 마침 잘됐다. 오늘 독서 모임 하잖아.
0: 오늘 독서 모임이에요?
1: 오늘 회원들한테 우리 결혼도 발표할 거야.
0: 결혼 발표요?

0: 녹색 형광펜은 7일장이니까 1일 하고 8일, 그리고 분홍 형광펜은 1일과 6일에서는 5일장.
1: 토종뱅크에서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무이자 무기한 대출이.
2: CCC를 뿌리고 꽁꽁 물을 저어도 먹거리를 얻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을.
3: 고기 잡는 일을 천시하며 바다에 나가기를 꺼리했던 백성들이 앞다퉈 고깃배 타기를 희망했고.
4: 안 돼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돼.
0: 돈도 백도 없으면 믿을 건 건강뿐이야.

0: 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1: 이재함이 또 1등을 했어. 67.3% 압도적인 지지율.
2: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함.
0: 이 정도면은 조정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1: 측근에 의하면 그 정치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0: 참나, 정치를 할 마음도 없는 자가 무슨 이유로 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하겠다고 재래시장을 돌고 에? 어묵 먹고 떡볶이 먹는 사진을 찍어 올리겠냔 말이야.
3: 예, 근데요. 그거는 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올린 사진.

0: 관해서 그 배트맨 어부보다도 예? 아주 바삭바삭한 배트맨...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요.
1: 베테랑이겠지 이 사람아. 아주 그냥 도시어부 납셨어 아주.
2: 아이가 조정 밖에 있는 인물이 계속해서 대권 주자로 화제가 되는
1: 그거 건... 막아야지.
2: 그렇지.
1: 아니면은 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든지.
0: 그게 그 과거 시험 성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성적이라도 있어야 이 조정에 들어올 마음을 푸는 게 아닐까요?
1: 과거 시험에 합격도 못한 놈이 감히 백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2: 놨다 급제를 하지 않고도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1: 그러니까 끌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0: 급기야 조정으로부터.
1: 토정입니다.
2: 네, 반가워요. 그 여기는 한양의 헤드헌터, 해석하면 머리 사냥꾼 사무실인데요.
1: 안 사요.
2: 아니, 저기 끊으시면 안 돼요.
1: 아니, 그런 곳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입니까?
2: 이 조정이 말이죠. 그동안 이렇게 숨어있던 많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잘 듣고 계시죠?
1: 뭐... 관심은 없고 모르진 않습니다.
2: 저 먼저요, 일단. 오호! 축하해요, 고객님. 당신은 숨어있던 인재로 발탁이 되셨거든요.
1: 저 여보세요.
2: 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신의 인사력을 발휘하신다면 당신 목에 합격 목걸이가 주어질
1: 저기,
2: 텐데요.
1: 저기 청문회 나가서 탈탈 털리 마음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0: 소정으로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들고 온 부인 이씨.
1: 식사하세요. 식사, 식사. 아 여보.
2: 아 깜짝이야.
1: 아 대체 뭘 만드느라? 뭐예요 이게? 아 이거 불고기 불판 아니에요?
2: 이게 불판으로 보이나? 이거 아이엄. 자자자 봐봐. 갓이야 이 사람아.
1: 응?
2: 갓.
1: 오 마이 갓. 입으로 들어가는 갓은 아닐 테고 설마 그 머리에 쓰는 갓?
2: G.O.D. 어? 응? 쇠로 만든 갓.
1: 어머.
2: 이런 갓 본 적 있어?
1: 아니 어떤 미친놈이 쇠로 갓을
2: 미친.
1: 아니 아침 먹고 나와서 여태 이거 만든 거예요?
2: 자 여보 봐봐. 자자 이거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말이지.
1: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겠네.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야. 어? 안전 헬멧.
1: 아니 여보 이걸 진짜 머리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2: 자 봐봐. 사고 다발 지역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건 우리 백성들이야. 안전 헬멧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자 이 쇠 가시 우리 백성들의 머리를 보호할 거야.
1: 와우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2: 자 당신 철모에 라면 끓여서 먹어봤어?
1: 네 나 이래봬도 왕년에 로열 패밀리였던 사람이에요. 철모는 무슨.
2: 아 그치 철모는 뭐 만져볼 일도 없었겠지. 자자 여보 이 쇠갓을 쓰고 말이야. 먼 길을 가다가 이게 배가 고플 땐 말이야.
1: 여기에다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다고요?
2: 자자 봐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 당연하지. 장날을 찾아다니는 상인들한테 사은품으로 주면 아주 요긴하게 쓸 거야. 자자자 사진이나 한 장 찍어봐. 응? 자
0: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쇠갓을 머리에 쓰는 이지함.
1: 어우 무겁겠다.
2: 자자
1: 자, 자 김치해요 김치.
2: 김치. 저 여보
1: 응?
2: 이왕 찍는 거 그 기술적으로다가 좀 다리를 길게 어? 살짝 그 길게.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길어지잖아. 왜? 자,
1: 알겠어,
2: 다시 찍어봐. 자자
1: 아, 자. 아, 예, 예, 예. 자 그럼 롱달리
2: 롱달리.
3: 이? 토정 선생.

0: 당대 최고의 셀럽인 율곡 이이와 이지함의 만남.
1: 그 아까 쓰고 계시던 그건 대체 뭡니까?
2: 아,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아이언 쇠 가시네.
1: 이? 아, 쇠 가시요?
0: 이지함과 율곡은 모두 한산이시로 오래전부터 서로 교류를 해오던 집안이었다. 어린 이이를 보고
3: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0: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이의 가능성을 알아본 이지함은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3: 율곡 이이는 우리 패밀리야. 인정.
0: 패밀리로 인정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무려 9번이나 장원 급제한 조선 최고의 엄친아 이인은
3: 저렇게 괴팍하지만 않았어도 술에 가시라니.
1: 더 늦기 전에 조정에 들어오셔서 일을 좀 하시는 건.
2: 아,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네.
4: 당신은 숨어있는 인재로 발탁이 되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당신의 인싸력을 발휘하세요. 인싸 청문회에서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 목걸이를 받고.
1: 이? 아, 그럼 거절하셨다고요?
2: 아, 자넨 내가 공직 생활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내가 쇠가설 쓰고 조정에 나간다면.
1: 예,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신다면 개인적인 패션 취향은 포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 난 말이야 스테디셀러 책이나 암기하는 그런 선수들과 탁상 공론할 시간이 없네.
1: 아, 선생의 기발한 혜택을 마포나루를 드나드는 백성들만 받는다는 건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2: 토정을 드나드는 많은 백성들은 자신의 팔자를 궁금해하지. 풍수나 부적을 통해 아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네. 왜라고 생각하시나?
1: 마음이 약한 탓이죠.
2: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게 무엇인가? 응? 부푼 꿈을 안고 공직에 나간 젊은이들은
5: 죄인이 자복을 할 때, 죄인이 자백을 할 때까지 알아서 치겠습니다.
2: 권력 싸움에 휘말려 죄도 없이 줄초상을 당하고. 홍수, 가뭄, 메뚜기 때 일년 농사가 허탕이 되고 독함은 역병이 돌아 거리에 시체가 쌓여가니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오늘을 살겠나.
1: 그러니 조정에 들어오십시오.
2: 자네가 조정에 있으니 나라도 이 토정을 지켜야지.
1: 아, 토정 선생.
2: 아, 쇠가세 끓인 라면 한번 먹어볼 텐가?
1: 응? 예? 아직도 인스턴트 음식 드십니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푸드가 맛은 있어.
1: 예, 선생.
0: 국대급의 엄친아 이인은 이지함을 기화이초, 기이한 풀과 꽃에 비유했다.
3: 괴팍한 취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0: 이지함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온전히 이지함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조선 최고의 범생이 이율곡.

0: 선생님.
1: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0: 누가 제일
1: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유, 아주 가르쳐준 대로 잘하는구만. 아흔아홉을 손에 쥔 자가 하나를 더 갖고 싶어 안달을 한다면 그 자는 이미 부자가 아니지. 하지만 손에 든 것이 없어도 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진정한 부자야.
1: 오, 모든 이치는 알수록 머리가
0: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세상에서
1: 가장 강한
0: 사람은요?
2: 그거야 간단하지.

0: 싸우지 않는 자.
1: 어, 싸워서
2: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0: 싸우지 않는 자, 다투지 않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야.
2: 아우, 스승님.
1: 배우면
2: 배울수록
1: 전
2: 도저히
1: 납득이
2: 되지
1: 않습니다.
3: 바로 그때
4: 도장 선생 이지함은

0: 경민 씨 잘 지내죠? 이자영.
1: 재래시장에서 어묵하고 떡볶이하고 마음 편히 먹어본 지 언제인지.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김자연.
2: 박영주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년 5월 21일은 우리나라의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요, 5월의 가정의 달이고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에 맞춰서 찾아가면 좋은 여행지인 두물머리를 찾아가 볼 텐데요.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습니다. 두물머리가 있는 양평군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볼거리 많은 양평군에서도 이 두물머리는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두물머리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물줄기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개의 물줄기는 남한강과 북한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검룡서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정선 아우라지, 영월동강, 여주 신륙사 등을 지나 두물머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회양군과 남한 지역인 강원도 춘천을 지나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만납니다. 이 두물머리는 그동안 많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등장을 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 고즈넉한 주변 풍경, 그리고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물머리는 그냥 강물만 바라보아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꼭지점에는 두물경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두물경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남한강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북한강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물머리에는 수령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 주변이 사진을 찍기에 좋은 장소인데요. 그래서 느티나무 옆에는 사각형 형태의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느티나무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물머리에 가면은 이 벤치에 앉아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한참을 앉아 있어도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주변 풍광이 좋습니다. 두물머리는 오랜 옛날부터 명승지로 유명했습니다. 그 근거를 겸재정선이 그린 독백탄이라는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였는데요. 그는 두물머리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독백탄 진품은 현재 서울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두물머리 느티나무 옆에는 독백탄 복제품이 동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물머리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화합을 상징하는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인 5월 21일 말고도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 매월 21일에는 유난히 부부 또는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연인들이 이곳에 함께 오면 반드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물머리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영어 알파벳의 V자를 모티브로 한 벤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벤치는 가운데 부분이 V자 형태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요. 따라서 연인들이 나란히 벤치에 앉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의 몸이 닿게 됩니다. 저도 실험 삼아 직접 벤치에 앉아본 적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옆 사람과 몸이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두물머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한여선 시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입니다.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한여선 씨 한지영 곡 흘러라 청계천하를 바리톤 임성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검사를 받는데요. 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되는 건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일까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 출생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난청의 치료 단계와 효과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정준하 스위스로우의 정준하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으로 불리는 아이들의 난청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로 난청 여부를 확인을 하죠?
1: 네네, 맞습니다. 그 신생아의 그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서 중재하고 이제 치료해주는 게 아이의 언어 및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 유니버셜 뉴본 히어링 스크리닝을 반드시 받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생아 1000명당 1명에서 3명꼴로 선천성 난청이 발견됩니다. 이는 이제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하면은 뭐 빈도가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난청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나 지능 발달의 핵심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권장된답니다.
0: 청력 선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네, 보통 이제 아이가 잠든 사이에 진행하는데 수분 내에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AOA라고 그러는데요. 귀에 아주 작은 스피커랑 마이크가 달린 이제 프로브를 넣고 소리를 떼떼떼 들려주면 소리가 이제 뇌의 달팽이관까지 전달됐다가 다시 메아리처럼 이제 나오는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정확한 건데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AABR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마랑 귀 뒤에 전극 패치를 붙이고 소리를 떼떼떼떼 들려주면 소리 자극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뇌파가 전극 패치를 통해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 이음향 방사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뇌로 가는 그 청신경 경로의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호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선별 검사의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서 선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1: 네네, 그렇습니다. 뭐 환자의 상태나 또 병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두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거나 또는 더더욱 정밀한 그런 AABR 즉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선별 검사 후에 다시 또 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하나들이 이제 다 패스, 그러니까 통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 검사 결과가 재검, 그러니까 리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아이가 안 들려요. 난청이에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검을 해보라는 의미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생아는 귀에 양수가 차 있거나 아니면 귀지가 차 있거나 일시적으로 부어 있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반응이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재검하면 또 통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재검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확진을 위해서 진단용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추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시행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제 통과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 얘가 10을 듣냐 40을 듣냐 70을 듣냐 아예 못 듣냐 이런 청력 역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0: 이제 여러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이렇게 그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그 35에서 40dB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런 난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청성뇌관 반응 검사 즉 ABR이나 ASSR을 통해서 이게 살펴보면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경도냐 중등도냐 중등고도냐 고도냐 심도냐 이런 난청을 분류를 하는데 되게 따져보면은 한 26% 망가져 있냐, 41, 56, 70일 아니면 90% 이상 망가져 있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난청 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런데 대부분은 출생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청력 선별 검사를 받지만 100%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요?
1: 네네. 이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의 모든 신생아가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출산 후에 입원 중에 검사하면 뭐 모든 그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생아한테 이런 공짜 바우처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산부인과나 조리원에서 필수 패키지처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뭐 90% 이상에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다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이 늦어지거나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나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질병, 뭐 황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후 몇 개월 뒤까지 그다음 청력이 떨어지는 지연성 난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아주 미세한 난청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시다가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옹알이가 없어요. 이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내원하시게 되거든요. 어째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실 게 돌 정도, 그러니까 한 살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 요 정도는 이제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판별이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출생 직후에 난청이 진단되면 치료는 바로 진행이 되나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136 원칙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1개월 내에 이런 그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마친다. 그리고 3개월 내에 확진을 한다. 즉, 진단용 청성

0: 대검 반응 검사를 다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청력 역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낸다.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이제 인공아우나 또는 보청기의 치료를 시작한다. 이러한 그 136 원칙이 뇌의 언어 중추가 발달하는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 예. 6개월 내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한 살 이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가요?
0: 예, 아이고 말씀대로 이건 뭐 6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보청기를 해라 말하라 너무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이런 그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이제 확진이 나오면은 가장 이제 먼저 고려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 전용으로 또 나온 이런 보청기들이나 실리콘 팁 보청기들이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뇌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소리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청력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재화를 같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리에 익숙해지고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공아우 수술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통 돌 전후에 하는데 이런 인공아우 수술이라는 건 이제 보청기로도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심도 난청 그러니까 이제 70, 90이 넘는 그런 아주 심한 난청의 경우에는 달팽이관에 이런 전극을 삽입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만 1세 미만 이제 9개월, 10개월에도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정상 청력에 가까운 언어 발달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대사 이상이나 특정 질환에 의해서 약물 치료를 또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이제 한 살 이전에 이제 이런 청각 재활 치료가 시작된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난청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0: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 전음성 난청, 즉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이나 중이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물이 차거나 뭐 소위증 기형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도 염증이 있다면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우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신생아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감각 신경성 난청입니다. 즉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줄 수밖에 없고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대신해서 이런 그 음이라는 물리적 자극을 전기 자극으로 바꿔서 청신경을 일깨워 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네. 그럼 신생아 난청은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클까요?
0: 네. 이게 신생아 난청의 한 50%, 한 반수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뭐 부모님이 정상 청력이시더라도 특정 난청 유전자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게 이제 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막 본인 잘못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 안 좋게 이게 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즉 나머지 50%는 임신 중에 이제 산모의 어떤 감염, 이게 가장 많은 게 풍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출생 시에 저산소증이 있었다든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력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나머지 원인들이 됩니다.
1: 네. 이 신생아 난청 진단을 받은 후로 치료를 진행하고 관리하면 또 성장하면서 청력 회복이라든지 결과가 어떨까 궁금한데요. 좀 학습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환자도 있을까요?
0: 네. 조기 발견과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요즘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1: 그
0: 신경 손상 자체가 대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통해서 뇌가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능력이 정상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정상적인 직업을 살 수 있어서 또 이제 아주 그 정상인들과 똑같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어릴 적부터 보청기 사용하다가 인공호흡 사용하는 유명인을 알고 있습니다.
1: 아, 어떤 분인가요?
0: 바로 이제 청각사로 고대안암병원에서 수년간 아주 성실하게 근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인공호흡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고 관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신생아 난청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 난청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0: 예, 신생아 난청이 이제 보통 건강한 신생아 1000명 중에 이제 한 명에서 3명꼴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난청들을 다른 대사 이상보다는 사실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적어 보이지만은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이 문제인데 미숙아나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정 기간 입원했던 아이들이 이게 발생 빈도가 더 높아요. 한 명 세 명이 아니라 1000명당 이제 한 20에서 40명으로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이제 이런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던 아이들은 난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더욱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편입니다.
1: 난청의 정도도 다를 텐데요. 심하지 않은 상태는 보청기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0: 아, 네, 물론입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 그러니까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 시력이 나쁠 때 이제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게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이런 그 미세한 발음 같은 것들을 좀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심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고 보청기를 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청기를 활용해가지고 뇌에 적절한 소리 자극을 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점은 있죠. 보청기가 청신경이나 태평이관의 손상이 너무 심하면 소리를 아무리 남아있는 것을 증폭시켜도 이제 웅웅거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청기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이제 바로 인공호흡 수술이 있겠습니다.
1: 일단 난청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보청기를 끼면 되고요. 인공호흡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청력을 어느 정도 잃었을 때인가요?
0: 네, 인공호흡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한테 시행하는 이제 청력 재건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70에서 90dB 이상 이런 고도 난청일 때 고려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서 막 외치는 사람 소리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정말 나쁜 청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 착용 효과가 아주 중요한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청기를 적절히 착용했는데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좀 시원치 않아요. 소리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CT나 MRI를 통해서 달팽이관이나 이제 청신경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 인공와우는 청력 재건 수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보청기를 이식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0: 네네. 인공와우는 이제 단순한 보청기 그 이상의 장치입니다.
1: 네.
0: 보청기가 뭔가 소리만 증폭시켜주는 고성능 앰프라면은 인공와우는 이제 망가진 달팽이관을 대신하는 디지털 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와우는 안에 이식하는 내부 임플란트 기기와 외부에 이제 붙이는 어음 처리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임플란트는 수술을 통해서 피부 밑에 심어서 달팽이관 안으로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바깥쪽에서 뭐 만져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음 처리기라고 해서 자석처럼 딱딱 그 내부 임플란트에 붙이는 이제 귀 뒤에 거는 장치일 수도 있고 피부 아래 동전 모양으로 탁 붙이는 그런 외부에 이제 어음 처리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를 수집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어서 내부 기기로 전달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전극이 소리 진동 대신에 전기 자극으로 때때때때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신호가 뇌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달돼서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0: 네.
1: 소화기부터 인공 와우를 이식하면 언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나 습

0: 쓰기 가능할까요?
1: 네, 참 이제 인공마우라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최신 기기입니다.
0: 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세 전후에 수술을 받으면 대다수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적절한 재활을 거치면은 뭐 일반 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과 무리 없이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또 뭐 음악을 배우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소리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량이 정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지능 발달도 이제 또래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0: 그럼 실제로 인공 와우 수술을 받은 신생아들이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1: 네, 보면은 이제 조기에 그 수술 받은 아동의 이제 80% 이상이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0: 아.
1: 그래서 뭐 나머지 조금만 이제 농아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공아우나 이제 그 보청기 치료를 받는 환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되게 이제 농아학교에 가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 이 지능이나 머리 또 이런데 이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가는 추세가 꽤 있더라고요. 그 최신 기술은 음악의 전율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했어요.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즐기거나 하는 사례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기기 자체 수명도 길어지고 내부 장치도 아주 수십 년간 큰 문제 없이 작동된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상태입니다.
0: 네. 물론 인공아우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언어 치료는 계속해야 하는 거겠죠?
1: 네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매핑과 언어 치료입니다. 이제 매핑이라는 거는 수술 후에 이제 아이의 뇌가 받아들이는 전기 자극을 적절한 소리 크기로 조절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안경 도수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통해서 이제 적절한 인공아우 세팅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인공아우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처음에는 약간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언어로 연결하느냐는 언어 치료가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을 배우듯이 그런 식으로 수술 후에 최소 1, 2년, 2, 3년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아주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됩니다. 물론 이미 말을 배운 어른들은 이러한 과정이 크게 필요 없으세요. 기계 붙이자마자 뭐 과거처럼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훨씬 배우는 게 빠르다. 말씀 올립니다.
0: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생아 난청의 치료도 빠를수록 좋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치료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겠죠?
1: 그럼요. 예. 언어 발달의 이제 궤적 자체가 틀려지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도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 피질은 태어난 직후부터 생후 2, 3년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그러면은 꼭 무슨 저 늑대 소년처럼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을 또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꼭 시작해서 이 시기에 이제 보청기나 재활을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만 5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정상 청력을 가진 또래 아이들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언어 능력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치료가 늦어지면 뇌 청각 피질이 소리 자극을 받지 못한 채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다른 감각으로 전용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청기를 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뇌가 이제 소리의 해석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말이 부정확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사력이 낮아지는 영구적인 언어 지체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늑대 소년들을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려고 해도 말을 못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생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한 그룹과 그 이후에 한 그룹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생후 6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교수님은 소아 이비인후과 학회 부회장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신생아 난청의 진단과 빠른 치료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네. 선별 검사에서 좀 재검이 나왔다고 막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재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검사하라는 의미지. 그게 이제 지금 난청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확인을 위한 그 정밀 검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까지 해서 약간의 아가가 난청이 있다는 그 방법이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희망을 가지셔야지 뭐 절망하시고 내 책임이다 우리 아가 왜 그럴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몸에 이제 기기를 심는다 보청기를 한다 는 거에 아주 심리적 저항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보청기도 그렇지만 인공호흡 이런 것들이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제약을 없애주는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돌전 후에 이런 빠른 수술은 아이에게 장애라는 굴레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셔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시스템부터 보청기나 인공호흡까지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검사비 지원부터 뭐 인공호흡 수술비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난청, 소아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비뇨의학 이제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전립선 암은 남성암 중에 한 5위 정도였는데요. 네. 사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이 전립선 암은 한국 남성에서 발생한 암 중에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도 뭐 전립선 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3위라는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남성암 순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노화도 문제가 되나요?
1: 예, 맞습니다. 이 전립선 암은 대표적인 고령암인데요. 네.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이가 쌓일 시간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네. 또 전립선 세포가 이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게 노화가 문제가 되고요. 식습관도 네. 문제라고 하던데요.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게 위험 요인일까요?
1: 네. 이제 음식도 좀 중요한 요인인데 네.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이제 체내 호르몬 대사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전립선 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동물성 지방이 가득한 고칼로리 식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서구형 암으로 불리긴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나 보죠?
1: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미국을 포함한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서는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식단이 육류나 뭐 즉석식품 위주로 서구화되면서 발생 양상도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비슷해지고 있고 또 비만 인구의 증가 역시도 전립선암 증가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이제는 남성암 중 1위라고 하셨는데요. 네. 혈액검사에서 PSA로 얘기되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로 전립선암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이런 전립선암 발생률과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이 PSA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암들을 좀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치료가 좀 쉬운 시기, 초기에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전립선 암이 어떤 의심될 만한 증상이란 게 초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뇨의학과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남성에서 거의 먼저 1차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물론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PSA라는 거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뭐 혹은 전립선에 가해진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게 정상 전립선에서도 일정량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암이 의심될 정도로 수치가 높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립선 염증이 급성으로 온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PSA라는 게 무슨 암일 가능성을 어떤 시사하는 신호인 거지 이거 자체로 암을 확정짓는 검사는 아닙니다.
0: 네. 그럼 전립선 암을 진단받는 계기는 뭔가요? 뭐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요즘은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네.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뭐 우연히 정밀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증상을 먼저 나타내는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다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0: 네. 또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전립선암에 뼈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1: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도 있는데
0: 그렇군요.
1: 이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면 척추나 골반 뼈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에는 통증이 없다가 전이된 부위에서 먼저 통증이 나타나서 어떤 정형외과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가 이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원격 전이가 일어난 뒤에 발견된 거다 보니까 이미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없잖아요. 전립선암도 그런가요?
1: 네. 전립선암 초기에는 어떤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크기도 작고 또 이제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도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사실 몸에 이상을 느끼기는 힘든 편입니다.
0: 네. 그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진행이 된 후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뭐 배뇨장애는 전립선 비대증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전립선 암의 증상도 마찬가지인가요?
1: 네,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암세포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는 들 수 있는 이런 하부 요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 스스로 이런 걸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암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도를 압박하는 방향이 아니고 외부 쪽으로 커져서 뭐 만약에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암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뭐 PSA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진단에서 손으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도 있잖아요. 일단은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정상적인 전립선은 사실 좀 매끄러우면서 탄력이 있는데 반해서 암이 만약에 발생하면 돌처럼 약간 딱딱한 결절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좀 불편한 검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립선을 실제로 촉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직장 수지 검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0: 초음파나 MRI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초음파는 이제 전립선의 전반적인 모양하고 크기를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암을 의심할 만한 소변을 찾기는 좀 힘든 편이고요. 뭐 대신 이제 MRI는 최근에 이제 암을 의심되는 부위나 뭐 범위 이런 걸 아주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도 하나요?
1: 예, 영상 검사는 사실 의심이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할 뿐인 거고요. 아무래도 뭐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영상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뭐 항문 쪽이나 아니면 회음부 쪽을 통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한 바늘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 조직을 좀 채취하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0: 네, 뼈 전이

0: 네. 이 암이 뭐 전립선 내부에만 있는 국소형인 건지 네. 아니면 조금 주변으로 퍼져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멀리 전이가 되는 전이형 암인지 이런 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뭐 수술은 물론이고 뭐 방사선 치료 또 호르몬 요법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 네. 방사선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네. 치료의 하나인 내부 방사선 또 외부 방사선 치료는 뭘 말하는 건가요?
0: 이제 외부 방사선은 몸 밖에서 이제 방사선을 전립선 부위로 쏘는 방식인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방사선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같은 어떤 작은 씨앗 모양의 그 물질을 전립선 조직 안에 직접 심기도 하고 또 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자를 삽입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1: 네. 이런 방사선 치료는 비교적 초기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방법인가요?
0: 예, 뭐 방사선 치료도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 국소 전립선암 환자들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또 물론 전립선 주변으로 침범한 진행형일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 외부 방사선 요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전립선암도 초기 치료를 받으면 완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0: 네, 뭐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은 생존율이 좀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PSA를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비교적 초기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완치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치료를 한 이후에 PSA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발을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암보다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1: 네. 수술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에서 전립선암이 가장 먼저 시행된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이 비뇨의학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로봇 수술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인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전립선암 수술의 어떤 표준이 로봇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로봇 수술 중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전립선암이 특히 로봇 수술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이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주변에 어떤 소변을 조절하고 요실금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하면서 성기능까지 담당하는 주변의 미세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아주 세밀하게 붙어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확대된 시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 손보다 정교한 관절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을 최대한 손상 없이 보존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1: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일 수술 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이제 요실금, 발기부전 이 두 가지인데요. 아무도 이런 시야가 좋다는 면이 뭐 신경 다발이나 관략근 쪽을 정밀하게 보존할 수가 있어서 이런 면으로도 좋고 또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도 회복 시간이 좀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뭐 전립선의 위치도 그렇고 로봇으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은 거네요.
0: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섬세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립선이라는 게 아주 골반 깊숙하게 위치해 있어서 손으로 들어가기도 조금 좁고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이런 데로 접근하기가 좀 쉬운 편이죠.
1: 그렇다면 병기가 높거나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0: 사실 암이 좀 전신으로 퍼진 전이성 암일 경우에는 수술로 어떤 국소 부위만 제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하게 되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잘 제거를 하더라도 남은 전이된 부위 치료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할 때 생기는 다양한 합병증이 또 환자분한테 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치료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증상 완화나 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수술, 방사선 치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1: 크기를 좀 줄여도 수술은 어려운가요?
0: 사실 이제 과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호르몬 치료나 뭐 이런 걸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합병증 같은 부분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얻는 부분이 있고 또 잃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갖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말씀 주신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기대할 수

0: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1: 이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면 암세포가 사멸하거나 성장을 멈추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 환자인 경우에도 수년 이상 이제 암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이제 삶의 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같이 쓰면 또 암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0: 네. 그럼 전립선 암이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과 수술 후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전이 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같은 전이라도 치료 과정이나 결과가 다를까요?
1: 아무래도 전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원격 전이가 혈행이나 임파선이나 뭐 뼈를 통해서 전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예후가 국소 진행이나 국소형에 비해서는 조금 나쁜 편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병기가 진행된 경우에도 수술을 도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발 암 자체를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생긴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 사례가 보고가 되는 것처럼 아무래도 일단 근치적 수술을 한 후에 생기는 게 예후 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 암 치료는 인내를 필요로 하잖아요. 전립선 암도 긴 싸움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전립선 암이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늦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암이 조절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른 암들처럼 막 독성이 강한 항암요법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또 의사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리스타일의 Y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거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일을 당한 아이들이나 그 가정이 너무나 가여워서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고 할 때 가여워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고 가엾어서 어쩌나 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표준어 규정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형태가 널리 쓰이고 있으면서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단어들을 모두 표준어로 쓰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들도 바로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 밑에 비읍 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비읍 시옷 받침을 쓰는 가엾다나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 밑에 비읍 시옷 받침을 쓰는 것을 비표준어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형태를 보면 비읍 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여워, 가여우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되고 비읍 시옷 받침을 쓰는 가엾다는 가엾어, 가엾으니, 가엾고 등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잃은 가여운 아이나 부모 잃은 가엾은 아이나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